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끝뇌보신환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 끝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따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특징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예. 네.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제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증된 약 동화 건뇌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명절이 두 개나 끼웠습니다. 네. 국경절, 추석. 그래서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 1,000원씩 나갑니다.
0: 네.
1: 병이란 우리 들기 쉽지 치료하기 바쁘다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설퍼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아마 늙어가면서 아예 아픈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네. 생로 병사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 병으로 돌아간다.

0: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세 시대에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가 건네보신 안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제일 좋은 게 이 심혈관의 용도수입니다.
0: 예.
2: 저는 계략분쇄 부주와 심해 그런지 이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럼증이냐고 경력이 미녀 없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냥 뭐 가지러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돌아선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든지 이거 이거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얘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왜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그 이렇게 때까가면 놀라고 이 둥그리고 이래도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0: 네.
2: 결국 사근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사근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0: 네.
2: 결국 손발이 저리고 자꾸 맘먹이 오고 이 저기 이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다리 힘이 없어서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먹어가서 다리 걷잡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 다리 염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호랍니다.
0: 네.
2: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리 먹어봐 그런지 맨 먼 거리 걷지 못하고 조금 가다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리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0: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로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 약은 몸에부터 예, 잠은 못 자고 소리냐, 어떻게 밤이 꼬박 샌 날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래도 이게 지금 잠이 용자이 잡니다.
0: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 치료 아예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골, 예, 괴지, 러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래 원지 좀 영 잠이 잘 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골이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 없던 게 지금 맞고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2: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영. 네.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나도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때 영조수대다 예.
0: 진짜로 영조수입니다.
2: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뺏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건네보시면 어떤 저는 녹다십니다. 중풍 후유증을 위해 머리가 흐리토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예,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돈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0: 예, 그리고, 차고 예, 저리고
3: 예, 그리고 그런 저 그러니까 경력이 상실돼서
0: 네.
3: 아이 누가 말아 자다가도 또 잊어먹고
0: 맞습니다.
3: 또 그림에 예, 예. 그러던 게 이 경력도 돌아가고 우선 먼저 경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0: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네. 밥을 딜 때랑 몸이 영해가빠집니다.
0: 예.
3: 천구만 그이던 게
0: 예.
3: 그래 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해가빠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0: 네.
3: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냥 누벅고 불던 게 그래도 5,000번씩 걸습니다.
0: 예.
3: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 이래 활동이 좋지. 경기상에도 또 유후일 해주지 해서 10가구 배달받다 그랬는데.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1: 예, 예, 저도 근데 보시면 안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저는 어째서는가 하면,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아파. 정신 땡 하더나만 하면, 그리고 또, 신가에 안 잡고, 또, 손이 안 잡는지, 속이 자꾸 허리 아프고.
2: 예.
1: 말입니다.
2: 예.
1: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머리 아픈 게 그게 해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매약이 납니다. 이것은.
3: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녹궁시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콩팥이 나쁘면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콩팥이란게 우리 몸의 수액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그러니까 심장 안 좋아서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서 지금 심장 안 차고 침침하시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3: 네.
1: 그리고 소위 안 좋아서
3: 소변이 작고
1: 예, 소변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3: 예. 예.
1: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 어느 조수 활동
3: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 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3: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1: 들어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4: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3: 네. 예.
4: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 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3: 네.
4: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 잡고 소변 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3: 네.
4: 그다음에 또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이렇게 마먹이 또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온종 안 되고 야고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3: 네.
4: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의 보신 한의 그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소리 이거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3: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네.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4: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에 넘었는데
3: 네.
4: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그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러고 살아오다가 이론에는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 예, 별로 뭐 제 2차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3: 그렇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4: 예. 첫점에 예. 예,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는 소변 잡던 게 거기 어디는 완전히 잃어먹는 것 같습니다.
3: 다 그럽니다. 소변 잡고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4: 예. 아 그래서 예, 정말 뭐 이 다리 저리고 예, 마모기 오고 막 이럴 텐데 지금 그것도 완전히 이롭습니다.
3: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네.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전에 예, 온종 상태에 그냥 있고 예.
3: 네.
4: 어째서나 가슴이 침침했던 것도 이롭고 진짜 예, 모든 면이 다 좋아져서 예, 이번 활동에 대단히 좋습니다. 예.
3: 예.
4: 예, 공고히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싸서 더 먹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3: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예.
4: 예.
3: 예 치료 잘 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3: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5: 저도 근데 보시면 쓰는 환자입니다.
3: 예.
5: 저도 좀 쓰긴 아마 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3: 예.
5: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맹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서 듣고, 그래서 그 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맹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에 이 녹음쇠 부수가 심하면서,
3: 예.
5: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 감지수의 심하고
3: 녹궁실 부주라는 게 이게 올해도 뭐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5: 예.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3: 예.
5: 그리고 이 전열선이 좋지 않아갖고, 예. 이 소변 자꾸 밤이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어쩌고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대로 이야기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시작은 주약이 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파슬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을 먹고
3: 아.
5: 배가 항상 부름이 이렇던 것도 예, 지금
3: 쑥 꺼져 내려가고
5: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3: 맞습니다.
5: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대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3: 네.
5: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서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놔드렸습니다.
3: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5: 예.
3: 예.
5: 알겠습니다.
3: 건강하십시오.
5: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0: 네.
3: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권리보치안을 쓰고 있습니다.
3: 네.
2: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권리보치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야 한다까요? 이걸 쓰기가 저는 녹고살 두번 왔다가.
3: 네, 이미.
2: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이 영 잡고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3: 밟고. 네.
2: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변을 다 가나야 한다까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3: 예, 25 가지 나디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장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예,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3: 예.
2: 녹국사에서 머리 항상 흥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석 달씩까 지금 진행 완전하기에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흉하던 증세가 많이 나서서
3: 나사졌습니까?
2: 부재했습니다.
3: 예.
2: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번 봅니다.
3: 예. 네.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또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맞습니다.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2: 옳습니다.
3: 예.
2: 이전에 섭외에 잤던 게 수다이 많아집니다.
3: 예.
2: 싸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3: 맞습니다.
2: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띵살 갖다도 뭐 가져갔다가 내가 돈에 속을 때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이 때까다 합니다.
3: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영 내디디기 바쁘던 게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3: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 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2: 네,
0: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2: 네.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3: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면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작곡은 이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다랑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살아가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류영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여기서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경준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포근한 위할머니 품 안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귀여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한 세월에 전하는 고마움을 담은 곡입니다. 강소룡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는 말로 다하지 못한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해 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상 모든 만남은 참 신비롭습니다. 김진홍 작사 최곤 작곡의 인연은 가물처럼은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었을 친구가 떠오르는 정겨운 노래입니다. 차미령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관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이번에 새로 승급한 결백왕,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황진수한테 결백왕,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약과계 앞뒤면에 이 이름이 틀립니다. 앞면에다는 결백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황진수한테라고 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백왕, 황진수한테 이거는 세트로 나갈 수도 있고 달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런 그 증상에 따라서. 예, 특히 결백왕 번신은 전문 우리 심장 질환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보통 보게 되면 뭐 심뇌혈관 질병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 예,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숨이 차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주약의 혈백왕짝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중풍, 반신불수 왔거나 언어장애 왔거나, 예, 이런 분들은 황진수한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테는 지금 우리 활동이가 6과에는 3과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과에는 10과 드리고 15과에는 20과 더 드리는 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활동입니다. 15과부터는 침구가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지의 환자분들도 능히 와서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목전에는 군촌에, 그 다음에 도문에, 또 이런 왕청에, 거기면서 와서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침구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백왕은 우리 그 전문 심장질환이지 않습니까? 10과에는 10과 더 드리고, 이런 1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20과에는 40과 더 드리고, 이런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과에는 70과를 더 드립니다. 그 혈백왕 요것만은 공장 측에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예,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은 혈백왕 10곽을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 20세트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10세트에는 없습니다. 10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우리 원래 기차역전 마승켄 우기병원 2층 종이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전화번호 2880018번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해도 되고, 또 미리 저하고 직접 상담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혈백왕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우리 친구야 우리 거기를 본다 할 때, 여기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 중이는 증상을 많이 따지지 병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많이 수록된 겁니다. 여기에 심장 질환을 명백하게 거기에 서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각도에서는 심장 질환 모두 8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중 안에서 어떤 심장 질환은 병원에 사진 찍어 나타도 안 할 수도 있고, 신전투에는 근본상 나타나 해납니다. 그런데 확실히 환자는 영 바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이 답안은 우리 이 진구야울리 여기에 들어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야울리라는 거는 이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보기 바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그거 풀이를 해드리겠을까나이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흉배통 절척감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경한 질병입니다. 흉배통이라는 건가 가슴하고 뒷잔등이 아파난다. 이 아파나는 건 계속 아픈 게 아닙니다. 뜨근뜨문 가다가 찔근찔근 아파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문뜨문 가다가 자꾸 마른 기침하게 되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거는 예, 심장의 양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양기는 충족한데 먼저 리별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인해서 딱 거기 심장 주위에 또 그 원래는 전신으로 확산돼야 되겠는데 확산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거나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죠. 그래서 서희각도에서는 예, 사진 찍어보게 되면 예, 거기에 그림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무슨 그림자 있다 이렇게 되면 예, 기본상 우리 단조우랍니다. 그러나 가래 이런 나쁜 것들이 거기에 떡 남아 있으면서 사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이것을 수술해 가지고 소리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동시에 뭔가 중의에서는 항상 칼을 함부로 대지 말랍니다. 칼 대는 순간 이 경락이라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락을 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이 잘 말아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인은 알지 않습니까? 단조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 중약제는 이걸 능히 청결해 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두 번째는 뭐니까 흉비 뿌더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통 처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 일곱 글자로 되거나 여덟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흉비라는 건 뭔가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뿌더워라는 건 뭔가 반드시 눕지 못합니다. 눕기만 하면 막 가슴이 답답해 나고 예,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용 바쁩니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통 처배 가슴이 아프다 못해서 뒷잔등까지 아파난다. 어깨까지 막 아파납니다. 이거는 중에서 뭐라는가 중거파엔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 그 짝에도 중거 내리막이 있고 가르막이란 게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는 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이 시간도 정말 고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예, 선생님 알지만 나는 이 혈배관과 항진산 탈이 오래 쓰고 있었으니까 네. 특히 값이 오르기 전에도 정말 더구나 많이 썼는데 선생님 그 봄마다 예 많이 또 증상활동 많이 써서 예 정말 영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예.
1: 네.
2: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정말 진해지지 지나치게 뛰고에 어떻게 누워도 예 잠을 잘 못 잠 잘 수가 없고 아파서 예 누르는 것 같고
1: 네.
2: 그래서 악몽이 너무 많아서 예 잠 자다가도 부드득 부드득 깨났는데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2: 예 깨우 예 기억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목에다 요새랑 걸고도 예 얼른에 반나서 나오도 보고 특히 성분증이라며 또 이력하라며 없어서 정말 얼마나 고사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억력이 더 빨리 돌아왔기다.
1: 네, 예, 뇌졸아는 예, 그래, 좋습니다.
2: 예, 영 좋습니다. 기력설이 그러니까 예, 물건 잊어버린 것도 좋고 어찌는 기억력도 좋고 옛날에 예, 노래라며 다 가사라며 영화 필름만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예.
1: 네.
2: 예. 그 역설이 머리가 어지럽고 손발이 저러던 것은 처음에 얼마 아이 먹었거나 인착한 데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1: 네.
2: 예, 그 역설이 심율이 어떤 때는 빠르고 늦고 이러던 것도 다 정상을 됐거나 맥이 나고 예, 어지럽지도 않고 그래 우리가 예, 내가 예, 이리 쓰고서도 많은 면에서 너 말할 것도 없이 시간 상관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이래 쓰고 좋은 거 보고서 우리 친척분도 혈배강에 예, 황진산 타이로 예, 결합해 썼는데 부위라 왔다 갔다 말입니다.
1: 네.
2: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식 잡수 때도 지다면 물이 더 깨끼고
1: 네.
2: 그러면 거름이 안 돼서 예, 좀만 그저 몇 발짝 떼자해도 그 자리에 쿵쿵 그저 쓰러지고 수리 걸음 하던 거 하는 건 또 말할 것도 없고 걸음도 잘 해야 되던 게 우선 이거에 특히 황진산 다리 결합했어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소화공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음식도 짠 거 그 다음에 단단한 거 그래 그 다음 달걀도 뭐 먹던 게 다 잘 먹고 예, 잠도 잘 자고 이러니까 예, 특히 이래 그 중풍 후유증이 많이 좋아지니까나 영 얼마나 행복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황진산 대가의 결백하는 보는 사람마다가 다 이렇게 친척이라며 소개를 해서 예, 여러분들이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선생님, 전 선생님 항상 예, 중도년들이 고질병이고 좀 만성병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시간 되고 많은 내지 붙잡으면서 수고하는데 정말 천만 번 고마린다. 감사합니다. 예.
1: 예,
2: 계속
1: 예.
2: 쓰겠습니다.
1: 예, 예.
2: 좋은 네. 날 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우리 마귀라는 게 뭔가 뭐 우리 인천에 오장육부라는 거는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를 갈라놓는 마귀 있습니다. 우리 저 시장 가서 쇠고기라며 사거나 이렇게 되면이 거기 쭉 이래 칼을 벨 때 그 찐이라는 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찐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겉자에도 뇌리를 생긴 마귀 있고 가를 생긴 또 마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리를 생긴 그 마귀에 가서 염증이 생긴다 할 때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딱 그 꽈로실 이 약재만 가지고서는 근본상 능량이 좀 모자랍니다.
0: 네,
1: 이럴 때 반사 꼭 들어가야 됩니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2: 나는 이전에 설배강 쓰다가에
1: 네.
2: 그 다음 또 황진산타에 왔다 해서 황진산타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1: 아, 예. 네.
2: 이전에 혈배강 쓸 때는 정말 관심병이 심하고 저기나 심하니까 얘가 저 숨이 차서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뒷잔등이 항상 켜고 어떤 심할 때는 또 이빨까지 아프고 해서 정말 밤도 잘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혈배강 먹으니까 참 나사졌다가 나사졌는데 또 황진산타에 후에 왔어요. 이걸 같이 먹게 됐습니다.
1: 네.
2: 그래 이 황진산타는 정말 44가지 중초약으로 한 약이 돼서 함께 쓰고 나니

0: 숨이 차는 게 숨이 차고 땀을 흘리던 게 뚝끈들란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래서 잠잘 이래 누워 있을 때는 왼쪽으로 누워도 심장이 어떤 것 같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드시 원래 가슴 딱딱해지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 그러니까 자는 게 또 밤이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혈압이 그래서 130도 되고 140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다리가 붓고 이러는 게 지금 그 증세가 지금 정말 무슨 거짓말같이 없어진다 말입니다. 낯설지니까.
1: 예.
0: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바인이 중풍 맞았던 사람이 돼서 오늘은 이 방금 지금 물건들이 또 제대로 잘 떨고 그 다음에 숟가락 질 때도 그래서 방정치 않아서 밥도 쓰는 것도 영 바쁘고 그랬는데
1: 예.
0: 우리 아바이도 그게 나사진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잠은 중풍 치료하는 게지 않습니까?
0: 이게 정말 황진산 타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1: 네.
0: 예, 말씀하는 게 예, 영 방정치 않던 게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우리 정말 이 저희나 두 내가는 선생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예, 영 정말 유후이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네. 유익한 활동 선생님 해줘서 예.
1: 네.
0: 영 지금 감사합니다.
1: 네. 황진산 타이본 신이가 그 약 예. 이름만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켄탄 후연왕. 그러나 우리 반신 못 쓰거나 그 다음에 또 이런 언어장애라 뭐거나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예. 근데 영 그 기억력도 별로 더 나사지는 것 같으로 합니다. 얼빠나던 게 좀 예. 사람 똘똘해진다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이번에 지금 이 명절을 맞으면서 또 활동이 있다는데 또 그 활동에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 이번에 활동 크게 합니다. 예. 1880018번 전화 치시. 예. 예.
0: 살아도 좀 팔팔하게
1: 살아야지. 그렇죠. 당연하지. 예.
0: 늘어나게 살아도 무슨 재미있을까? 예.
1: 네.
0: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예.
1: 예.
3: 예.
1: 말씀 주세요.
3: 네, 좀 한 가지 문의도 하고.
1: 예, 예.
3: 좀 난 거 말하자고 그랬네.
1: 아, 예, 예.
3: 나는 지금 붕에 맞아서
1: 예.
3: 붕 맞은 지는 한 1, 2년 된다 그랬는데 아주 출입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다니고 그래서 집에 그냥 있다가 이 혈백강이라는 이 약을 먹고서리
1: 예.
3: 지금 나사서 한지도 나가고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1: 네.
3: 내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랬다.
1: 언어도 지금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3: 예, 말도 못하던 게 요즘 말에는 그래도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해도 많이 났습니다.
1: 많이 났죠. 예예.
3: 예. 그래서
1: 네.
3: 나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1: 네.
3: 앞으로 사람들이 좀 이 약 많이 잡숴보시오. 효과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 예.
1: 네, 건강하세요. 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중약제도 그렇습니다. 이 중약제마다 공능이 다 틀립니다. 특히 꽈루시 같은 이런 약은 왜 보통 취탄 취시 그러니까 가래 이런 습기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폐에 이런 양기가 울결된 걸 풀어주고 특히 심장하고 폐를 이렇게 열어주는 작용은 좋은데 특히 디탄 그러니까 가래를 씻어내는 이런 용량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반샤가 들어가가지고서 이 용량을 막 가강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4: 예, 예 저는 혈배강하고 건심으로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4: 병원 진단에는 배신병이라고 한데 옛날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1: 네.
4: 먹게

0: 이게 정말 무슨 일이 벙차가 먼저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래 뭐 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변이 정상이 아니어서 여실금 이다가 또 소변이 제대로 또 어떤 때는 아예 나와가지고 다리 네. 붓기고 리뇨제를 써야 소변이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예. 네. 예. 정상적으로 기침 심할 때는 신물은 가래가 나오고 입술은 항상 코르게 돼가지고 거기다 단백뇨 심합니다.
1: 네.
0: 예. 병원 검사에는 간이 커져서 오른쪽에 꿀이 키워서 약을 많이 썼더니 위가 항상 쓰리고
1: 네.
0: 드문드문 검은 변도 본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고 그래 됐습니다. 그러던 게 우연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접해서 듣고서리 혈배강하고 근심고를 진단 정확히 받고 쓰면서 친구를 결합해서 치료받았는데 생각 밖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예. 예. 약을, 예, 이 약을 이제 석 달 남짓이 썼는데, 이제는 한 번도 피를 토하지 않고, 대변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예, 다리 붓긴 것도 좀 내리고, 가슴이 편안해지니까나, 잠도 잘 잡니다.
1: 예.
0: 제 집이, 우리 집이 이래, 계단으로 6층인데, 예전에는 몇 번, 한 세 번은 쉬어야 겨우 올라올 수 있었,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걷더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 예예. 예. 심사에서 왔을까나.
0: 예예예. 예. 근심공에 피를 보충하고 혈배강은 모든 혈관 신경 세포를 수복한다 했거나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거기다가 예, 약을 좀 품포이 싸게 되니까나 친구를 한 얼마나 모든 거 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하마치더라면 정말 늙음하게 폐인이 될 뻔했는데 저에게 새 생명을 줘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그 연휴를 통해서 예, 이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이 약이 너무 좋고 효과가 빠르고 할까나
1: 네.
0: 이게 예, 이 활동에 참가해서 계속 이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0: 선생님
1: 예.
0: 감사합니다.
1: 네. 예.
0: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우리 친구의 얼굴에서 어떻게 말하는 감이 흉비. 흉빈 우애가 같죠. 가슴이 떡 막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종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신종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신제죠.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고대 언어라는 건 특히 중의 언어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증상에 따라서 이름을 달기 때문에 이 신종 자칫하게 되면 어떤 중의들은 심장인가 합니다. 기실은 여김에서 전적 그 안의 내용은 뭐인가 이 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 거기에 적이 있다. 예, 이런 거 말하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종 비치, 비라는 거는 뚱뚱한 게 뭐에 붙어 있다 이런 게죠. 예. 근데 뭐 사진 찍어서 뭐 뚱뚱한 게 뭐 돌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가 울결돼 가지고서리 붙어 있는 같다. 예, 뚱뚱한 게, 이 침 찔러 보면 압니다. 어떤 침이 나면 들어야 갑니다. 근본상 뭐, 침이 싹 오그라들어가지고, 소리. 여러 번 시도해보고, 정말 열심히 침을 찔러봐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야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부실을 통해가지고, 소리, 거기를 빨리 열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에서는 실증하고 虚증을 나눕니다. 실증이란 건 완전히 무슨 게 있다, 이런 게고, 虚증이란 거는 없다, 이런 게죠. 없는데 거기에 떡 위가 짱이 나고 그리고 뭐 음식이랑 넝극이용 바빠하고 꼴떡 차는데 어떻게 넝극했습니까? 그래서 치제 흉커입니다. 기가 이 가슴 거기에 떡 막혔습니다. 예, 울결됐죠. 그래서 흉창 가슴 거기 흉창 거기에 짱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무슨 꼴떡 찬 것처럼. 그래서 올리바다 심장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심장이 영향 받아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걸 본다 할 때 이건 절대 심장 문제 아닙니다. 위가 거기면서 기가 막혀가지고서리 심장을 영향 준 게죠. 이럴 때 자꾸 심장 질병을 치료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0: 에바이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면서 주스 이 약을 대량적으로 써야 됩니다. 약을 많이 써야 되죠. 다른 약보다는 예, 구람수를 많이 걷어야 되죠. 이래가지고 단순히 어떤가 심장이 거기에 그 울결된 걸 풀어주고 여기에 과로스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포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것이가 풀어가지고 그것을 거저 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풀어서 내려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장돌로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위안의 음식이 안 죽으면 이 장돌 소화를 통해서 내려야겠다고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려가게 만들어주자면 룬장통변하는 작용하는 호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포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이로 도샤쥬 그러니까 우리 소화계통이라는 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풀어주는데 호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이것이 네 번째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뭔가 흉비, 신중 비치하고 그다음에 폐거김이 자꾸 이렇게 뭐 바늘로 찍어놓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 현상은 쉬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정은 중저쉬한, 중초가 그러니까 장도하고 위가 쉬한, 허하고 한기 꽉 들어찼다 이런 게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주는 또 이런 처방이 들어가서 거기를 덮여주면서 해결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섯 번째는 뭔가 우리 또안치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 그 중에서 현대의학에서는 보통 신장지수이랍니다. 심보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보 그 짝에 또 전문 들어가는 약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싱르라든가 후링이라든가 간초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래가지고서 이 그 심보 그 짝에 그 물이 찬 거 그거 몽땅 몰아내가야 되죠. 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뭔가 이 풍습성 심장병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심보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신통처배, 배통처신. 예, 이거는 종적으로 심장 문제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오장육부가 몽땅 한기 들어차가지고서 오장육부가 잘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신통첩의 배통처신이라는 뭔가 심장으로 인해 가슴으로 인해서 뒷잔등이 아파나고 뒷잔등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파나고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심장질환 어느 유형의 심장질환인가 이거 알겠으면 저를 직접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구는 조이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8월을 맞았다. 6월 12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스무 날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번 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물거품으로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호동남 군대가 송번, 장납, 남평 일선에 방어선을 치고 서둘러

0: 공사를 수축을 하여 홍군의 북상을 막았다. 우리 우상이 이끄는 사천 군대는 남부와 동부를 포위하면서 무공, 북천, 무현, 위주와 민강 동쪽을 점령을 하였고 오랫동안 꼬리를 물고 따라오던 설악의 군대는 사천에서 몸소 위문을 온 장계석 일행을 만난 뒤에 북쪽으로 외돌아 평무와 감숙 남부에 있는 무현을 점령하였다. 홍군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포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었다. 아미산에서 군용 지도를 펴놓고 있는 장계성은 웃음집이 흔들흔들거렸다. 그는 홍군을 사천 서부 지역에 몰아넣고 한 번에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홍군 지도부는 불안해났다. 8월인데도 해발 3,000m가 넘는 럴가이 조원은 벌써 찬바람의 뼈를 스미었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주울대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체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보니 주울대는 더 여윈데다가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꽹한 얼굴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곁에 보리와 완두싹이 조금 든 밥그릇이 놓여있었지만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1: 원래 어디 불편한 것 아닙니까?
0: 모태동이 다가가서 물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조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왜 밥도 안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0: 장문철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좀 이따 먹으려고요.
0: 그들은 화덕 곁에 놓인 쪽걸상에 앉았다. 조울래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1: 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2: 그렇습니다. 그 일로 찾아온 겁니다.
0: 모태동이 대답하였다.
1: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송번을 못 칠 것 같군.
0: 모태동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조울래가 상우에 놓인 지도를 힐끔 보고는 말하였다.
1: 반나절 내내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어쩔 겁니까?
2: 나는 남쪽으로 가는 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상한다는 방침을 지켜야겠습니다.
0: 모태동이 단호하게 뜻을 밝히었다. 송번과 민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적을 견제하면서 주력부대가 조지를 지나 감송 남부로 진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우선 샤흐와 조하 일대를 목표로 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하였다.
1: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조지를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조울래는 조지를 지나는 일은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말이 조지지 실은 사람이나 말이 모두 빠져들어가는 늪이었다. 게다가 날씨도 변덕스러워 개었다가도 금방 거센 바람이 불며 추워지기 일수라 소못 없이는 지나가기 어려웠다. 모태동도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본을 칠 수 없는 이상 조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였다. 모태동이 한숨을 쉬며 웃었다.
2: 우린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 험하다는 설산을 겨우 넘어왔는데 이제는 조지까지 지내하니 말이죠. 하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양식입니다.
0: 조울래가 말하였다. 장문천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2: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쯤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국도가 북상을 안 하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1: 물론 그렇지요.
0: 모태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하다. 장문천이 안경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여사의 장국도는 또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치 문제와 조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갈 수 없을 겁니다. 또다시 수십 일 내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로 되돌아갔다. 한참 뒤 주울래가 침묵을 깼다. 정치국 회의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보를 좀 해야겠지요. 지금 장국도가 이간질하고 선동에 대는 통에 두 형제의 부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서 잘 풀어야겠습니다. 북상만 할 수 있다면 얼마쯤 양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린 다음 꼭 북상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모태동이 말하였다. 장문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장국도는 사방명문 동지 아홉 사람을 정치위원으로 올려야겠답니다. 또 중앙위원도 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치위원을 아홉 명이나? 보태동과 주울래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홉 명이라고 했습니다. 모태동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장국도도 정치위원이니 아홉 사람을 더하면은 열이 되지. 원래 정치국위원은 다 합해야 여덟이 아닙니까? 이건 정치국을 쥐고 흔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졸레가 고음을 치었다. 사방명군에서 두 사람쯤 더 누리는 건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군. 모태동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논은 이렇게 끝났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주울래가 몹시 지쳐 보이자 몸을 일으켰다. 떠나면서 모태동이 상위에 놓인 밥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얼레 동지, 밥을 좀 드세요. 오늘 보니 몸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방명군이 합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었는데 설마 이 지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기는 처음이라니까요. 조울래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북자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모태똥이 숙소에 돌아와 보니 하자지는 고개를 숙인 채 화덕 곁에 앉아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운남 귀주 변경에서 입은 부상이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몸에 깊이 박힌 파편을 꺼내지 못하여 아직도 가끔 통증에 시달렸다. 다들 그랬듯이 요사의 얼굴이 반쪽이 됐지만은 하자진은 여전히 구호왔다. 자진, 그건 누구옷이지요? 모태똥이 빨간 비단으로 적삼을 만들고 있는 하자진을 보고 물었다. 어쨌든 당신 옷은 아니에요. 하자진이 장난스레 대꾸하였다. 실은 앵도가 입은 옷 봤죠? 이제 초지를 진행할 텐데 그 옷으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얼마나 형편없던지 전번에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 사내인 줄 알았거든. 모태똥이 화덕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 빨간 비단은 어디서 났어? 하자지는 총이 들어있는 총집을 툭툭 쳤다. 잘 봐요. 그러고 보니 총을 쏴두던 비단이 사라지고 없었다. 생각은 좋은데 그걸로는 모자랄걸? 호위병들의 천도 모두 가져왔어요. 저랑 당신 앞으로 나온 양털도 좀 덜어냈고요. 괜찮죠?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외투가 있잖아. 앵도한테 양털을 좀 더 넣어줘. 모태똥은 고개를 돌리다가 상무에 몇 근은 됨직한 고깃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저 고기는 어디서 났지? 요행이 제 몫으로 준 거예요. 잘 말려놓으래요. 어르신

들께도 나누어 드렸겠지? 그럼요. 하지만은 우리 것보다 좀 적을 거예요. 그 말에 못했동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서야 되겠나? 하자진이 바느질 하던 손을 멈추고 못했동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 나눴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돼. 못했동은 호위병을 불러 류영을 찾아왔다. 류영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모태똥이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자 그는 얼른 웃음기를 거두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동지가 고기를 나눠줬습니까? 네. 왜 자진한테 더 많이 줬지요? 자진 동지가 다쳐서. 동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작은 일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묘영이 얼굴을 불쾌하다. 모태똥은 다시 부드럽게 일났다. 내 몫을 갖고 가서 적게 받은 동지들한테 나눠주세요. 묘영은 경례를 올리고 내려갔다. 모태똥이 묘영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덧없는 소모전으로 정력이 넘치던 조울래마저 병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위험한 큰 병을 알아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모태똥과 전우들은 모두 불안에 쌓였다. 이틀 뒤 중앙정치국 회의가 변벽한 산골 마을에서 열리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오회의가 열린 곳은 모을 가이에서 20리 남짓이 떨어진 한 골짜기였다. 주변은 모두 짙푸른 측백나무 숲이어서 조용하였다. 사오라는 마을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곳에는 작은 장종마을 쇼로가 있을 뿐이다. 쇼로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오라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사오라 하여 황량한 모래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종말로는 푸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사오회의는 이곳에 있는 라마교 사원에서 열리었다. 회의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의례를 갖추면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모태똥은 중국의 소베트 운동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장국도의 비관적인 견해를 비판하였다. 마침내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정세와 임무에 관한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북상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전섬감 근거지를 만드는 것은 일사 방면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라고 밝히었다. 또 장국도에 도망치려는 청향을 겨냥하여 우경기회주의와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조직도 개편하였다. 진창호, 주순전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사방면군의 다른 몇 사람을 중앙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진창호를 총정치부 주임으로, 주순전을 부주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도 장국도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정치국 위원을 아홉 사람으로 늘리려고 하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장국도는 중대한 문제들은 전체 고급 간부 회의를 열어 의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의는 이렇게 일부 양보를 함으로써 북상의 방침을 확정할 수가 있었다. 수십 년 후 한식의 풍운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명한 변절자로 된 장국도도 사오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이 회의를 홍문연이라고 하면서 장문천이 진창호를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는 소울이에서 하룻밤 지내게 했다고 썼다. 하지만 회의 기록은 진창호의 발언을 상

철저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래도 한때 정치가였던 장국도는 그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사후회의 후 계속하여 샤흐 조화전액을 어떻게 펼칠지 의논을 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홍군 주력 부대가 아바를 나와 북으로 샤흐 지역으로 진군하여 보이선을 뚫고 조화 일대에서 적의 주력 부대를 무찌른 후 감송 남부의 근거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진창호와 서향제는 홍군 주력 부대가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장국도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회의에서는 장국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군 총사령부가 5군, 9군, 31군, 32군, 33군으로 좌로군을 구성을 하여 초크지에서 아바, 메와를 거쳐 계속 북쪽 샤흐로 빠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왕이 4군, 30군, 1군으로 우로군을 구성을 하고 작은 병력으로 송번의 호종남 군대를 잡아두는 동안에 대부대는 몰가에서 북쪽 바이니아이, 바그이 지역으로 움직이로 하였다. 팽독회가 3군 전부와 4군 일부를 이끌고 주황기관을 의무하기로 하였다. 며칠 동안 모두들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어려운 문제들이 수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었다. 화의를 마친 이튿날 모태동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조울래의 호위병 홍국이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주석 동지, 조부주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0: 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질 등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그늘 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조선을 들어주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 관광 산업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체로 삼아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관광 체험을 통해 변강 지역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대적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열은 근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각 전시청에는 1,400여 점의 진귀한 문화재와 상세한 사료들이 질서 있게 진열.

사진, 글 전시판도 맹락이 또렷합니다. 이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발전 과정을 전방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의 핵심 진지로서 이곳은 문화재를 매개로 역사를 증거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며 단결 분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장 자원에 의탁해 연변 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 맥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정 진열 플러스 림지 전람 플러스 브랜드 활동 특색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형문화재 탁본, 문화강당, 칠색 교실 등 몰입식 체험 활동을 상시화해 관광객들이 문화 전승의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관내외 연동 문화 교류 모식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융합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 대외 교류부 주임 형학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소장 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을 통한 융합 촉진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활성화하고 체험 형식을 혁신하며 활동 담치를 풍부히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역사 이야기와 단결 정신을 참관 체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를 요해하고 중화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싹트게 하렵니다. 북경 관광객 사군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해온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변의 발전이 민족 융합, 공생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갈수록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양 관광객 부흥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변 박물관을 찾아 참관했는데 전시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시된 많은 복원 장면들이 현장감이 아주 강해 마치 그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중화 문화의 다원적인 공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식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중점 시범 기지로서 관광 플러스 민속 플러스 체험 모식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문화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고 돌담, 장독 등 민속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 체험, 민속 음식, 도예 수공예, 민족 악기 체험 등 경력 모식도 다양합니다.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민족 가무 공연을 감상하면서 소통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선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서 관광객 리하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민속원 민속 문화와 무형문화재 분위기가 아주 짙게 느껴집니다. 여기 온 분들이 모두 이곳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의 몰입식 민속체험 외에도 우리주에서는 특색 민속 공연을 담채로 삼아 관광을 통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문화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고에서는 민족 복장쇼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안 연대의 조선족 전통 복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소매춤, 조선족 농악무, 장고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전통 복식의 미학과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시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각지 관광객들이 몰입식 분위기 속에서 연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합하며 공생하는 생동한 실천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민족 복식부터 가무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인 연변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3개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체험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했습니다. 체험 로선은 역사 근원 탐구, 문화 융합, 향촌 진흥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문화 관광이 민족 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0: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의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조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전주 각지에 가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일전 던화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승리가도 남호사회구역에서 왕조휘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이 가동된 이래 남호사회구역에서는 문해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 등 활동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도나시 역사박물관 교양실천기지에서 왕조휘는 주제 전시구역을 돌아보면서 교양실천기지에서 진렬, 정경복원, 소통체험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한 역사과정을 보여주며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교양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정황을 료했습니다. 왕조휘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교양실천기지의 교양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건설사업을 깊이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9월 21일 훈촌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나라촌에서 박군봉은 촌 문화광장과 동나라촌 신축마을 대상을 찾아 민족단결진보 선전진지와 대상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변경촌 건설 등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월을 계기로 문화체육 친목, 법치 선전, 농업지원 생방송 등 활동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을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결집하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조화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변강민족 지역의 단결과 안정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박군봉은 학교의 홍색문화장당, 향상서원, 성교시 체험관 등 진지를 돌아보고 교수 활동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전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봉은 학교는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의 주요 진지라고 지적하면서 홍군수학교의 홍색자원과 성교시 체험관 등 담체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다섯 가지 교육 병행과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9월 15일 안도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 윤조휘는 학교의 청소년 민족 단결 교육과 홍색 교육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윤조휘는 본토 홍색 자원과 무형문화재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교수와 실천활동 전 과정에 융합시키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전승 등 활동을 상시화해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곡정감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단결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사회구역을 찾아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융합식 사회구역은 기층 민족단결 건설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중이 걱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독거로인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 방조 등 따뜻한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건설 브랜드를 틀어지고 교정과 사회구역 두 기층 주요 진지에 입각해 본토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족 사업의 질과 효과를 부단히 높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동해야 합니다.
0: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는 주 16기 인대 대표입니다. 사회구역에서

0: 10여 년간 사업해온 기층 간부로서 박려화는 시종 인대 대표의 신성한 사명을 명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기층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려화는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속 있는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4천여 명인 천도 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집과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융합식 사회구역입니다. 박려화는 변강 다민족 지역 사업실지에 입각하고 기층 난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 개선, 치리 능력 제고, 발전 조력의 실무적인 조치로 대중 걱정을 해결해 주기에 힘썼습니다.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이래 박려화는 인대 대표는 영예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시종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족사업 리론 학습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박대화는 사회구역 두 위원회 지도부를 이끌어 전문 학습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습으로 능력을 강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사회구역은 기층 치리의 최전선인 동시에 인대 대표가 대중과 연결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박대화는 상시화 방문, 다각 연락, 폐쇄 고리식 처리의 대중사업 기제를 내오고 대표가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1m를 뚫었습니다. 박대화는 대중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의를 적극 수집하며 대중 걱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대표가 응답하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게 했습니다. 직책 리행 이래 박대화는 선으로 여러 건의 대표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건의는 일선 방문과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밀착하고 기층 발전 실제에 부합됐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 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려화입니다. 기층 인대 대표로서 저는 초심을 지키고 직책 이행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을 자주 방문하고 민의 수집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기층 치리, 양로와 보육,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민생 중점을 둘러싸고 깊이 조사 연구해 실행 가능한 양질의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회구역 진지에 의탁해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직책 리행에서 담당하는 대표가 되렵니다. 기층 인대 대표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있는 박대화는 알신들여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를 착실히 하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일 제14회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 평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 최려령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은 국가급 설창예술 부문 최고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의하는데 이번에는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를 선정했습니다. 최려령은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인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적 전승인입니다. 그가 공연한 창작 판소리, 신혼 전날 밤의 소동은 조선족 민간 혼례 풍속에 입각해 해학적인 표현으로 신혼 첫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을 전하는 흥겨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조선족 사회의 따뜻하고 소박한 인정관계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으며 평범한 대중이 아름다운 사랑과 원만한 혼인, 행복한 생활에 품고 있는 진실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일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가 개통 운영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전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는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는 길림 동부의 시공간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대중 출행에 봉사하고 지방 산업에 힘을 부여하며 길림 전면 진흥에 조력하는 강철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통 이래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를 이용한 누계 여객수는 연인수로 2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1일 중국 도시 제1매체 관광연맹 2026년도 문화관광 융합매체 공동창작 발표 활동에서 연결 씨는 짙은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과 사계절 차별화 문화관광 제품, 생동한 도시 생활 정취라는 매력에 힘입어 2026년도 문화관광 보물 소도시 영예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 도로 무료 통행 기간은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당내 공무원

0: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연교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3: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5: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5: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6: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제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순호방, 그리고 멍석통,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

0: 가방은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대성차기 이번 내에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40각을 싸면 30각을 드립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황실에서 의 처방에 속하면서 몇천 년 내려오는 장수로 처방에 속하게 돼 있어서 장수로방이라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40각을 싸면 30각을 주고 천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돼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98원으로부터 지금 1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우수한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름 그대로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모두 29가지 유효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한 각에 498원입니다. 10월간 복용할 순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15각에 10각을 드리고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498원으로부터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은 598원 한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천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각도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요.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은 피해갈 수 없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된다. 그건 자기 절로 자기 수명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그 한 가지 실수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제품들 자체는 많은 연구를 거치고 확실한 비준을 거치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음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으니까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66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장수로방을 먹고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선택이 너무 잘 됐을 겁니다. 예.
2: 예. 이 약은 먹기 전에는 예, 소변이 잦아서 예, 다음 자지 못하고, 예, 간도 안 좋고, 갈라이 좋은지 눈도 잘 안 보입니다.
0: 그렇죠. 간과 콤파츠는 떨어질 수 없는 연대성의 강한 장기에 속하는데, 그렇죠. 콤파츠 부실하니까 간에, 간이 부실하니까 콤파츠에 영향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2: 그리고 손발이 차고 예, 위가 나빠서 니네 소 안 돼가지고 밥을 먹지 못했거니 자꾸 먹여서 들어 눕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좀 좋은 곳에 허리 아파 그래 걷기 바빠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 못 걷고니 안 될까 안 될까 했는데 이해하고 먹고 지금 여기서 말한 증상이 지금 많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이 경락이 잘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런 역할 그리고 구범 원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골결통을 직접 해결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2: 그리고 기관지 때문에 난 내용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이하고 먹고 지금 기침가래가 떨어졌습니다,
0: 미네. 그렇죠. 윤폐 역할하는 여기 맥동을 비롯한 몇 가지 성분이 포함됐어요. 장수의 비결이 호흡계통이 나쁘고는 장수할 수 없습니다. 산소가 예. 혈액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데, 예.
2: 예, 그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0: 예.
2: 예,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고, 그다음 망초통 좀 잡읍시다.
0: 말씀하세요.
2: 우리 언니가 예, 중풍 후유증에서 지금 언어장애도 있고 단신 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예,
0: 예.
2: 혈압과 심장이 없는 안 돼서 영 고생하는데 이런 데 쓰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자문한다.
0: 그런 데 쓰는 제품이 몽석통 이 제품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중풍 후유증에 걸리신 분들, 중풍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심장 신강으로서 이미 진단이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몽석통이 제가 많은 제품에서 그 접촉해보는 가운데서 느낀 건데 여기 29가지 우수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중풍 후유증으로 힘들던 어느 중 주마비의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분들 자기 힘들어지던 분들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온 거 빨리 얼리 처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저기, 저기, 쓰겠다, 그, 이게 들어보니까, 예, 우리 할 때 용접수 기다려.
0: 그렇습니다. 예.

0: 약도만 주고 돈 빼주고 할까나 우리 두 집에서 이거 날짜는 천바양도 배달받자 그리고.
1: 예,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집에 언니도 지금 뭔가 뭐 중풍 후유증이 있고 하면서 예, 혈압이 저 밑에서는 치료받고 많이 나쁘게 그냥 혈압이 지금 온종일 잘 안 되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예, 자꾸 뭔가 눈앞이 까물까물하다면서 잘 뭔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1: 예예. 내 혈관이 문제 생기 그런 겁니다.
3: 자꾸 나타난다만 예. 그래서 약은 이 몇해 동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모른다. 방송에서 탄약을 다 싸먹지 무슨 약방이라 싸다 먹지 병원 약을 싸다 먹지 약을 많이 먹어도 안 났을 때도 그냥 그 모양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 되겠다서 약을 바꿔먹겠다 이랬지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고 이 마포 통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이거 지금 배달해 먹은 게 이제 한 달에서 넘어먹은 게 그렇게 좋단다.
1: 많이 좋을 겁니다. 한 달 드셨으면 예. 효과가 완전히 예. 알리기 시작합니다.
3: 다른 데서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에서 효과 잘 본다면 이랬다.
1: 믿어도 지금은. 됩니다. 여기 예. 29가지 다른 데 없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3: 예, 그 요즘에는 예. 혈압이 온종일 잘 된다고 어지럼증이 아예 난단다. 이 약에.
1: 아, 그러니까 머리 혈관이 예. 지금 온종되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죠. 예. 굉장히 잘 소통된다는 걸 말하죠.
3: 그리고 심장이 그냥 얼리 뻗치면서 식은땀이 그렇게 나던 게 식은땀이 많이 난단다. 엄청 좋다 이랬대다.
1: 그래서 내게
3: 자지 못하게 잠을 잘 잔단다. 잠을 잘 온단다. 가슴이 괜한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약이 좋다면서 어서 이런 약을 자꾸 먹고 바꿔먹어봐가 별도 약이라 미랍니다. 이 약이
1: 그렇죠.
3: 진짜 좋다면.
1: 이 제품 자체 믿어도 예. 됩니다. 확실합니다.
3: 울었는데 사귄데는 맞다면 내 그 약 먹어봐도 맞지 않던 게 이 약이 효과 빠른가 미랍니다.
1: 그렇죠.
3: 너무 좋다 미랍니다. 그래서 계속 더 먹겠다면 오늘 또 배달 받겠다 때다.
1: 그렇게 하세요. 여기 29가지 우수 성분은 다른 처방에서 예. 보기 어려운 처방들이 처방에 다른 처방이 없는 인공사양, 인공우황, 진주, 물속뿌리, 예. 농속뿌리라든지 여기 황하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침향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확실하게 도리가 있으니까 믿어도 예. 됩니다. 많은 임상계급이 예. 청와대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예.
3: 혈압이 요즘 날마다 그 혈압 체크하고 그럼 딱딱 온정 제대로 온정된다 이러지
1: 그렇죠
3: 이랬대다.
1: 예.
3: 그러면서 어느 게 배달 받기시오
1: 예. 다른 지구에서 텔레비 그 방송 각본이 나온 게 한 100페이지 나왔습니다. 그거 예. 제가 100페이지 다 읽어봤는데 가슴이 예. 울렁할 정도로 이 예. 제품이면 되겠구나 제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니까 여기 29가지 예. 우수 성분이 완전히 막힌 걸 풀어주고 경락을 수통 쓰게 주고 심근 노공이 있는 분들한테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대답 받기시오.
1: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원래 예, 저, 50대부터 예, 이렇게 간이 아예 나쁘다는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는 콩팥이도 나쁘고, 그리고 예, 기관지 천식이라고 예, 이전에 진단 받았는데, 예, 그래도 약 이것저것 먹고서 이렇게 괜찮았는데, 아, 지금은 또 예, 빌리기 이렇게 늘고 오니까나, 또 발달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이렇게 예, 숨이 차고, 예, 기침이 작고, 그 다음에는 또, 가래도 딱 이렇게 가슴에 붙어서 떨어지고, 예. 이래서, 이 장수로방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것도 듣고서 이내 조금 싸 먹어봤습니다.
1: 아, 예, 그렇죠.
4: 예. 예. 그래서 저는 한 달을 거의 먹는데, 아, 이렇게 가슴이 침침하고 숨이 미네 딱 차서 예, 층계로 오르자면 예, 한 층계에 한 층계 올라갔다가 또 좀 쉬고 이랬는데 예, 조금 그게 많이 지금 괜찮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하나는 꾸범 폐에 내서는 근본을 지켜주는 여기에 원기를 돋아주는 성분이 들어갔지만 해도 경락이 수통되는 이런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 다음에 또 이 이 뼈가 뭐 그저 나무고 그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힘듭니다.
1: 네.
4: 예, 뼈 너무 아파서 예, 앉았다 일어서기도 정말 힘들고 예, 어째서나 예, 이 허리 아프고 너무 아파서 예, 그래서 안 늙어 그렇게 취향수 생각하다가 아이 되겠다 우리 이 장수로방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많이 아이 먹었는데

0: 이 아픈 것도 좀 낯선 것 같습니다.
1: 이게 부선종양 해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서 없는 성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구변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콤파츠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우수한 성분입니다. 콤파츠 뜬 데라니까 이제 뼈가 아프던 게 좋아지고 소변이 잘 통하고 그럴 수밖에. 예.
0: 예. 그리고 이 음식 먹는 것도 미내 소화되지 않아서 때문에 근심합니다. 먹기로 먹어야 되겠는데 먹으면 또 소화 잘 안 되고 위 불편하고 이럴 텐데 지금이 별로 이 밥이 당겨오고 소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소화가 예. 잘 되는 여기 성분들이 기본입니다. 이게 예. 소화 공능을 통한 복용, 택사, 쓰고 불안 이런 성분이 다른 성분에 비해서 더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요. 논에는 먹지 못하면 모든 공능이 예, 다 내리막자질합니다. 예. 예.
0: 그래서 하도 이제 매달 시간이 길지 않게 먹었는데 느낌이 좋으니까 이번에 활동이 좋았을 때라.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예. 그 살려고 전화드리면서 그 몸속 통이 있으니까
1: 예.
0: 이거 내가 또 듣고서 우리 언니가 지난해 부유화됐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 반신 잘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언어 잘 하지 못합니다. 말
1: 어느 중 추마비가 예. 왔습니다. 예. 예.
0: 그리고 이 심장이 나빠나 가슴이 또 답답하다 하지 어째서 나이 포마지까나 영혼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 들어본 게 하도 우려했는데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사보라고 소리 내 먼저 내 조금 쌀 때 쌌댔단 말입니다.
1: 예.
0: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게 예필로 이 포마진 사람에게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전화 좀 물어봤습니다.
1: 예.
0: 이 몸속통 잡수는 게 어떤가 했거나 영 이렇게 좋아하네 말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지만 어쨌으나 말이 이렇게 술술 잘 되지 않습니다.
1: 그렇게 완전히 그래 통해서 하면은 예. 몇 개 백나를 써야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어쨌든 답사보고 느낌이 좋다면서 할 때 지금 내가 좋다고 말했더만은 그러면은 같이 싸자면서 나는 장수로방 싸고 우리 언니는 몽속통 싸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1: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비결로 될 수 있습니다. 언니분한테는 몽속통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이제 복용하시면서 점차 그 확실한 감촉을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그 중풍 전에 그 때와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몽속통입니다. 여기 그 텔레비 각본에 보게 되면 저도 가슴이 울렁할 정도로 이 제품이 모두 29가지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통하게 하는 데는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잘 견지하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몽속통 어떤 저는 두 달 썼습니다. 중풍 후유증을 위해 손발이 마야 되고 그저 머리 아프다 하면 그저 빙빙 돌고 그저 앉아나 서나 돌아서 그저 엄청 못했습니다.
1: 그러면 안 되는데.
3: 예, 청력이라면 뭐 아예 쓰고 댄디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 됩니다. 그래서 누버 구불던 사이 자꾸만 그저 힘만 가지고 그저 누버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1: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예예
3: 예. 예, 그래 강의 듣고서 그래 이 몽속통 어떤 두 달 썼는데 지금 하나하나 손발이 그렇게 그래던 게 손발도 놀리게 되고 예, 활동하게도 되고 그 몸이 무겁던 게 그게 가빠지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예,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그 너무 예. 자주 못했는데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밥이라니 그렇게 밤섭이나 낮섭에 그리 짰던 게 그게 지금 드물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습니까?
3: 예. 그래 하나하나 건강 탈까 할까나 좋지 않을까 지금 활동도 얼마 좋습니까? 이래서 때
1: 예.
3: 예, 배달받자. 그리고 내 한 가지 문의합시다. 장수로방
1: 예.
3: 문의합시다. 저는 예. 자꾸만 이렇게 매국고 맨날 매국고 소화가 알게 되는데 이런 게 좋습니까? 그리고 예, 자꾸만 어제 무슨 자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장수로바이 장수촌에 영리한 약이란데
1: 예, 잘 물으셨는데요. 이 장수로방 이제 말씀한

0: 이 의견은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28가지 증기약자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처럼 계속 몸속에 불안한 일이 있는 것 같고 머리 가운데 계속 무거워지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여기 강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산주여, 뚜중, 박분자, 토사자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꾸범 폐회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빨리 돌았습니다. 그게 감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본에는 곰팥이 자아 역할이 많이 떨어지는 데서 나왔는데 여기에 곰팥을 쳐서 세워주는 여기 바지텐이라든지 구변이라든지 우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처방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우울해지거나 무슨 부담되는 일이 늘 있는 것처럼 그게 감기를 열어주는 데는 곰팥하고 간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면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면서 아주 명석해지고 누워있으려도 일어나기 쉽고 움직이기 쉽고 이래주는 좋은 제품자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곰팥이 든든해지는 이런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예.
1: 예, 그럼 그 두 가지를 배달 받고서.
0: 아, 그렇게 하자.
1: 예. 예, 자, 감사합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몸소통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째 썼는가 모르고 사이 두 번이나 왔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힘 돌아가는 것 같고, 혈압도 엄청 되지 않고, 다리 맥도 없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이런 면으로 많은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다른 약과 달리 몸소통이 되는데 효과가 영 빨리 났대다.
0: 아, 그렇죠. 예.
3: 예. 머리가 흉하고 어지럽던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일없어지고 지금 정신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다리 맥이 없던 게 다리가 가벼워지고 걸기가 영 좋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돌아서고, 예. 그리고 소변이 잤던 게 소변도 지금 하룻밤에 한 번 내면 혹시 두 번 봅니다.
0: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한꺼번에 나가는 소변량이 많고 차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옳습니다. 그래 그런지 영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정신하고 개운한다. 예. 그리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던 게 예, 기억력이 돌아선다. 예.
0: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저기 면역력이 올라갈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0: 첫째
3: 이게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예예. 예,
3: 예. 예. 그래서 이 몸소통을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생님과 강의가 마찬가지라 이 효과가 영 다른 약과 빨리 효과가 영 빨리 납다.
0: 여기 예, 성분이 특수합니다. 예.
3: 예. 많이 아이 쌌습니다. 예. 조금 어떤 거 해나가나 조금 싸서 먹고 이번 활동기 두 개 명절을 얘기를 했었어서 활동이 영 좋을 때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래서 저는 이 어쨌든 머리 놓고 사이 두 번에 왔다.
0: 아, 그러면 예. 이 예. 제품이 예. 너무 어울립니다. 예.
3: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좋고 또 경제도 좋려고 하니까 이번 활동에 싸다고 그랬다.
0: 예, 몸소통은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됩니다. 예, 예.
3: 예, 옳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몸소통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선생님과 듣고서 제게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여전 한 달가량 그랬었는데 처음에 머리 이 녹음체 부수가 심하면서
0: 예.
4: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고
0: 예.
4: 그리고 어지럼증이 많고 귀에서 소리도 자주 나고 예. 그래 밤이 되면 전립선염을 내 소배 자다가 밤잠 방도 자지 못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그리 뭉텅하고 어지럽고 어지럼증이 많이 났다.
0: 예.
4: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과 문의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 머리 아프던 게군 이런 게군 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네.
4: 그래서 이게 어쨌든 여러모로 지금 효과가 알리니까 예,

0: 이번에 활도 좋지야. 이번에 좀더 싸서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문의하고 싶은 거는 금명 접어야 되는가 눈약.
1: 예.
0: 예, 그거 좀 참문하려고요.
1: 예,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 예.
0: 예, 지금 저기서 저 친척에 한 분이 이 덴노 이런 어버 하는지
1: 아,
0: 덴노 갖고
1: 컴퓨터,
0: 무슨 하는
1: 예.
0: 예, 그렇게 자꾸 해. 이거 마주한다 그거 보면 그래 그런지 시력도 못해지고 그리고 광선을 보기 마음은 눈물이 자꾸 난다고 해. 그래 오늘 항상 깔깔하다.
1: 예.
0: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거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지금 컴퓨터 작업하는 분들한테 너무 앉아있고, 그게 전자파라는 게 아무리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전자파가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0: 네.
1: 이제 그 들어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심장과 뇌혈관에는 직접적으로 그게 수평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0: 네.
1: 전자파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견제해서 복용하는 게 아주 방법입니다. 좋은 이런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는데 드시고 그이 제품이 일량 이제로 되어 있으니까 붙이는 고약도 또 있습니다. 이 제품 효과가 아릅니다.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모두 29가지 우수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척 들어보게 되면 여기에 인공사항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해금사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막힌 것 뚫어주는 좋은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시 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교육사업을 하시다가 또 잡지사에서도 사업했고 많은 그 시조를 써낸 시조시인 윤태호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윤태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윤태호 시인은 이미 작고한 분인데 1927년 10월에 용정시 조양천진 남홍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동 광동소학교 용정연합중학교를 거쳐서 연변대학 전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조선족중학교와 연변사범학교에서의 개편을 잡으시다가 연변교원연수학원에서도 사업했고 중국조선족교육잡지사에서 또 교수연구, 편집 등 사업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시조협회 회원입니다. 그는 예, 수필, 소설 등 산문작품 10여 편 발표했고 시, 시조를 예, 200여 수 발표했으며 1997년에 또 시조집 성산별곡이라는 이런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연변 시조문학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그 윤태호 시인의 문학에 대한 또 특히는 이 시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1: 예, 그는 자신이 시조집이 그 맨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0: 우리 조상들은 풍운이 뒤번지는 세상에서 내 한 수 지어 울프면 내 한 수 지어 화답하면서 온갖 풍랑을 헤쳐왔고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순화시키며 살아왔으리라. 내가 시조시를 사랑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데 시조시는 어디까지나 빛을 치는 정품을 써내도록 진력해야 한다. 천리가 명확한 시의를 골라잡고 그 위에 생신하고 이철없고 정제한 형상의 의상을 입힘으로써 자기 개성을 가진 구슬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창작한 시조들은 이런 정품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자긍이 간다. 적나라하게 시의를 드러낸 시조도 있고 또 시의를 너무 깊이 숨겨둔 시조도 간혹 있는 것이다. 시조는 문화예술의 한 분과이므로 문화예술이 직설적 표현과 인연이 없는 것처럼 시조도 직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뜻을 알 수 없는 현악적 표현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1: 네, 그럼 이제부터 윤태호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익히는 계절입니다.
2: 익히는 계절 윤태호. 복박도 심어놓고 오동수도 가꾸며 마음의 등 혀들고 인생의 향 빚어가는 피맺힌 손뿌리에서 별이 동동 흐른다.
0: 예, 전통시조는 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각 장문도의 4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예, 석자로 고정되는 등의 엄격한 기축을 따릅니다. 이 작품은 예,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보와 자수도 전통시조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율과 호흡에서의 시조 특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예, 익히다는 식구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시간을 두어 무르익게 한다는 뜻과 또 인생의 성숙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조는 육체적 노동의 익힘과 정신적 수행의 익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인생의 향이 빚어지고 그 끝에서 별이라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출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 맺힌 선불에서 별이 흐른다. 이 구절은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움과 신비를 낳는 모순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의 촉각, 후각, 시각 등이 교차하며 립처적 심상을 만듭니다. 시조 익히는 계절은 전통시조의 정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체하면서도 그 리듬과 간결미를 살린 작품입니다. 여기서 익힌다는 일상적 행위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설적 이미지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인생의 향기가 마침내 별이 되어 흐르는 순간을 포착한 현대 시조의 수작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미담의 땅입니다.
2: 미담의 땅 윤태호. 전설로 아롱진 여긴 그림 같은 장백고원. 산이 좋아 왔었나 보배 많아 왔었더냐. 총을 든 쪽바리들이 꼬리 물고 기어든 땅. 해란강 차만사 정산골의 용웅기담. 항일의 그 언덕에 잊지 못할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아득하여도 깃발처럼 나부낀다. 돌격의 나팔 소리 멸쪽으로 타던 연면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렬사비. 미담은 무수한 별로 이 땅에서 반짝인다.

이 시조는 연변제에게 그 항일 투쟁 역사를 찬양하고 그 정신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조는 단순한 자연리천을 넘어 연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이 간직한 항일 투쟁의 서사를 시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쪽발이 같은 직접적인

0: 표현과 열사비 진달래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 조선족 항일투사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장백산, 해랑강 등 지점이 연변이 떳떳한 항일의 봉화를 돌격일 나팔소리로 삼아 오늘도 그 여향이 기천에 맴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의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보편성을 결합한 현대시조의 좋은 사례로 역사 현장을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박꽃입니다.
2: 박꽃 윤태호.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너 홀로 피어 반그시 웃는다지.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놀이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

예, 시조 박꽃은이 밤에 피는 꽃의 고고하고 청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라는 첫 구절은 박꽃이 해질녘에 봉오리를 맺고 밤이 되면 활짝 피는 습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옥금소리 하좋아서 이 밤도 나 홀로 피어 반것이 웃는다지. 예, 여기서는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이 마치 옥금소리를 듣고 반긋 우는 듯한 전경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라는 구절은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은하수에 몸을 담근 듯한 백옥 같은 꽃잎,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예, 이것은 신비롭고 순결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는 예,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박꽃의 존재감을 찬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피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여름밤입니다.
1: 여름밤 윤태호. 모닥불 타는 밤은 안악내를 한가롭다. 모기 떼 쫓아가며 예기장단 웃음점단. 애들은 무릎에 자고 기나긴 밤을 팬다. 별 하나 나 하나 잠에 취해 별 세는데 누군가 꺼내놓은 거북선 그 이야기. 우리 엄마 웬일이신지 옷근들어 눈 찍더라.
2: 예, 시조 여름밤은 예, 시골 마을이 정겨운 여름밤 풍경을 예, 생생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천연에서는 예, 모닥불이 타오른 여름밤, 아랑이들이 모여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전경으로 시작해서 모기떼를 쫓으며 아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터뜨리는 모습, 또 아이들은 예, 무릎에서 잠들고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풍경으로 예,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에서는 예, 밤이 깊어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예, 여름밤의 더위와 모기소리, 모닥불, 연기, 예, 이야기와 웃음으로 생활정서가 가득한 시골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특히 예, 전반시 시골 생활의 짙은 모습과 따뜻한 정이 흘러 더욱 맛있고 구수합니다.
0: 예,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1: 엄마의 손 윤태호.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 아니어도 그 손에 꽃이 피고 예쁜 열매 익는다. 주야로 다듬는 손에 나도야 빨간 딸기.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빚니. 김에 친 두 손끝에선 곳을 돌돌 구운다.
2: 이 시는 이 엄마의 손에 대한 깊은 경의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연태호 시인은 이 일상적 소재를 통해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듯 탁월합니다.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선 옥순 아니어도 라는 식구에서는 이 어머니 손이 곱고 예쁜 옥순은 아니지만 그 손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거친 손이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 원천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다듬는 손이 나도야 빨간 딸기라는 식구에서는 이 어머니 손길이 자신을 붉고 탐스러운 딸기로 키웠다는 감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아래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이 식구에서는 이 쉼없이 일하는 어머니 손끝에서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빛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빛과 향기를 창조하는 손길임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에 피 맺힌 두 손끝에선 구슬 돌돌 구운다. 이 구절은 이 굳은 살과 상처로 피 맺힌 손이 오히려 구슬 같은 귀한 열매를 빚어낸다는 감동적인 역설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정서적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개울입니다.
1: 개울 윤태호. 송송송 세미소사 졸졸졸 노래 곱댄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로 놀던 개울.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의 집.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땡볕에 그을은 몸물장구에 자맥질.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
2: 예, 이 시소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터도 되고 있는 개울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예, 송송송 세미소사 졸졸졸 노래 곱든 이라는 식구에서는 의성이 태어 송송송과 졸졸졸이 생생하게 살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개울을 이룬 모습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도 놀던 개울. 이 식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던 종이배와 떨어진 꽃잎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전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이 집이다라는 이 구절은 개울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놀이터자 안식처, 즉 집과도 같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라는 구절은 아이들이 개울가에

0: 그래서 같이 집을 짓고 모래성 싸움에 놀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그으른 몸 물장구에 자맥질을 한다. 이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신나게 물놀이 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라는 구절에서 극락세계라는 강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때는 겨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공간인지를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단순한 자연 풍경 묘사를 넘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겨울가의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시인이 따뜻한 회상과 섬세한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덕성탑입니다.
2: 덕성탑 윤태호. 보귀를 탐내는 이 명예를 노리는 니 인생은 봉진 속에 시시각각 병들어도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밝은 거울 있더라. 량심의 그 거울에 조석으로 비춰보면 몸 닦고 맘 닦으면 구슬인들 안 되랴.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0: 예, 이 시조 덕성탑은 인간의 내면 수양과 도덕적 성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세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병들고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는 아무리 세속에 물들어도 모든 사람이 본심에는 선하고 맑은 거울, 즉 양심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즉 그 양심의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몸과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구슬과 같은 빛나는 인격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라는 구절에서는 결국 덕성의 탑은 청정한 마음이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담담하면서도 힘있게 전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동양적 수양론의 전수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덕성탑이라는 건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교단의 꽃입니다.
1: 교단의 꽃, 윤태호. 하마는 꽃 중에도 교단의 핀 꽃이 곱다. 오를 땐 설레다도 내릴 땐 웃는 가슴.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 하늘에 뜨는 별 하나 둘 세는 재니 이 언덕 저 골짜기 술을 놓는 꽃이 좋아 영원히 피게 노란다. 교단에서 웃는 꽃.
2: 예, 교단의 꽃은 스승의 헌신과 교육자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온갖 꽃 중에서도 교단, 즉 교육의 현장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곱다고 시작했습니다. 흰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분필가루를 뒤집었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선생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흰가루는 곧 스승의 땀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별에 비유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미를 노래합니다. 이 언덕 저 골짜기에 술을 놓는 꽃이 좋아라는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단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히 꽃처럼 피어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스승의 굳은 다짐이자 사명감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자들을 가꾸는 교사의 삶을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흰 가루와 별, 언덕과 골짜기 등의 소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교육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주 랑송될 만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모성입니다.
1: 모성 윤태호.

0: 가슴에 고스란히 사랑산을 쌓는니 열도나 치마폭에 옥동자 감싸안고 구매도 주야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지고도 무언가 더 못줘 가슴 뜯는 우리 엄마. 모정은 무궁관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
1: 예, 여기서 모종은 하늘로 무칭, 예,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어머니 정을, 예, 말하는 거죠. 이 시조는 앞부분에서는 어머니 가슴 속에 사랑이 산처럼 쌓여있음을 노래합니다. 열도나 치마폭이 옥동자 감싸 안고는 자식을 치마폭에 꼭 감싸는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꿈에도 주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는 잠든 순간조차 자식을 위해 하늘나라에라도 오르고픈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 죽어도 무언가 더 못 주어 가슴 뜯는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이 특히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모종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라는 구절은 모종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어머니가 지은 황금빛 노래로 비유하면서 시를 장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헌신적인지를 사랑산, 샘물, 금노래 등의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더 주지 못해 가슴 뜯는이라는 표현은 어머니 사랑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오히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시인이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편적이고 숭고한 정서를 노래한 수작입니다.

0: 네, 이 풍요로운 가을날 윤태호 시인의 생활 맛이 다분하고도 은근한 전기차 넘치는 시소를 감상하고 또 림금산 시인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별구대 활동하는데 장약 심리방 한 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구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10일 좌우 드실 수 있죠.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털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리죠. 17곽을 사신다 할 때 7개월 하고도 21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성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립니다. 그 외에 특별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6곽을 증송해 드리죠. 장약 심리방 지금 이 6곽을 증송해 드려서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하고도 10일 좌우도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인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하신다 할 때 동인당 유기농 양리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에 다 400g짜리였습니다.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이번 우대활동 같은 이런 특별 우대활동을 놓치기만 하면은 이런 기회를 다시 기다리자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특별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서상약이면서 또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릅니다.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되죠.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는 약재들 자체가 해발이 4,500m 이상 상대는 서장이 설상고원 지구의 야생에서 자란 진귀한 약재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 약재일 뿐만 아니라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으로 특수 제조한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서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그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이 관상동맥이 70%나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 현대의학에서는 주사를 넣으라 권장한다. 이런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고 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이 혈액형협심증 심증이라는 게 우리 약을 싸서 보면은 서상 이사가 선호하는 주치공능이 있고 위에 그 아래에 중의가 주치공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그 주치공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상 이사가 그 선호하는 그 주치공능에는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 이 혈액형협심증이가 서상 이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서상 이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치료 방식 결국 이론 체계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이 중풍 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지금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중풍 치료나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인해서 그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효과 좋아서, 그

0: 회복을 가져왔는지 모른다. 많은 분들이 지금 회복을 가져왔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아버지 중풍에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엄청 세게 걸렸습니다.
0: 예. 아, 예.
2: 예, 이게 반신은 잘 못했습니다. 예, 침대에서나 일어나고 바깥에 다니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계속 소변 볼라만 내 걱정하고 일하고 다녔댔습니다. 그래, 치료한 거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병 치료하겠다고. 근데 간 데마다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나 우린 이 병을 거서 죽을 때까지 치료 못하고 사는 병인가 했습니다.
0: 예.
2: 그러다가 저는 어느 때에서 선생님 방송 간거 듣고서 이야기 듣고서 기분 뚝 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예, 그 중풍에 딱 치료한다고 공론주세시의 이야기니까 나 그거에 저기나 쓰기 시작했는데 예, 그 저기나 쓰기 전에는 예, 그거 신심은 됐던 내대금은 없었습니다. 간대사마 이래 그 써봤습니다.
0: 하, 예.
2: 그때까지 무슨 자꾸 올려왔으니까 나 예.
0: 그래,
2: 그래서 그 이야기에 쓰기 시작했는데 자세하게 이제 사람이 얼빠 하나 후에 그렇던게 예, 똘똘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0: 예,
2: 밥을 잘 드시고 원래는 밥은 못 먹고 밤잠 못 자고 소변이 살고 심장이 숨이 차고 밤에 소리치고 매겨고 이래고 허리 구불대려고 이래고 바로 후들후들하고 걸지 못했어. 남녀 바깥에 다니고 이래 두고 따라다니고 어떤 면이 앞에 엎어져서 번져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중요했습니다. 예.
0: 예.
2: 그래서 저희 이야기 쓰기 시작했는데 한 아들도 안 쓰니까나 예. 자차의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눈이 예, 좀 정신이 좀 있고 예, 밤에 잘 자고 밥을 잘 먹습니다.
0: 아,
2: 예.
0: 예.
2: 예. 그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그 낭시담 약 몇십 년 먹었어요. 근데 그다음에는 또 차차 뒀으니까 나 예서 사람이 소변 몰라다니는 게 적고 예, 말하는 게 조금 말좀 유리하고 뭐좀 시하던 게 조금씩 한마디 그 마디 말하는 게 말하는 것도 뭐 알아듣고 이랬던데 좀 예, 똑똑하게 합디다. 그러니까 아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구나 해서 쓴 게 예.
1: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고혈압에서 예, 한 20여간 예, 고혈압 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간도 콩밥도 예, 예, 위도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0: 예.
3: 네, 네, 마르즈마 선생님이 작년 심여방 강의를 듣고 이 심여방에 7달 타고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혈압 약에
0: 점차적으로 감량하게 됐죠. 예.
3: 예, 선생님 알려준 예. 기법으로 같이 썼는데 예, 8달 만에 지금 심예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잘 된다 예. 원래.
3: 저는 이게 내음색이 두 번 오면서부터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나 눈도 덮어가지고 잡아 당기고 떠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번뜩 띄고 전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아, 예.
3: 예. 제가 관절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야, 이 약 먹고 관절이 좋아져서 예,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른다.
0: 좋죠. 예.
3: 예. 남편도 지금 당뇨합병 뚫려서 예, 사지가 덜이고 소변도 작고 어지럼증이 나고 해서 이 약을 먹었는데 야, 이 면에서 효과를 확실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예, 이 약은 면발을 선택 잘했다고 예, 지내진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예, 우리는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고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0: 예.
3: 예, 소개해서 예, 우리 친구도 예, 이 약 먹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예,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소화 안 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예,
0: 예.
3: 내가 공부해서 이 약 먹고 있는데 야, 효과를 진짜 잘 보고 있다면서 예, 이 약을 계속 먹길래서 이번 우대 활동에 참고해서 오늘 혈인 여수가 배달
0: 예, 그런 증상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 예,
0: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활동, 지금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인데, 이런 우리 활동 기회를 기다리자면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3: 예.
0: 예 그래서 전화를 하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 장량심리만 강의를 듣고 장량심리만 먹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고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8달 만에 심리만

0: 먹어도 좀 해랑 쪼도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0: 예. 예. 그리고 또 나는 예, 병원에 가 검사한 결과에 경동의 오른쪽 방팔이 딴지 남아났습니다.
1: 예.
0: 그러더니 항상 예, 이게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살고 이게 언제 떨어지면 항상 불안하고 했는데 넣다 밥 먹고 아주 검사한 결과 방팔이 딱 사라졌습니다.
1: 예. 저 빨리 사라진 게입니다.
0: 예. 예. 예. 그러고도 나는 이 심장관조에 특히 좁은 공간들은 숨이 탁 막히고 아이 영 그저 바빴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조금 좁은 공간들 가도 숨 막힌 이정사에 없습니다.
1: 예, 심장병이 그게 치료가 잘 되면서 그런 증상이 좋아지는 게입니다.
0: 예, 식은땀으로 완전하게 나옵니다.
1: 예.
0: 야, 그러는 이 약물은 여러 방면만 좋아졌습니다. 특히 전립선으로 밥소변이 자꾸 소변 한번 조금씩 나가다가 여러 번 밤에 일어나다니까 자지 못하는 어지전하고 이래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한번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소변 자수 조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한번 따나 어떤 때에 통장 짧다고 있습니다.
1: 아, 좋죠, 예.
0: 예, 그러니까 아침에 정말 정신 바짝 나는데 이러노니.
1: 예.
0: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들이 당뇨 합병절에 항상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온전하다고 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부터 혈압이 온전되네, 어지럽지 않는다면서 영종 좋아합니다.
1: 예, 그런 증상에 우리 이 약 쓰면 좋아집니다, 원래.
0: 예, 네. 그래, 둘 다 먹고, 지금 하도 효과 좋으니까, 이번 학교에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활동, 정말 이번에 우리 활동 같은 기회를 기다리자면, 이제 1년 기다려야 됩니다.
0: 글쎄 말입니다.
1: 이제 며칠이 또, 없는데.
0: 예, 또 받아러 받아왔습니다. 서류
1: 예.
0: 야, 이 약 효과 좋으니까, 오늘 계속, 그저, 나무 예산 계속 먹을 예산입니다.
1: 아하, 그럼 좋죠. 예. 예.
0: 그리고 또 우리 형님도 이 약 쓰는데, 형님은, 아, 뇌경색이 오고 전립선으로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야, 한 가지 좀 좋아진다면서 영 기뻐합니다, 이게.
1: 예.
0: 그래, 이번, 예, 학도 일이 좋다는데, 이번 학도에 참고해, 구두는 먹자고 또 배달받겠답니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약신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예, 신근경색 진단을 받았지. 또 거기다가 뇌경색도 두 번 나왔지.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저는 예, 열린게 설레서고서 1년 내 몇 번씩어서 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3: 그러다가 또 심장이 통쇄나고, 땅등이 아파나고, 숨은 얼마나 차겠습니까? 헐떡거리고, 숨을 차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런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몰래 알죠. 그래서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1: 예.
3: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저를 장약신 예방을 선택해 먹은 거로니, 이 약을 먹으면서, 병원을 모르고, 병원 입원이라고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1: 그렇죠.
3: 돈도 예. 많이 설레겠지.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입니다. 고혈압 예. 환자 되나서 고혈압 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소약이 또.
1: 예.
3: 그래서 소약을 먹, 이래 장애신 예방을 먹으면서 몇 달 먹은 후, 장애신도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정확히 지도하겠다는 말에.
1: 예.
3: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혈압 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류설료화.
1: 아, 맞습니다. 예.
3: 류설료법을 아껴주는데 예. 이 방법대로 예, 이,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그리 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여방만 먹은 게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예.
3: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 양조는 정말 이 장약, 신여방을 먹고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고, 얼마나 효과를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1: 예.
3: 여러 가지 병이 있던 게 다 확인돼. 특히 우리 양조는 이 약을 먹으면서 너무 효과 좋았어요. 우리 다른 사람께 소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쓴 사람마다 좋다고 우리를 대대 칭찬합니다.
1: 이 약은 소개를 그렇게 해도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효과 나길래. 예.
3: 이렇게 좋은 약이니까 예. 처음 먹어봤다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건강하게 살길래 이번에도 연예 그런 이.

0: 우리 할도 얼마 줬을까?
1: 얼마 줬을게. 예. 맞습니다. 6살 이렇게 있어봤습니다.
0: 없습니다. 이렇게 큰 우리 할도. 예.
1: 배달 받아왔습니다. 예. 배달 받아서 어쩌나게 그런 통화 중에 전화 통화 중에서 우리 언니가 예. 우리 언니가 안쪽에 있는데 어제서 예. 뇌중풍 와서 그리 고생하답니다. 그래서 예. 아 그럼 뇌중풍 왔을지 뇌중풍에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내 소개했던 게 아 그럼 빨리 붙이란다. 그래서 어제 붙여놓고자 그래 배달 받아온 약이 없어서 오늘 또 배달 받아 배달 서류수강 또 배달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1: 241-7979번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거의 20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도입니다.
0: 예.
3: 거기다가 얘 귀에서 어떤 대노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얘 어떤 대노 전기 모다 소리도 나고 해서 얘 영면 병원에 가 보니까 얘 신경 썰로 그렇답니다.
0: 예.
3: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얘 조만간에 긴물 같습니다.
0: 그렇지.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당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0: 예,
3: 이 약 급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사후 먹으니까 얘 소리가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으면서 얘 점점 낮아지는 게 아쉽습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저는 얘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3: 이 약을 먹으면서 이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0: 하하, 그렇죠. 혈압 조절이 예.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3: 예,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장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또 록세 요법이
0: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3: 예, 이 요법 같이 썼는데, 예, 그렇게 혈압도 그리 잘 돼가지고, 예, 야독 달 만에 지금 예, 장약 14방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도 그리 그렇게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잘 되는 약이죠, 원래.
3: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고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맨리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학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0: 아.
3: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0: 어느 만큼 좋아지는 면이 많습니까? 예.
3: 예, 저는 남편하고 저는 그저 예, 좀 딱 찍고 예, 그저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0: 예, 이 약만 드셔도 됩니다.
3: 예, 저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때문에 예, 인생 다 나이가 있어가지고 예, 고생하는데
0: 그렇죠, 예.
3: 예, 이 약 먹고 지금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심혈관 질병에는 정말 치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3: 예, 예 그래 우리는 예. 계속 건강 찾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근데 내 로인대학 다니는 친구가 지금 소개하고 내 그 친구도 왜 많은 사람 소개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쓰는 사람마다 다 여기까지 와서 대비 날 칭찬합니다.
0: 예.
3: 그 로인대학에 다니는 친구는 예 자기도 혈압 높지만 예 남편도 혈압 높고 예 남편은 또 주자식에게 높고 예 자기도 관절도 불편하고 심장도 안 좋아서 예 이거 먹고 예 그렇게 효과 좋단다.
0: 그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지지하를 한 환자분들 정말 이야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좋을 때에 참가해서 예 36권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0: 예, 배달받아 쓰시려면 이번에 우리 활동 기회에 정말 이게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예, 이런 기회 예. 놓치면 이제 1년 기다려야 되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보통 약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제지방이 약을 지방 사람들이 쓴다 할 때 효과가 좀 못한다. 예, 어째 못한가 하면은 항약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이래서 북방이 사람들 남방이 약을 쓰면 효과가 더 좋죠. 예? 예, 우리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많은 사람 분들이 지금 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많은 약을 썼지만은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심장이 이 심장이라는 거는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에 동맥이 피든 정맥이 피든 순환시키는 발동기입니다. 예.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심장 근육이가 탄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장 근육이가

0: 많이 손상받아 있고 심장이 커지면서 심장 근육세포가 이상하게 늘어나 있거나 이럴 때는 심장이 발동기가 제대로 돌아 못 갑니다. 심장은 우리 몸이 모든 피를 끓여서 들여오는 이런 장기죠. 심장이 펌프작용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혈관 다 연결가 되어 있습니다. 혈관에서 흐르는 피는 액체죠. 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을 잘 돼야 됩니다. 사실 액체라는 것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심장이라는 이 발동기가 있기 때문에 저 머리 끝에 피, 저 발끝에 있는 피, 또 저 손끝에 있는 피, 이런 인체 말단에 있는 혈액이 다 들어올 수 있죠. 심장은 전신에 필요되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펌프의 역할을 하고 혈관은 펌프에서 나오는 피를 운반해주는 수도관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은 1분간에 약 4,500cc에 이게 약 9건 되는데 이런 피를 방출해냅니다. 이 피를 전신 장기에 골고루 공급해주죠. 우리 신체의 각 기관하고 내장은 그 혈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영양분하고 산소가 충분해지면서 정상적인 생리공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이 있는 분들 보면은 풍습성 심장병이라든가 뭐 이런 분 있는 거 보면은 이 심장이 비대가 와서 심장은 원래 자기 주먹만큼 크지만 또 그런 분들 심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굼뜨고 활동 경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죠.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도 다 심장 비대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심장에서 피를 뿜어서 내보내서 하니까 심장 또 힘에 붙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비대가 오게 되면은 그 어간에 있는 그 2,000판막이라든가 또 3,000판막이라든가 이런 문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적인 심장이 쭉 늘어나게 되면은 그 2,000판막, 3,000판막이 다치지 못하죠. 이래서 년세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또 심장 근육 세포를 격활시켜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장 근육에 비대가 왔다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약 심리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뇌중풍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연세 있는 분들 보면은 뇌혈관이 막혀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뇌중풍 뇌경색이라 하고 또 뇌혈관이 터져서 일으키는 이런 질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경색이 왔다 하면은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게 되죠. 그래서 뇌경색 부위가 인지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랑 이렇게 손상받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죠. 이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입니다.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작할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이죠. 인지기능이라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하다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이 이걸 말하죠.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치우노의 이 감각 신호를 전달해 주는 중심인데 이런 치우노 같은 이런 데 뇌경색이 온다 할 때 기억력하고 또한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 이런 인지 기능하고 밀접한 이 관련된 이런 구역에서 뇌경색이 발작한다면은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 꼭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와도 지금 나는 사지를 제대로 놀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재려와 가지고 한두 번 더 발작하다 하게 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매를 못 고친다.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간다. 아, 혹은 아,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거나 예,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또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진다거나 또 어느 장애가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온다거나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걸을 때 허다리가 뻣뻣해나면서 강직이 오고 자주 넘어지고 정서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 아, 이 머리 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뇌경색으로 그 일으키는 이런 증상인데 먼저 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이 바로 아, 이런 약이죠. 예.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유료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문란입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 관광 산업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초로 삼아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관광 체험을 통해 변강 지역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대적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사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열은 근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각 전시청에는 1,400여 점의 진귀한 문화재와 상세한 사료들이 질서있게 진열됐고 사진, 글 전시판도 맹락이 또렷합니다. 이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발전 과정을 전방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의 핵심 진지로서 이곳은 문화재를 매개로 역사를 증거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며 단결 분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장 자원에 의탁해 연변 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 맥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정 진열 플러스 림시 전람 플러스 브랜드 활동 특색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형문화재 탁본, 문화강당, 칠색 교실 등 몰입식 체험 활동을 상시화해 관광객들이 문화 전승의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관내외 연동 문화 교류 모식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융합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 대외 교류부 주임 형학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소장 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을 통한 융합 촉진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활성화하고 체험 형식을 혁신하며 활동 담체를 풍부히 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

0: 교류, 융합의 역사 이야기와 단결 정신을 참관 체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를 요해하고 중화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싹트게 하렵니다. 북경 관광객 사군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해온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변의 발전이 민족 융합, 공생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갈수록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양 관광객 부흥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변 박물관을 찾아 참관했는데 전시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시된 많은 복원 장면들이 현장감이 아주 강해 마치 그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중화 문화의 다원적인 공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실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중점 시범 기지로서 관광 플러스 민속 플러스 체험 모식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문화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고 돌담, 장독 등 민속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 체험, 민속 음식, 도예 수공예, 민족 악기 체험 등 경력 모식도 다양합니다.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민족 가무 공연을 감상하면서 소통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서 관광객 리하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민속원 민속 문화와 무형 문화재 분위기가 아주 짙게 느껴집니다. 여기 온 분들이 모두 이곳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의 몰입식 민속 체험 외에도 우리주에서는 특색 민속 공연을 담채로 삼아 관광을 통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문화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고에서는 민족 복장 쇼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안 연대의 조선족 전통 복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소매춤, 조선족 농악무, 장고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전통 복식의 미학과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시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각지 관광객들이 몰입식 분위기 속에서 연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합하며 공생하는 생동한 실천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민족 복식부터 가무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인 연변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3개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체험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했습니다. 체험 로선은 역사 근원 탐구, 문화 융합, 향촌 진흥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문화 관광이 민족 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의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내려 갈 것입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주급 지도일권들은 전주 각지에 가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주당리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휘가 일전 던화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과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승리가도 남호사회구역에서 왕조휘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정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이 가동된 이래 남호사회구역에서는 문예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 등 활동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0: 도나시 역사박물관 교양실천기지에서 왕저휘는 주제 전시구역을 돌아보면서 교양실천기지에서 진렬, 정경폭은, 서통체험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한 역사과정을 보여주며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교양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정황을 뇌했습니다. 왕저휘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교양실천기지의 교양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건설사업을 깊이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리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9월 21일 훈촌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나라촌에서 박군봉은 촌 문화광장과 동나라촌 신축마을 대상을 찾아 민족단결진보 선전진지와 대상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 변경촌 건설 등 정황을 뇌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선전어를 계기로 문화체육 친목, 법치 선전, 농업지원 생방송 등 활동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을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결집하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조화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변강민족 지역의 단결과 안정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박군봉은 학교의 홍색문화장당, 향상서원, 성교시 체험관 등 진지를 돌아보고 교수활동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전개 정황을 뇌했습니다. 박군봉은 학교는 민족단결 진보 교육의 주요 진지라고 지적하면서 홍군수학교의 홍색자원과 성교시 체험관 등 담채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다섯 가지 교육 병행과 민족단결 진보 교육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휘가 9월 15일 안도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 윤조휘는 학교의 청소년 민족 단결 교육과 홍색 교육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뇌했습니다. 윤조휘는 본토 홍색 자원과 무형문화재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교수와 실천활동 전 과정에 융합시키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전승 등 활동을 상시화해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곡정감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단결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두 명란사회구역을 찾아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융합식 사회구역은 기층 민족단결 건설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중이 걱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독거로인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 방조 등 따뜻한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건설 브랜드를 틀어지고 교정과 사회구역 두 기층 주요 진지에 립각해 본토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족 사업의 질과 효과를 부단히 높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동해야 합니다.
1: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는 주 16기 인대 대표입니다. 사회구역에서 10여 년간 사업해온 기층 간부로서 박대화는 시종 인대 대표의 신성한 사명을 명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기층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대화는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속 있는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신시대 인대 대표의 책임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4천여 명인 천도 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집과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융합식 사회구역입니다. 박대화는 변강 다민족 지역 사업 실제에 입각하고 기층 난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 개선, 치리 능력 제고, 발전 조력의 실무적인 조치로 대중 걱정을 해결해 주기에 힘썼습니다.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이래 박대화는 인대 대표는 영예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시종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족 사업 리론 학습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박대화는 사회구역 두 위원회 지도부를 이끌어 전문 학습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습으로 능력을 강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사회구역은 기층 치리의 최전선인 동시에 인대 대표가 대중과 연결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박대화는 상시화 방문, 다각 연락, 폐쇄 고리식 처리의 대중 사업 기제를 내오고 대표가 대중과 연

0: 경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1m를 뚫었습니다. 박대화는 대중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의를 적극 수집하며 대중 걱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대표가 응답하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게 했습니다. 직책 리행 이래 박대화는 선으로 여러 건의 대표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건의는 일선 방문과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밀착하고 기층 발전 실제에 부합됐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입니다. 기층인대 대표로서 저는 초심을 지키고 직책 이행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을 자주 방문하고 민의 수집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기층 치리, 양로와 보육,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민생 중점을 둘러싸고 깊이 조사 연구해 실행 가능한 량질의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회구역 진지에 의탁해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직책 리행에서 담당하는 대표가 되렵니다. 기층 인대대표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있는 박대화는 알신들여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를 착실히 하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20일 제14회 중국 설창예술 머란상 평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 최려령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은 국가급 설창예술 부문 최고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이하는데 이번에는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를 선정했습니다. 최려령은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인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적 전승인입니다. 그가 공연한 창작 판소리, 신혼 전날 밤의 소동은 조선족 민간 혼례 풍속에 립각해 해학적인 표현으로 신혼 첫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을 전하는 흥겨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조선족 사회의 따뜻하고 소박한 인정관계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으며 평범한 대중이 아름다운 사랑과 원만한 혼인, 행복한 생활에 품고 있는 진실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0일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가 개통 운영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전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는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는 길림 동부의 시공간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대중 출행에 봉사하고 지방 산업에 힘을 부여하며 길림 전면 진흥에 조력하는 강철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통 이래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를 이용한 누계 여객수는 연인수로 2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1일 중국 도시 제1매체 관광연맹 2026년도 문화관광 융합매체 공동창작 발표 활동에서 연결 씨는 짙은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과 사계절 차별화 문화관광 제품 생동한 도시 생활정취라는 매력에 힘입어 2026년도 문화관광 보물 소도시 영예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 도로 무료 통행 기간은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당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0: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갈비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2: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첫 곡은 이춘희 작사 백희남 작곡의 김치다랑이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매콤한 맛처럼 사랑하는 재미와 흥을 노래가락에 담았습니다. 류영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래도 우리네 김치로구나. 우리네 김치라네.
1: 여기서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준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포근한 위할머니 품 안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귀여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함께한 세월에 전하는 고마움을 담은 곡입니다. 강소룡 작사, 병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는 말로 다하지 못한 소리된 애틋함을 표현해 봅니다. 병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일상 모든 만남은 참 신비롭습니다. 김진홍 작사 최곤 작곡의 인연은 가물처럼은 자연스럽게 만나 소중해지는 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전문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는 어깨를 툭 치며 반갑게 웃었을 친구가 떠오르는 정겨운 노래입니다. 차미령 최려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윤종 작사 손춘남 작곡의 어머니 대충임씨는 세상 어느 진미보다 깊은 어머니 사랑을 노래합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2대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면 스물세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198원 가격의 코인자임 표식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인삼하고 로경과 함께 상약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우리 서장의 고산약재 홍경천이라든가 또 장홍화, 설련화 등 이런 약재 중에서도 최고의 또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생물공학으로서 4단계 발효 기술을 이용해서 천년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분말입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순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했어요. 다 지팽이 짓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2: 귀 아파서 밥을 안 먹지.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 해결됐습니다.
1: 네.
2: 감염병에서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계속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 이 약에 쓰면 쓸수록 딴 약에서 효과 보지 못했던 오랜 고질병이 다 나아집니다.
1: 네.
2: 아, 선생님 효과 좋으니까 열리아드 과학을 배달받아서 계속 쓰다고 그랬는데.
1: 예, 지금 열리아드 과학에는 23각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또 1,000원을 드리고 3,000원까지 도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8원 하는 이 Q10도 또 두 과학을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3: 우리도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3: 예, 저기, 우린 둘 다 나이도 좀 있고, 병도 여러 가지로 둘 다 병이 비슷합니다. 나이 비슷할까 그런지 노공이 저기 고혈압에 고혈지 고혈당에 이런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 놓으니까 예, 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이렇게 그 우리 집 가족살로 보면 다 또 중풍으로 돌아갔습니다.
1: 네.
3: 부모나 형제나 예, 다 이렇게 중풍을 돌아가고 하니까 정말 나도 좀 거의 그 나이 때가 되니까 겁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도 맞을까 봐. 그래 중풍 안 먹겠다고 정말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예, 보건품도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3: 근데 어째 그런지 예, 이렇게 그런 병이 늘어남 늘어났지 예, 졸아 아이 듭니다.
1: 네.
3: 늘어났은 것도 아예 알기고 예, 그래 야 이게 정말 어쩌노 이게 어떻게 하겠는가 했는데 우리 남편이 된다. 어쩌노 그 우리 다른 약 먹지 말고 그 동충하철

0: 먹어보자면 이래 될까.
1: 네.
0: 그래서 정말 이 동충하더란 말은 옛날부터 정말 많이 들었지. 들어는 봐도 먹어는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래서 네.
0: 진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건도 별로 잘 알게 되는 것도 그냥 먹어보자 하고 먹어봤는데 지금 예, 우린 둘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뭐입니까 혈압 나는 혈압약 먹은지 거의 힘내야 된다.
1: 네.
0: 그래 놓으니까 아무래도 간이나 선이나 다 못 쓰게 되는지 무슨 약을 먹어도 말아야 듣는단 말인다.
1: 네.
0: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뭐입니까 머리가 그냥 허리멍텅하고 예 영력이 없고 예 거기에 썬도 나쁘고 우리 남편도 거기에 결석까지 있습니다.
1: 네.
0: 결석은 몇 번 병원에 약 써서 애네 나오기도 하고 또 병원에가 염병이나 다 하고 이래도 그냥 결석이 생긴단 말인가 예.
1: 네.
0: 그리고 저는 또 저도 또 선이나 봐놓고 그냥 이렇게 저기 뭔가 그 소변 자주 보고 예. 그리고 이 방광이 염증 있어가지고 예.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1: 네.
0: 그냥 이렇게 그 생나무 소변이 피 나가고 예. 그다음에는 그 막 아프고 예. 그리고 막 그 그것 또 그런 게라 심장도 예. 심장도 나빠가지고 예. 심장 때문에 병원을 그 밤새도 가 병원을 저기 실려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심장 때문에 또 심장 같은 거는 무슨 좀 막 뭐 또 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또 심장 때문에 어쨌든 약을 예 끊지 못하고 계속 먹었는데 낫지 않더란 말입니다.
1: 네.
0: 동충하초를 먹으니까 하나하나 낫은 게 알기 힘들어. 지금 예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머리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누기 말 들어도 그거 다시 이렇게 외우지 못하고 예. 이거 때문에 선진수환도 많이 먹었습니다. 신경산호.
1: 네.
0: 근데 전혀 기억력도 아예 되고 예. 그리고 또 때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예. 저기 뭐니까 그 거기에 또 관절까지 있어가지고 예. 무릎이 아프지 머리 아프지 목이 아프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이 모든 게 예.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전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고 예. 머리가 우선 맑아지는 게 알고, 예, 맥이 나는 게 알깁니다.
1: 네.
0: 그래서, 예, 저기, 지금, 저기, 뭡니까, 식사도 잘하고, 그러나, 근데 식사도 잘한다.
1: 네.
0: 그래서, 저, 아무래도 이게 우리는 이 동충하초를 계속 먹어야 되지. 그리고 다른 약을 많이 끊었습니다.
1: 네.
0: 예, 이 약을 하루에 한번 먹어서 좋고, 예, 어쨌든 좋은 점이 많습니다. 정말, 여름에는 둘이고, 겨울에는 벌레라고, 이러면 4,500m 그런 악렬한 환경에서 자란 뿔이 동충하초밖에 있습니까?
1: 네.
0: 예. 그 발효해서 30배가 좋다니까 먹어보니까 먹어보자는 사람 모른다 말만 들어도 우리도 말은 많이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알깁니다. 그래 우리는 예, 계속 먹으려고 오늘도 일렬각 사자고 일렬각 또 이번에 또 활동이 되다 좋을 때다 예.
1: 예. 활동 1년 예.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또 사자고 전화했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예.
0: 네,
2: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동충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몸이 병이 나을까 많을까나 그래서 이약 저약 쓰다가 옛날부터 동충하차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비싸서 못 썼는데 지금은 이 우리 가격이 싸우거나 절반이 값이 많이 났던 않고 뭡니까?
1: 예.
3: 이래까는 우리 같은 가방에 손님도 다 쓸 수 있을까나 지금 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쓰고 이제 효과 용서했습니다.
1: 네.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어가는 감기를 다 하던 게 이하로 쓰고 있는 후에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네.
3: 이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던 게 저는 밥을 잘 먹고 있고 검은 변으로 보면서 자차는 변을 하루에 여러 번씩 보던 게 지금 검은 변도 보지 않고 좋은 변을 하루에 한 번만 봅니다.
1: 네.
3: 그리고 이 감기를 어찌나 내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소 하던 게 마감 감기 왔을 때 약 쓰기 전에 기침 흠씩을 하고, 예. 그 다음 목에 가래 딱 있고, 아이 떨어진다, 감기가 들어온 뒤.
1: 네.
3: 예, 연두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투시를 해랍니다.
1: 네.
3: 감기에 만성이 염증이 생겼다, 부자피.
1: 네.
3: 막 웃기다, 약 주는 거에 아이 가지고 울다가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 이 동통하차 우리 딸이 집에서 싸서 쓰는 거 볼까, 예. 그 폐에서 딱 썼다가, 어머니 이년나부 이 동통하차 썼다며, 아자 계속 쓰더라면 이랬더란 말입니다. 이따가 썼는데, 아이 폐염지, 그리 어려워 쓴지 싹 없어졌습니다. 그게 똑같아.
1: 맞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현저한 효과로 봅니다. 예.
3: 예, 거기다 딱 밝혔지 않고 뭡니까?
1: 예.
3: 오, 좋습니다, 선생님. 진짜.
1: 예.
3: 손발이 차가운 것도, 아니, 아무리 약자다 해야 되는지, 그리 어려워

0: 그것도 인차 선발이 차갑지 않습니까?
1: 네.
0: 선생님, 동청 하천 옛날부터 항상 저기 쓰던 약이고, 바로도 약이니 상추별로 높인 약이고, 사촌 얼미도 고산지에서 자랐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 신기하기, 신기한 약이니까, 쓰면 쓸수록 그 어떤 약보다 효과 빠르고 효과 좋은 약이고, 딴 약에서 효과 뜬 오랜 고질병이 다 나서집니다.
1: 네.
0: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과에 여야가 배달받아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여쭈면은에 모두 혈압이 온정 안 되거나에 그 중풍 전조 증상이 있고 중풍 후유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이 늙고 막에 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며 치매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 동충 하초는 뇌혈관, 뇌신경 다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런 치매도 예방하고 파킨슨병이라든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꽂혀 있으면은.
0: 예. 네, 네, 여러 사람 속에든지 중풍 환자도 나서서 잘 걷고, 예, 치매 이래 증세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문을 자꾸 두드리는 게 아이도 돼 있네.
1: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봅니다.
0: 야, 예. 약이 선생님 진짜 신기하고 좋은 약입니다.
1: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는 선생님 동충 하토수고 영도수입니다.
1: 예.
3: 혈압이 오늘 아침에도 1대 20에 아래 80, 심다에 70. 이런 것 같습니다.
1: 정사입니다, 그다.
3: 예.
1: 예.
3: 그래, 그래서 영 기쁘고 좋을 때다.
1: 예.
3: 그래, 선생님, 나는 이 동충 하철수가 혈압도 그렇지만 이 심장이 운동되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이전에는 예, 별나게 다른 데서도 예, 와다나 하면 예, 내 이전에 선생님은 이거 그러기 전에는 곧만 전에는 예, 입술에 부드드드 떨었으면 내서
1: 예.
3: 나만은 것처럼. 예.
1: 예.
3: 그러면 영 별나는 게 어떤 거기에 감옥 없이 사라졌지.
1: 예.
3: 그 오른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왼딱기에서 소리 났더라.
1: 예.
3: 그래.
1: 예.
3: 예. 그래서 예, 동충 하토로 수익가 나에 이뤘습니다. 선생님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3: 소화 잘 돼서 밥 어떨 때는 네 번씩 다 막 먹었습니다.
1: 예.
3: 어떨 때.
1: 예.
3: 여기 다리도 예, 무릎이 아프던 것도 이롭지. 아, 어쨌든 예, 몸이 거뿐하고 허리 아이 아플까나 정신이 상쾌합니다.
1: 네.
3: 예. 그래 선생님 나는 돈이 많지 못해서 활동마다 계속 싸우고 난 이 동충 하토를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얼마 좋습니까?
1: 네.
3: 예, 이제 손에 분도 얘기를 했지만 예, 이게 항제들 쓴다고 고산지대에서 예,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이렇게 변성되는 이런 약이 돼서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1: 네.
3: 그래 난 선생님 계속 이 치매도 이제 방지한다든지.
1: 맞습니다. 이 치매도.
3: 그래서 나도 조금 나이 있으니까 오라되면 팔집이 거리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3: 아무튼 그런 병도 올 수 있지.
1: 네.
3: 그래서 예방하길래 계속 먹겠어.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국경들 잘 계세요.
1: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예, 얘기하세요.
4: 어떻습니까?
1: 예.
4: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기, 뭡니까. 우리도 예, 이 동충 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그래, 예, 이 하초 쓴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우리는 병이 많을 거고, 정말, 병이란 병인 다 가지고 있는 누구입니다.
1: 네.
4: 그런데 계속 좋단 약은 다 써가지고 나를 때 그려왔는데
1: 네.
4: 이 동충하철 순에서부터 얼마나 좋은지 이 한 가지 약만 먹을까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
1: 네.
4: 이전에는 그저 빙살 약 빙살 세워놓고 이것저것 먹느라고 그저 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4: 이 좋은 약이 나올까 이거 먹은 게 예. 발이 시리고 손이 시리고 그도 영 무너졌던 됐습니다. 그때 그 관절이 아프고 이랬다는 게 그거 먹은 게 예. 이게 무슨 이렇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습니다. 양기를 보충해줘서 그렇습니다.
4: 예, 그래서 예. 좀 뭐 예. 어디 가서 해도 이 손발이 시려서 그래서 그래서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던 게 그게 해결되니까 정말 세상 해방받은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위인 아빠서 한대 위대인다. 우리 집에 아빠는 부대일로부터 위대인 게 이날이 때 그 위대인. 그래서 이야기라냐 그래서 뭐 좋다면 다 쓰고 있다 그래 살아왔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든지 이 동승하 처먹은 뒤에 어제 위 아부라도 다 잃었었죠. 그러니까.
1: 네, 위, 간, 담낭 이게 다 같이 좋아집니다.
0: 오, 정말 네.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져라.
1: 네.
0: 그래, 그럼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소화 잘 되지. 아니, 힘이 나지. 나가 걸어도 맥이 나지. 아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고 예, 이 기억력이 정말 지내 없어서 예, 어제 우리는 정말 너무 놀고입니다.
1: 네.
0: 나도 86입니다.
1: 네.
0: 아빠는 90이 넘었지. 아까 둘 다 예, 어떤 때는 오, 이거 서로 집에 왔다니까 자꾸 무슨 잊어먹고 생각나지 않아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나 이름 말하는데 이거 먹은 게 예, 지금 예, 무슨 잊어먹는 법이 없고 예, 무슨 어디다 두면 그 생각을 날까요? 얼마나 좋고
1: 네.
0: 그런처럼 그래 치매 이게 방지되는 것 같아서 영 기쁜다.
1: 네.
0: 이 늙은만이 치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1: 꾸준히 그래, 쓰셔. 예.
0: 치매가 지금 그거 방지된 것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래 또 예, 이 심장도 나빠서 투자해요. 그 병원으로 계속 나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이 병원은 그렇게 아이 다닌단 말입니다.
1: 네.
0: 병원에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 병원 아이 가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도 이 한 가지 약 먹어도 먹고서는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0: 늙이들끼리 정말 딱 좋은 약입니다.
1: 예.
0: 그래 우리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약 먹자고 지금 결심하고 예. 이 한 가지 약만 먹습니다.
1: 예.
0: 아니 한 번 먹지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그래 이번에 또 예, 좋을 때 또 한 번 더 싸서 또 두구서리 먹자고
1: 예.
0: 그럽니다.
1: 예,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이고, 예. 그리고 노인 분들이 예. 지금 뇌 건강 아주 걱정하죠, 예. 우리 예. 이 뇌 건강에서는 동충하초가 최고의 약입니다. 예, 그리고
0: 아, 정말 그...
1: 심장이, 심장을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장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예. 예.
1: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0: 예.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경제가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뇌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 후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전문감에 저도 동충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이 쓰기 전에 뼈가 좋지 않아서 예, 많은 약을 썼습니다.
2: 네.
1: 그 뭐 이래서 뭔가 뭐 초약도 쓰고 병원에 가서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다리 잡기만 아파서 예, 이 무릎이 날이 흐를 때부터 그래 병원에 가 검사한 게 그 풍수성 관절이랍지대.
2: 네.
1: 그래서 만개라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래도 예 그때 부이지 쓸데 없었지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동충하차 이제 싸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또 손발이 차던 거는 그 며칠 알못가 저는 인차 나사집니다.
2: 네.
1: 그리고 이거 뼈 아프던 것도 나사지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뼈 아픈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이 허리라 네. 관절이라 나른하고 맥이 없죠. 예. 이래면서 아픈 증상이가 이게 같이 해결되는 게 큰 특점입니다.
1: 예. 예. 그래 이래서 그 허리도 이 뼈 허리도 아파서 예. 이렇게 허리 꼬부리고 댕겼습니다. 근데 어서는 예. 꼴꼴좀 해고 아무리 안해도요 아예 아픈다 허리도.
2: 예,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 예. 예. 야 그래 이렇게 나는 정말 뼈도 좋지요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도 이렇게 어둡게 이제 별로 이렇게 보여준 게 예. 완전 눈도 환해진다.
2: 예. 예.
1: 그리고 그다음에 이 욕구 저 맹가무에 이내 이제도 말했지 이래. 저 팔이를 돌고 자면 오른쪽 어깨가 더 아파서 이 팔이 돌고기도 힘들었습니다.
2: 네.
1: 근데 지금은 아무리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이렇게 다 이렇게 돌고 이렇게 아무리 다녀도 다리 뼈가 아플까 이 얼마 돈도 모르겠습니다.
2: 네.
1: 또 기관지염에도 썼습니다. 예.
2: 네. 어깨통에는 아주 좋습니다. 예.
1: 예. 기관지염이 있어서 기침 정말 어디 바깥에 나갈 때 뭐 정말 영은 그 아예 불편합니다. 자꾸만 많은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이래도 그거다 또 난 또 땀도 세게 흘러댔습니다.
2: 네.
1: 움직이지 않아도 땀이 줄줄 나던 게 어느 그거 땀도 다 완전히 이렇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이래도 땀이 안 나가 얼마나
2: 네. 몸에 모르겠습니다. 풍한 습이 없어진 거 말합니다.
1: 예. 예. 그래 저는 이렇게 좋았거나 계속 지금 우대도 얼마 좋습니까? 예.
2: 예.
1: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로 이렇게 저 제일 많은 병을 이렇게 치료하간 저는 계속 견지에 쓰길래 해서 이번에 정말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또 약은 좀 있지만은 저 또 따서 계속 이 한 가지만은 나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좋았거나에 계속 견지에 쓰길래 저는 또 열야두통 싸겠습니다.
2: 예, 지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내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마운뚜나로 저온에서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이 활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발효 과정에서도 얻은 이런 균사체를 또 료가시키고 건조하고 분쇄하고 살균하고 이런 단계를 걸쳐서 최종으로 분말로 제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 양대학 연구에서는 이 동충하초 분말은 양방향 면역 조절, 예, 이 면역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거나 혹은 너무 저하되거나 이런 양쪽 다 조절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폐하고 신장만 보양하는 것이 아니라 간하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금 소화계통 질병이 있거나 혹은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이런 분들이 예, 지금 모두 현저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피로 저항, 바로 우리 피로를 회복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피로 회복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피로가 회복되자면은 일단 먼저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예, 때문에 이 신진대사가 잘 돼서 지금 많은 환자분들이 이 소화계통 질병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항종양작용, 예, 항종양작용이라 할 때는 면역기능과도 관계되거니와 체내 많은 독성물질과도 관계됩니다. 예, 이런 노폐물을 제때에 제거해주는 이런 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양리학적으로도 예, 이 활성도가 아주 높은 이런 약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기침이라든가 천식, 만성 기

0: 딱 풀리거나 이런 통증도 있고 맥이도 풀리는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가 좋고 항상 몸이 좀 부디사고 붓기고 특히 얼굴이 붓기는 이런 증상이라든가 야뇨증이 있는 증상에서 효과가 현저합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장동훈 작사 최삼명 작곡의 사과배 따는 처녀 보내드립니다. 한선열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야금병창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북경에 가고 싶소 보내드립니다. 가야금병창이란

지나간 추억은 마음속 깊은 곳에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이가요와 함께 추억에 젖어있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룡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연길, 살기 좋은 우리 고장입니다. 계절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석화 황상룡 작사, 황상룡 작곡의 사랑의 도시 우리의 연길 보내드립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과배고 향 우리 연변. 많은 여행객들이 맛전 사과배를 드시면서 연변에서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과배 동산에서 보내드립니다. 디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정이 넘치는 고장, 더욱 아름답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 서로 돕고 사랑하며 어우러져 사는 우리 연변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고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혜선 작사 작곡의 어화둥둥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주령 작사 박세성 작곡의 가을의 만남 보내드립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지는 이 가을을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수놓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동걸 작곡의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밀로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시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귀과 함께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사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하자 새 시대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 자임 Q10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 근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따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특징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예.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제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존된 약 동화 근뇌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명절이 두 개나 끼웠습니다. 네. 국경절, 추석. 이래서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 때문에 보조금 1,000원씩 나갑니다.
0: 네.
1: 병이란 우리 들기 쉽지 치료하기 바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설퍼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아마 늙어가면서 아예 아픈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0: 네.
1: 생로 병사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

0: 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백세 시대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또.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제가 건네보 신안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0: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의 용도수입니다. 예.
0: 네.
2: 저는 계략분쇄 부수와 심해 그런지 예,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런증이 나고 예, 경력이 미녀 없었습니다.
0: 그렇죠.
2: 예, 평생 뭐 가슬러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든지 이걸 저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위에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그 이렇게 깨끗하면 날라고 이 둥그리고 이랬던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0: 네.
2: 결국 소변이 잦아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잘 수 있지 아침에 일어나 막 정신이 난다.
0: 네.
2: 결국 손발이 저리고 자꾸 맘먹이 오고 예, 저기 이랬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다리 힘이 없어서 예,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먹어봐서 다리 걷잖아 이가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은 다리 염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호란다.
0: 네.
2: 제가 이전에는 예, 다리 먹어봐 그런지 맨날 먼 거리 걷지 못하고 예, 조금가다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리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0: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예,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약은 몸에부터 예, 잠은 못 자고 소리냐 그때는 밤이 어박 샛날이 많단 말입니다.
0: 네.
2: 그랬던 게 지금 잠이 용자이 잔다.
0: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을 치료하여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골, 괴지, 로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래, 언제 좀, 여행 잠이 잘 옵니다. 그래, 놓고는 일전에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머리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 없던 게 지금 막고, 정신이 난다.
0: 그렇죠.
2: 좀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요. 네.
2: 예,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네. 다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 때 용조수입니다, 예.
0: 진짜로 용조수입니다.
2: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빼준다. 제가 또 이런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좀 배달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예, 건네보시반 어떤 저는 넉달습니다. 중풍 후유증을 예, 머리가 고리토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예,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돈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손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0: 예, 그리고, 차고 예, 저리고
3: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디인가 경력이 상실돼서
0: 네.
3: 아이 누가 말하자다가도 또 잊어먹고
0: 맞습니다.
3: 그거림에 예, 예. 그래던 게 이 경력도 돌아가고 우선 먼저 경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0: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는 이 밥을 딜 때랑 몸이 영해가 빠진다.
0: 예.
3: 천구만 그이던 게
0: 예.
3: 그래 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해가 빠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얼마
0: 예.
3: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그냥 누워 구불던 게 그래도 5천 번씩 걸습니다.
0: 예.
3: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 이래 활동이 좋지 경제상에도 또 유후일 해주지 해서 이 열가구 배달받자 그랬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2: 예, 예,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저는 어제 쓰는 다음에,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땡 하더나만, 그리고 또, 신가에 안 잡고, 또, 손이 안 잡는지, 속이 자꾸 허리 아프고, 그랬단
3: 예.
2: 말입니다.
3: 예.
2: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머리 아픈 게, 그게 해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안 매하게 납니다. 이것은.
3: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녹궁시 온,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콩팥이 나쁘면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콩팥이랑이 우리 몸의 수액 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2: 그러니까 심장 안 좋아서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해서 지금 숨도 안 차고 침침하시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3: 네.
2: 그리고 소위 안 좋아서.
3: 소변이 작고.
2: 예, 소변이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3: 예. 예.
2: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요. 어느 조심 활동.
3: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2: 네, 예,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3: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2: 들어가세요.
3: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4: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3: 네.
4: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3: 네.
4: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자꾸 소변 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3: 네.
4: 그러면서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 합니다.
3: 네.
4: 그리고 이렇게 마목이 또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온종 안 되고 약을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3: 네.
4: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후에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서 이거 먹어보자고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 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3: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4: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에 넘었는데
3: 네.
4: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그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래고 살아오다가 이러네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 예, 별로 뭐 제
3: 이타
4: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3: 그렇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4: 예.
3: 예.
4: 첫점에 예,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는 소변 잡던 게 거기 어디서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3: 다 그랬습니다. 소변 잡고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4: 예. 아 그래서 예, 정말 뭐 이 다리 손 다리 저리고 예, 마모기 오고 막 이럴 통계 지금 그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3: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4: 예. 그리고 혈압도 전에 온종 상태에 그냥 있고 예.
3: 네.
4: 어째서나 가슴이 침침했던 것도 이렇고 진짜 예, 모든 면이 다 좋아져서 예, 이번 활동에 대단히 좋습니다. 예.
3: 예.
4: 예, 공고에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싸서 또 먹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3: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예.
4: 예.
3: 예 치료 잘 하십시오.
4: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3: 네,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3: 네.
5: 저도 근데 보시나 쓰는 환자입니다.
3: 예.
5: 저도 전 쓰긴 아마 서너 달 전 갔습니다.
3: 예.
5: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맹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서 듣고, 그래서 그 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맹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에 이 녹음쇠 부수가 심하면서,
3: 예.
5: 머리가 어지럽고, 경력 감지증이 심하고
3: 녹궁실 부주라는 게 오래두면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5: 예.
3: 예.
5: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3: 예.
5: 그리고 이 전열선이 좋지 않아갖고 이 소변이 자꾸 밤이 더구나

0: 속에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럽지 자꾸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속어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대로 이야기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0: 시작은 주약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파슬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 먹고
1: 아.
0: 배가 항상 부르면 이렇던 것도 예, 지금
1: 쑥 꺼져 내려가고
0: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서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나들었습니다.
1: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이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2: 네.
1: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권리보치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권리보치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야 한다 가요. 이게 진짜 저는 독사에 두번 왔다 갔어.
1: 네, 이미.
3: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에 영 잡고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1: 밟고. 네.
3: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변을 다 가나야 한다고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1: 예,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창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예,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3: 독사에서 머리 항상 흥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석 달씩 지금 진행 완전하게 해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흥하던 증세가 많이
1: 나서셨습니까?
3: 부대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예,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 번 봅니다.
1: 예, 네.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있던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옳습니다.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3: 옳습니다.
1: 예.
3: 이전에 소변이 잤던 게 수량이 많아집니다.
1: 예.
3: 싸가 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예.
1: 맞습니다.
3: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띵살 갖다도 뭐 가져갔다가 내가 번에서 그때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까지 한다.
1: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영 내디디기 바쁘던 게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1: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3: 옳습니다.
2: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요?
3: 네.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1: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극지, 백지, 정지, 적지,

0: 황지 등 오색령 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역시 연기 깡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되어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여 준지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깡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삐면서 20유로 되어 있고 OTC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 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유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유는 국가 위생부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 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할도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깡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깡 구복액은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걸른가?
1: 네, 맞습니다.
2: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오.
3: 나도 이 연기 깡구복에 그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 많이 써도 안 되던 이 연기 깡구복에 그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맥주도 되는데 연기 깡구복에 그 먹으니까 밥맛이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네. 그리고 소변이 영 찾았다는데 그 소변 찾수도 많이 주물어졌습니다.
2: 네.
3: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그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네.
4: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깡구복액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2: 네.
4: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보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기도 한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도 됐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거

0: 전년에 도마약은 면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랬다. 이거 쓰기 전에는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 있어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니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식사를 못해서 계속 부림 꼴꼴하니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주나 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 없어지고 전열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의심실에 가서 섭외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것도 이래든 게 지금은 섭외 수량도 많고 자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나 얼마 편안하고 잠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 맞습니다.
0: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이 그러니까 보름전인가 그래서 수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이 없어졌습니다.
1: 네. 네, 요거는
0: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부부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푼 다푼대로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이렇게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야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선에 그 지방간 이송하지니 그런지 다푼다푼이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서는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
1: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0: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감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 또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예, 써보라고 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도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파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쓴다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누가 보고 대달 하겠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0: 예. 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근치하는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발견은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 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전문단입니다. 근일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풍부한 역사 문화와 조선족 민속 자원에 의탁해 문화 관광 산업을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대,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담처로 삼아 일련의 특색 문화 관광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관광 체험을 통해 변강 지역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면서 여러 민족이 한 가족처럼 보내는 시대적 화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변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진열은 근 5,000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각 전시청에는 1,400여 점의 진귀한 문화재와 상세한 사료들이 질서있게 진열됐고 사진, 글 전시판도 냉각이 뚜렷합니다. 이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발전 과정을 전방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의 핵심 진지로서 이곳은 문화재를 매개로 역사를 증거로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하고 함께 살며 단결 분진해온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소장 자원에 의탁해 연변 박물관에서는 역사 문화 맥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고정 진열 플러스 림시 전람 플러스 브랜드 활동 특색 체계를 구축했으며 무형문화재 탁본, 문화강당, 칠색교실 등 몰입식 체험 활동을 상시화해 관광객들이 문화 전승의 참여자로 되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관내외 연동 문화 교류 모식을 통해 연변 여러 민족의 융합 이야기가 전국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연변 박물관 대외 교류부 주임 형학춘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소장 자원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을 통한 융합 촉진 사업을 깊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역사 자료를 활성화하고 체험 형식을 혁신하며 활동 단체를 풍부히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의 역사 이야기와 단결 정신을 참관 체험 전반 과정에 융합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변의 민족 단결 역사를 요해하고 중화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함으로써 민족 단결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싹트게 하렵니다. 북경 관광객 사군입니다. 이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해온 역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연변의 발전이 민족 융합, 공생과 아주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은 갈수록 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양 관광객 부흥우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연변 박물관을 찾아 참관했는데 전시 내용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전시된 많은 복원 장면들이 현장감이 아주 강해 마치 그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중화 문화의 다원적인 공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식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중점 시범 기지로서 관광 플러스 민속 플러스 체험 모식으로 여러 민족 대중의 문화적 소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민속원에 들어서면 조선족 전통 민가들이 아담하게 들어서 있고 돌담, 장독 등 민속 요소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족 복장 체험, 민속 음식, 도예 수공예, 민족 악기 체험 등 경력 모식도 다양합니다.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민속원에서 민족 가무 공연을 감상하면서 소통 체험 속에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와 연변 지역 민속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서 관광객 리하벽입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민속은 민속문화와 무형문화재 분위기가 아주 짙게 느껴집니다. 여기 온 분들이 모두 이곳의 문화적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전시관의 몰입식 민속체험 외에도 우리주에서는 특색 민속 공연을 담채로 삼아 관광을 통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문화 전경을 지속적으로 풍부해하고 있습니다. 자치주 창립 기념일 기간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에서는 민족 복장 쇼가 펼쳐졌습니다. 부동안 연대의 조선족 전통 복장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소매춤, 조선족 농악무, 장고 등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활동은 전통 복식의 미학과 현대 유행 요소를 융합시켜 무형문화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각지 관광객들이 몰입식 분위기 속에서 연변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합하며 공생하는 생동한 실천을 직관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길림시 관광객 범수영입니다. 민족 복식부터 가무공연, 여러 가지 악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으로 이루어진 화목한 대가정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이 연변 지역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국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인 연변에서는 높은 표준으로 관광으로 왕대 교류 융합 촉진 기지 33개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주제 체험 로선을 알심대로 구축했습니다. 체험 로선은 역사 근원 탐구, 문화 융합, 향촌 진흥 등 다양한 차원을 아우르며 문화 관광이 민족 단결에 힘을 부여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은 단결을 근본으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의 본보기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차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1: 올해 9월은 연변주 74번째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입니다. 주급 지도일꾼들은 전주 각지에 가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하고 전주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들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힘을 기여하게 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조직부 부장인 왕조희가 일전 던화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양 실천 기지 건설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승리가도 남호사회구역에서 왕조희는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건설 정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월이 가동된 이래 남호사회구역에서는 문해공연, 무형문화재 수공예 등 활동을 잇따라 개최해 문화로 융합을 촉진하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도나시 역사박물관 교양실천기지에서 왕조휘는 주제 전시구역을 돌아보면서 교양실천기지에서 진렬, 정경폭언, 소통체험 등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이 서로 융합한 역사과정을 보여주며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교양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왕조휘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 관찰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교양실천기지의 교양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민족단결 진보 건설사업을 깊이 실속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9월 21일 훈촌에서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나라촌에서 박군봉은 촌 문화광장과 동나라촌 신축마을 대상을 찾아 민족단결 진보 선전 진지와 대상 건설 현장을 돌아보면서 민족단결 진보 건설 사업, 변경촌 건설 등 정황을 료해했습니다. 박군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민족단결 진보 선전을 계기로 문화체육 친목, 법치 선전, 농업지원 생방송 등 활동을 세밀하고 실속있게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들이 정을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결집하게 해야 합니다. 평안하고 조화로운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변강민족 지역의 단결과 안정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서 박군봉은 학교의 홍색문화 장당, 향상서원, 성교시 체험관 등 진지를 돌아보고 교수 활동을 현장에서 참관하면서 학교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교육 전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박군벙은 학교는

0: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의 주요 진지라고 지적하면서 홍군 수학교의 홍색 자원과 성도시 체험관 등 담채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 다섯 가지 교육 병행과 민족 단결 진보 교육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함께 추진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주장 윤조희가 9월 15일 안도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기층 치리 등 중점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수학교에서 윤조희는 학교의 청소년 민족 단결 교육과 홍색 교육 사업 전개 정황을 상세히 조회했습니다. 윤조희는 본토 홍색 자원과 무형문화재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교수와 실천활동 전 과정에 융합시키며 무형문화재 체험, 문화전승 등 활동을 상시화해 광범한 청소년들이 가곡정감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단결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도현 옹성가도 명란사회구역을 찾아 윤조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융합식 사회구역은 기층 민족단결 건설의 중요한 담체입니다.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중이 걱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독거러인과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 방조 등 따뜻한 봉사를 잘해야 합니다. 안도현에서는 성류꽃 활짝 핀 연변 건설 브랜드를 틀어지고 교정과 사회구역 두 기층 주요 진지에 입각해 본토 특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족 사업의 질과 효과를 부단히 높여 민족 단결 진보 사업 고품질 발전을 전력 추동해야 합니다.
1: 명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는 주 16기 인대 대표입니다. 사회구역에서 10여 년간 사업해온 기층 간부로서 박대화는 시종 인대 대표의 신성한 사명을 명기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기층 일선에 입각해 실제 행동으로 대중들의 걱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대화는 발걸음으로 민정을 헤아리고 실속 있는 행동으로 초심을 실천하면서 신시대 인대대표의 책임 담당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4천여 명인 천도 사회구역에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여러 민족이 집가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민족 융합식 사회구역입니다. 박대화는 변강 다민족 지역 사업 실질에 입각하고 기층 난점에 초점을 맞춰 민생 개선, 치리 능력 제고, 발전 조력의 실무적인 조치로 대중 걱정을 해결해 주기에 힘썼습니다.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이래 박대화는 인대 대표는 영예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이라는 것을 시종 명확히 인식하면서 민족 사업 리론 학습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박대화는 사회구역 두 위원회 지도부를 이끌어 전문 학습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학습으로 능력을 강화하기에 힘썼습니다. 사회구역은 기층 치리의 최전선인 동시에 인대 대표가 대중과 연결하는 주요 진지입니다. 박대화는 상시화 방문, 다각 연락, 폐쇄 고리식 처리의 대중사업 기제를 내오고 대표가 대중과 연계하고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1m를 뚫었습니다. 박대화는 대중 목소리를 청취하고 민의를 적극 수집하며 대중 걱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대중이 목소리를 내면 대표가 응답하고 모든 일에 결과가 있게 했습니다. 직책 리행 이래 박대화는 선으로 여러 건의 대표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모든 건의는 일선 방문과 조사 연구에서 나온 것으로 대중들의 실제 수요에 밀착하고 기층 발전 실제에 부합됐습니다. 주인대 대표이고 룡정시 안민가도 천도 사회구역 당총지석이며 주민위원회 주임인 박대화입니다. 기층 인대 대표로서 저는 초심을 지키고 직책 이행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겠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을 자주 방문하고 미니 수집 경로를 넓히겠습니다. 기층 치리, 양로와 보육, 노후 주거단지 개조 등 민생 중점을 둘러싸고 깊이 조사 연구해 실행 가능한 양질의 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사회구역 진지에 의탁해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대중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전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확고하고 대중의 신임을 받으며 직책 리행에서 담당하는 대표가 되렵니다. 기층 인대 대표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있는 박대화는 알신들여 작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봉사를 착실히 하면서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건설, 공동향유, 공동부유를 추동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20일 제14회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 평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 최려령이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중국 설창예술 모란상은 국가급 설창예술 부문 최고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평의하는데 이번에는 작품상 5개, 연기상 6개, 문학상 4개, 신인상 5개.

0: 5개를 선정했습니다. 최려령은 연변 가무단 청년 가수이자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인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적 전승인입니다. 그가 공연한 창작 판소리, 신혼 전날 밤의 소동은 조선족 민간 혼례 풍속에 입각해 해학적인 표현으로 신혼 첫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복을 전하는 흥겨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작품은 조선족 사회의 따뜻하고 소박한 인정관계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생활정신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으며 평범한 대중이 아름다운 사랑과 원만한 혼인, 행복한 생활에 품고 있는 진실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21일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가 개통 운영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전 구간이 개통된 이래 동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속철도로 불리는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는 길림 동부의 시공간 구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대중 출행에 봉사하고 지방 산업에 힘을 부여하며 길림 전면 진흥에 조력하는 강철 동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통 이래 장춘 훈춘 도시간 철도를 이용한 누계 여객수는 연인수로 2억 5,300만 명이었습니다. 21일 중국 도시 제1매체 관광연맹 2026년도 문화관광 융합매체 공동창작 발표 활동에서 연결 씨는 짙은 조선족 민속문화 저력과 사계절 차별화 문화관광 제품 생동한 도시 생활정취라는 매력에 힘입어 2026년도 문화관광 보물 소도시 영예를 성공적으로 따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료 도로 무료 통행 기간은 음력설, 청명절, 노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 법정 명절과 당내 국무원 판공청 문건에서 확정한 상술한 법정 명절의 연휴 기간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지 않으며 국경절 연휴 기간에는 7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가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1: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3: 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중간집이고요. 네, 햇빛이 또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63398번 188446339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가수는 저 뱉은 일꾼은 과정이래요.
0: 네, 과수농장에서.
1: 네, 하루에 네. 160원에 차를 실어가지고 실어와요. 밥배도 싸고.
0: 네, 하루에 160원 드립니까?
1: 예, 그래요. 밥배도 싸고 차는 예, 다 쭉하고 장사방 지켜요, 차를.
0: 네, 점심 도시락은 자체로 마련해 하고요.
1: 예, 다쳐야지. 사람 안 가면 불러봐 못 싸요, 이건.
0: 알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가정집에서 일꾼도 뭐지 돼요?
0: 네.
1: 또 밥 안 나서 말어.
0: 네.
1: 예, 이 정보가 1594431725.
0: 1594431725번입니까?
1: 이 영우주 네. 스스상요 요치아루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그래 좀 수고스러운데 좀 배터리 급하거나
0: 네네.
1: 좀 26일부터 시작한다는데 좀
0: 26일부터요.
1: 안 되려 좀 대방송 해줘야 돼요. 이틀은.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느
1: 예,
0: 지역은 어디입니까? 령정입니까? 네, 끊겼습니다. 네,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입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터밭이 넉넉합니다. 면적은 25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벽돌 창고도 있고요. 주변에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공기가 아주 좋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팝니다.
0: 네.
2: 시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0: 네.
2: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0: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0: 양철기와 세기 말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벽돌 소송 나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0: 최소 시물밭도 양대 한 50평방 좌우됩니다.
1: 네.
0: 가야하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건 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중소학교와 시장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5311번 1580433-5311번입니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2: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내 전화입니까?
2: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야, 그 사람 하나 찾아갔네. 양천공 1년도에 신강 나갔댔는데 저는 20년 조금 25년 거의 되겠구나.
2: 네, 어디에 나가셨다고요?
3: 신강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근데 그 집 여자 오빠 그 있는데 오빠 서기 각식 되면 가도 주임지를 하고, 예. 있네, 거기다 녹음기를 일본째 그, 그때 돈을 1,000원 주고 사는데, 그거 두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집 딸이 둘이 미용원에 쌍발하고 이랬는데, 혹시 내 전화 알게 되면 얘기다 전화 쳐서 감사하겠습니다.
2: 사슬이얼고 하는 분의 성함을 말씀 주세요.
3: 김가구만, 김가.
2: 김씨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3: 근데 이름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집 딸이 미용원에 쌍발했는데, 그 오빠 각시는 저 가도 주임지를 하고, 근데 혹시 이 전화를 알게 되면 연락해 줘서 감사하겠습니다.
2: 전화 주신 분의 성함도 말씀 주세요.
3: 한가.
2: 함 선생님.
3: 예, 그, 네. 근데 그 여자 아들이 저 심리학과 있었는데 그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
2: 네, 알겠습니다. 연락번호 네. 남겨주세요.
3: 여우치.
2: 네.
3: 여수산산.
2: 네.
3: 얼치 5월이다 전화를 하여
2: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0: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견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네, 뭐 과수원에서 뱃다는 일꾼을 급히 구합니다. 일당은 160원 드리고요. 차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점심 도시락은 네, 자체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집에서 밥해줄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본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만달광장 초빙회 현장에서는 37개 기업이 생산, 제조, 봉사, 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에 132개 일터 정보를 제공했으며 도합 439명의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초빙에 나선 기업들에서 제공한 일터는 전업에 대한 수요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여 구직자들에게 더욱 넓은 선택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구직자들은 여러 기업 초빙 인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일터 요구, 월급 대우, 직업 발전 등을 상세히 문의했습니다. 기업 초빙 인원들은 구직자의 질문에 상세히 해답해주면서 기업 상황과 일터의 특점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일터를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초빙회는 5개 기업의 초빙 인원을 생방송실에 초청해 기업 정황과 초빙 수요에 대한 요구를 상세히 소개하여 초빙 활동의 피복면과 영향력을 1층 확정했습니다. 연결시 취업봉사국 관련 사업일꾼은 구직자와 기업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초빙 활동을 전개해 취업 경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일터 공급을 늘려 더욱 정밀하고 온정이 넘치는 취업봉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0: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최근 알뜰 소비가 추세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질 대비 더 나은 가격의 물건을 사려는 현명한 선택인 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을 깨우고 오후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커피 한 잔이 중요한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결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0년 전후로 연결의 커피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커피숍은 1000개를 넘어섰으며 연간 커피 소비 규모는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량적 성장과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곳입니다. 과거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며 거품격과 체면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가 커피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며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연결 여러 구역에 자리 잡은 럭킨 커피, 쿠디 커피 등 저가 커피 매장들은 가격은 합리하게 낮추면서 질을 유지하려는 노력 덕분에 소비자들이 매장에 줄을 서서 커피를 구매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무조건 비싼 것을 찾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핀도도와 같은 값싼 가격과 보조금을 내세운 플랫폼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국가 보조 정책이 있는 상품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연변 내에서도 틱톡으로 판매되는 석유 할인권이나 마트, 음식점 등의 할인권이 많은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행은 단순한 작은 시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소비 유행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소비자의 진짜 요구도 읽게 됩니다. 상가들이 소비 환경의 변화, 지역 특성, 사회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경제 흐름을 읽어낸다면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0: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0: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 생활 방식과 관련된 만성염증이 장기적 스트레스가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로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염증은 심장 구조의 불리한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심장 마비와 뇌졸중 위험 상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는 또한 높은 염증 수준이 불리한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심리적 고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과 체지방 과다 등 더 널리 인정된 위험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유전적 요인도 이러한 환경 및 생활 방식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개체의 염증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하려던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선뜻 떠오르지 않을 때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까요? 적지 않은 가정에서 로인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정상적인 로하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 할츠하이머병을 경계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두 질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로하로 인한 건망증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인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일 뿐이며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 세부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일은 잊지 않습니다. 가족의 상기만으로도 대부분 다시 떠올릴 수 있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기억상실은 뇌의 기억저장 기능이 손상되어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로 아무리 반복해서 떠올리게 해도 그 일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가끔 말이 입안에서 맴돌지만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뒤돌아서면 사소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 피로, 스트레스, 주의 산만으로 인한 주관적 기억 저하일 뿐이며 알츠하이머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휴식하거나 약간의 힌트만 줘도 기억해낼 수 있어 요리하거나 외출에 볼일을 보는 등의 일상적인 능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는데 상기해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단어를 떠올리기 어렵거나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모두 인지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말고 인지평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응답본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응답본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0: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부표 응답은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이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부표 응답본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부표 응답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부표 응답본,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두 개 큰 명절을 맞이하는 우대 활동이 대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한 곽 안에는 다섯 병이 들어있습니다. 100mg이 담겨져 있는 다섯 병이 들어있는데요. 60곽에 80곽을 드리고 이번에는 1,000원을 빼주는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곽의 가격은 5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이 가격으로서 이번에 접수할 수 있다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부표 응답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국약 비준 허마가 있는 OTC 순 중약 성분이 포함된 앞에 Z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제품 자체는 보건 제품이 아니고 많은 응답부는 보건 제품으로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출처가 특수한 출처라 했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런 전문 만성질병 전문가이고 4대 중위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이고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선생이 그 연구단들이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나온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너무 미혹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고 효과가 전면적이고 그러니까 이 병 치료하고 절병은 안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지금 암 치료를 간암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간경화 간경화 복수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유전인자의 돌변을 억제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효과도 보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금담이라는 주요한 특수 보배급 상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담은 전반 응답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고 체담은 75%, 철담은 24.5%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금담을 주요한 성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 송부표 응답분은 아주 우리 시장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 다각도로의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야, 이 응답부는 어디만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응답부는 나무릴 데 없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전 아마 우리 중국 안에서는 치마를 세계는 모르겠지만 해도 중국 안에서는 이름을 떨치는 법외급 상품에 속하는 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2: 예, 예, 예. 밤야에 나빠서 그래도 입이 써서 예, 밥도 못 먹고 연구도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화도 아이디어 뭐예요? 예.

0: 이 어디나 아예 아픈 데 없이 그래서 온데 다 아팠다 말입니다.
1: 그러면 예.
0: 그러던 게 인간분서 때만은 우선이 입이 아예 쓰고 소화용 잘 된다.
1: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담즙은 소화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우수한 효과성을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특히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죠.
0: 네. 소화용 잘 되고 입이 쓰게해서 영국인 내염도 실험하느라 계란이라는 거 못 먹고 살았는데 계란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아, 계란을 못 드실 정도로서 힘드셨네요. 예, 이 제품 드신다면 그런 문제는 이래야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예, 삐 그렇게 아프든 삐 아예 아파서 또 용 좋습니다.
1: 아, 골격에 좋고 눈에 좋고 간경화에 좋고 소화에 좋고 중풍 예방에 좋고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0: 어제 이 빼다 아프고 그다음에 이 가끔가다에 머리 그냥 아파서 연고사 했는데 머리도 아예 아프지. 어쨌든지 여름에는 좋습니다.
1: 그렇죠.
0: 한 가지 있었는데 머리 아예 아프지, 소화 잘 되지, 입이 아예 쓰지, 뼈 아예 아프지. 이 뼈 아픈 게 제일 바쁜 일이야 이거 뭔가.
1: 그렇죠. 움직이기 힘들어지죠.
0: 좋습니다. 예. 뼈 아파서 그래서 너무 아파. 어떤 때는 화장실을 일어서지 못해서 벌벌 안성거름에 가다 또 이 엉치 아프면 또 업대 개복이다 이래면
1: 아, 예.
0: 예, 이롭습니다. 그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1: 이 제품 자체 골격통을 해결받았다는 분들이 아주 비례가 높습니다. 예.
0: 예, 용 좋습니다. 어제도 써보니까 나의 응담분의 쓸만한 약입니다. 어쨌든지 영 여름에는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오늘이 배달받아서 그냥 좀 오래 쓰자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대성착이 특수하니까 60가게, 네. 80가게, 1000원은 빼줍니다. 예, 예. 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형님과의 간경화도 있고 담낭이 염증도 있고 결석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응답문 지금 선택해서 봤는데 지금 써보니 많이 낫답니다.
1: 지금. 예.
3: 기약이 사람 맥도 떨어지고 낯색깔도 무릎은 것도 무슨 많이 벗어지고 무상이 우리 처음에 소화해 되는 얘기라든지 소화되는 것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쓴게.
1: 예.
3: 지금 처음 것도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아 그럼요.
3: 이번에 이제 60과학이 80과학 준다니까 60과학 정도 배달받아.
1: 아, 그리고 또 천을 뺐습니다. 기회입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정평 운당부는 어전 저는 한 달 넘었었습니다.
1: 아, 예.
4: 예, 예. 아, 경추, 무슨 아이 아픈 데 없습니다. 온몸이 그저 뺐다고 그저. 날이 흐리면 얘도 바쁘고, 그저 막 앉아서 진짜 못한다. 땀이 지나 흘러 아파서.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 정표 응당분의 처음에는 40가게 줍니다.
1: 예.
4: 그래, 40가게, 그래, 조사 행진이 못 왔어서, 그 쪼는한 요소 못 왔어서, 요소, 그래, 같이 어부러서 먹었는데, 아, 한, 그저 열을 먹을까? 어째 그렇게 빠릅니까, 효과?
1: 아, 그렇지. 효과가 빠르고 예. 확실하고 전면적입니다. 예.
4: 그렇게 하나하나 빼마디라면 얘 등이 벗겨서 그러던 게 그게 내리고 얘 그러고 고통이, 아픈 고통이가 없어지지 않나.
1: 골격에 좋다는 게 더 말할 게 없죠. 예. 예, 예.
4: 그리고 이 어깨라며, 그저 목인데라며, 그렇게 아파 그러던 게 그게 없어지고, 우리 형제들도, 그 친척들도 고마라며, 다 이래 잡숫고서 좋아진다는 소리. 야, 그럼 저리, 아이, 애분의 명절에도 그렇게 좋아진다는 게, 천원도 유후를 해준다는데, 그래, 한 60값 배달받으면 반지값 주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예, 예.
4: 그래, 못 와서 또 쓰겠소리. 그래, 장기적으로 쓰자, 그런다.
1: 예.
4: 그렇죠.
1: 형제들 못 와서, 이웃들 못 와서, 집안 식구들이 함께 쓰는 데는 이 제품 자체를 엄격하게 뭐, 사람 이렇게 고르는 것 아니니까, 이 병, 저 병 종합적으로 좋아지니까, 이 제품 이런 게 마련하는 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네, 고맙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네, 안녕하십니까? 또 문의합시다.
1: 예, 말씀하세요.
5: 그 문공

0: 남부는 많이 싼데, 그, 그니까, 지금 한계가금도, 민주가금, 뭐, 그때 같이 뭐, 이렇습니다.
1: 뭐 이랍니까?
0: 그, 이웅담무는 많이 싸왔는데.
1: 예, 어느 것과 함께 드시느냐?
0: 그, 한계 있잖아, 한계.
1: 한계하고, 아, 문제 없습니다.
0: 한계가금도, 그, 민주가금 있잖아, 같이, 네. 같이 뭐, 이렇습니다.
1: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간격 두고 예. 드세요. 예예예. 예. 예예. 아무런 문제 예. 없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웅담부는 너무 까다롭지 않습니다. 특히 간에 콤파체, 담낭예, 소화계통예, 골격예, 그리고 삼고예, 그리고 기침을 많이 짓거나.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 황계절이 들어서서 기침을 담아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뭐 다른 기관에 영향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간 담낭에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즉허화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뭐 인후통으로서 인후가 부어나서 점적주사도 많이 맞고 이랬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지금 성법회 웅담분을 쓰고 나서 기본으로서 목이 그렇게 붓기고 말하기 불편하고 가래가 성하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받으셨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평간 명목의 효과를 봅니다. 눈이 벌겋고 부어나고 사물을 볼 때 모호하게 보이고 어림증이 나고 현운증이 나고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눈이 이렇게 밝아지나? 눈이 밝아진다는 게 지금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많은 분들이 눈병에 약을 쓰지만 해도 뭐 확실한 효과성은 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에 부담이 없고 오히려 담낭을 도와주게 되었고 간에 많은 유리한 점을 놔주게 되는 차원에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은 속열이 심하면서 간열이 심하면서 입금이 많이 부어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치주염을 범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심장 혈관의 혈액에 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 질병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 포함해서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본 제품 성법회 웅담분을 쓰게 되면 입금이 부어나거나 혹은 눈앞에 불꽃이 튕기거나 대변이 너무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구강계양이 있거나 인후통통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법회 웅담분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쓰는 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그 약방에 가서 빈 전황을 싸다가 거기에다 거저 여서 전황을 통과 삼키면 됩니다. 하루에 한 병씩 드시는 차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드시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이 아주 잘 흡수가 이건 특히 이게 담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위에 들어가 베기면 어떻게 하겠는가 소화공동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위에 베기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고 빨리 흡수가 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에 결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단 룽스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담낭에 좋고 결석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담낭에 결석을 해서 아프던 게 그게 점차 풀리면서 자기절로도 아픈 네. 증상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오빠가 지방간도 있고 그다 담낭도 안 도왔어요. 그날 대고도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전에 이 간이가 또 지방 간이가 안 좋아가지고
1: 예.
3: 그래 그날 병원에 가고 그날 서양만 주고 또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 안 되겠다고 그래.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눈도 안 좋아가지고 눈이 또 그날 백내장으로 또 이렇게 진단 받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0: 아주 힘들게 지금 살아옵니다. 그러던 사이에 이거 응답문을 쓰니까 예. 아, 이제는 응답문만 훨씬 좋다고 이렇게 말씀한다.
1: 그렇죠. 여기 시중에 응답문이 많이 나간데 이 응답문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0: 예. 응답문은 아주 좋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낫다고 해. 자꾸 그래한다. 그래. 어제 쓴 게 한 달 넘습니다. 굉장히 효과 알림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이거, 뭡니까, 간도, 담낭도 다 좌주고,
1: 소화계통도 도와주고, 예, 예.
0: 예, 예, 그럽니다. 그럼 눈도 또, 안주도 도와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예.
0: 예, 저 뭡니까, 이거, 활동에 국경절이라는 아주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는데, 활동에 참여하고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어, 선택이 잘 됐을까? 열심히 쓰시오. 이번에 우대할도에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지금, 번제품 성법배 응담부는 습진이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면 좋습니다. 피부병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가는데요. 그거 알코올에다가 그 그러니까 술 그 황주 같은 데다 그 그래서 그 습진 가려운 데다 거기다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습진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예.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웅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웅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한겨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자격과 광고 경영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기록과 경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다지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계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규율을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청춘의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국민의 운명은 국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위기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이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주임 의사 라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 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의 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성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주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

0: 고갱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퇴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퇴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퇴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액 한 곽의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퇴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투골퇴 보험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 추석 국경절 맞이 큰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은 보험 제품이 퍼센트를 많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한 곽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루에 한 번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15각에 20각을 드립니다. 이런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맥이 많이 떨어지고 원기부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근본에서 개선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0: 되어 있으니까 기본으로 여러분들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런 제품을 한번 뚝딱 선택해보는 게 귀합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관절 치료 제품인데요. 구봉약 한 가게, 외형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갑니다. 한 가게 490원인데요. 24일간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2가게, 15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501-775번에 전화가면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다는, 골은 골격이란 뜻이고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 자체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 그 약곽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를 중심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몇 가지 조합성분에 속한다. 우리 지금 를로 구셀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예.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아, 안녕하세요.
2: 네, 나도 지금 방송 듣고서 뱃사방 고백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어제 먹은 지 한 석 달이 넘습니다.
0: 아, 좋은 제품이죠.
2: 예, 목에 예. 가에 깨서 그냥 떨어져서, 예, 그냥 캐캐, 그리고 딱 부서 떨어져서, 좀 힘들었댔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서. 그래, 기침 막 그냥 캐캐, 그리고 나 뭐 가슴이 막 캥기고, 막 아프기를 했댔습니다. 머리도 막 터진 것처럼.
0: 아, 예. 하우깨통에 상당할 정도로 예. 이상이 있습니다.
2: 예, 인사 예. 없어졌어. 그래서
0: 그래요? 그렇죠.
2: 예. 그리고 이 머리다는 게, 빤하면서도 머리도 좋아질 때다. 막아지는 게 알기 때다.
0: 아, 그렇죠.
2: 말씀하시면
0: 예, 예.
2: 머리를 얼빠나면서 그냥 땀이 정신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머리를 많이 말아가지고 예, 무슨 기분도 나고 이래서 그냥 좋습니다.
0: 어혈을 풀어주고 경락이 예. 수통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래 보면 가슴도 그냥 두근거리고 이랬댔습니다. 심장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거 먹으니까 나.
0: 그렇죠. 기본입니다. 예, 예.
2: 예. 그리고 소화도 안 돼서 예. 어째 한 사람이 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나이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예. 힘든 게 노년의 기본입니다.
2: 한, 예. 예. 한낼 병도 어떻게 다 고생한다 말이다.
0: 그렇죠. 고생한다 말 맞습니다.
2: 예, 그렇죠. 자꾸 고생한다, 진짠다.
0: 그렇죠.
2: 그래서 다음 사람 또 얘기 아프고 저기 아프하더니 집에 소화도 안 돼서 그냥 이게 식품을 먹으면 식품을 싹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 혓바닥이 그냥 소화해서 설탕에 색했더니 모두 싹 벗어지고, 예. 입이 텁텁하다니 텁텁하지 않습니다.
0: 여기, 예. 황정이라는 백초의 예. 제일 신성한 그 초약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처럼 예. 다각도로 좋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예. 그 소변도 또 급하고 삼지 못해서 자꾸 마트 갔다 오셨는데 새고 이래던 게 그래도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아, 이 제품.
2: 모든 건 좋아진다.
0: 예, 그렇죠. 간과 콩팥을 예. 도와주는 특수한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2: 밤사고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예. 그래서 약 먹도 좋아서 지금 최고약 같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0: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예.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2: 아무래도 쏟아고 있으면 계속 먹어야 되겠을 때.
0: 아, 그렇죠. 예, 예.
2: 그래서 오늘 또 배달 받자고 합니다. 약 조금 있는 것도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우대할때 확실하게 다른 대화 다른 우대할때 진행되니까 501-775번에다 전화하세요.
2: 예. 네, 501-775번입니다.
0: 예, 7가게, 5가게, 15가게, 20가. 15가게, 20가게면 할만합니다. 예, 예.
2: 예, 그것에 맞는 것을 해.
0: 그렇죠.
2: 해,
0: 예, 예.
2: 네,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예.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0: 그래요?
3: 반년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인해서 혈압 조절, 혈당 조절이 발효할 때서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점약 써봤다, 땡기를 해봤다, 그런 것도 혈압 조절, 혈당 조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조절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가슴 고통 겪고 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이 백자발만 써보세요.

0: 한 게, 한 보름씩 가나이 혈탕 내려가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밤잠을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있고.
1: 아, 그렇죠.
0: 밥을 잘 되니까, 예. 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몸이 헷갑아지고, 예. 기억력이 없어지던 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오늘도 예. 10개씩 여우고 할까, 어머, 좋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래, 활동도 좋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 투골패도, 예. 그래서, 몸이 다 쏴나고, 그래서 경주경,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투골팬이 먹고 마사지하고 할까 난생 아파본 사람 같지않다. 몸이 헷갖고 예, 붓긴 게 다 내리고 그러고 아픈데가 예, 아파던 본 사람 같지않다. 그저 예, 몸이 헷갖고 운동 못하더면 운동도 하고 할까나 지금 아이 한 5,050 걸꼴이 댕깁니다.
1: 아, 그 정도면 아주 대단합니다.
0: 예, 예.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그, 그래, 제 생명 찾아됩니까?
1: 네.
0: 그래, 어제는, 아이, 70이 넘었으니까, 그래도, 예, 하나하나 소실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길 위해서는 또, 이 두 가지를 배달받아서 장기적으로 활동도 좋고 해서 쓰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는 백사방 구걱하고 약하고 토골테를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예. 예.
3: 아, 저는 이 백사방 구걱해를 썼습니다. 어째 썼는가, 뭐든 쓴 지 여러 달 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맥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또 밥은 먹지 못하고, 소화 안 되어서, 예. 밥은 이내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맥이 똑 떨어지고
1: 밥만 먹으면 예, 예 절대 안 됩니다.
3: 그래서 어제 예. 그냥 누워만 있고 예, 나도 못 가고 예 거기다 또 소변도 작고 그러면 또 혈압도 높고 어째서나 예, 불편한데 많았습니다.
1: 예.
3: 그래 예, 이전에 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보고 소리 이 백사방 구복에 어제는 예 6달로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지금은 예, 진짜 예, 밥이 맛있지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그 다음에는 또, 저, 소변 사수가 덜어져 있거나,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는, 예, 사람이 사척이 아프고 이래던 것도, 예, 지금 많이 변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1: 예. 예.
3: 그래서 정말 이 늙음하게, 예, 이렇게 사는 것 같으랍니다.
1: 그렇죠.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이 해결받으니까, 예. 사는 게 사는 예. 맛이 나죠. 그러죠. 늘 예.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예. 간추이 더 힘들다고 사는 게 사는 보람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예. 제품을 써서 통통히 해결받고 식사를 잘하고 맥이 나고 잠이 잘하고 기억이 잘 되고 혈압이 조절받고 예.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3: 예. 진짜 정말 기억력도 없고 예.
1: 예.
3: 그래 너무 힘들어서 이 약을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 거 듣고서 정말 여전은 7달 넘어 먹고 보니까나에 진짜 살 맛이 납니다.
1: 7달 썼으면 잘 쓰고 계십니다. 네. 천년 재료고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약 힘이 세지요. 예.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니까 얼마나 좋은 제품인데.
3: 약이, 예. 예. 좋습니다. 이 약을 먹어보니까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집에, 예, 우리 집에 저 남편은 어서는 저 80여 하지 않습니다. 70대 후반인데 그런 이 여초 간파 탈초 관절 증식이 어째서나 이 비병 진단받은지 그런 50대 후반이 됐어요. 그래 이 예. 오랫동안이 이 비병에 약 많이 써도 이 위로 자극하고 그래 나서 이 막 어서는 폭이라고 소리야. 그래서 이대로 살다가 가시겠다는 소리 말 안 해줬습니다. 그러는 거, 예, 선생님께서 이 두골 대약을 강의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찌겠는가 하고, 그래도 사는 날까지 좀 걸다가 움직이다가 가야 되지. 이 약 좀
1: 그렇죠.
3: 써보자고 예. 소리. 매우 솔복해서 이 약을 좀 대접해서 넉 달이 됩니다.
1: 아, 국가 발명 예.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 예.
3: 예. 그래, 이 약을 예, 정말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바르고, 안 말하고, 예, 이래, 세 가지로 결합해서 드셔보고 써본 게 지금 예, 생각 바꿀 예, 통증이 많이 되고 돼서 예, 반가워하고
1: 그렇죠.
3: 그러면 바깥에 예, 못 나갔습니다.
1: 아, 그러면 힘들죠.
3: 힘들어서 예. 예. 그런 게 지금은 아, 하루에 한 번씩 바깥에 조금 나가서 했지만 내가 같이 가서 나가서 연말 오구지리에 조금씩 걸고 그래, 그러니까 좀 움직이니까 예, 식사하는 것도 좀 괜찮고.
1: 그렇죠. 예.
3: 예, 예. 그래, 또 이렇게 넉 달을 넘었었는데 위로 자고 가야 할까, 예, 영, 이렇게 반가워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이때까지 예, 대한 약을 예, 쓰다가 정말 이렇게 위에 자고 계 처음 답사 본다는 소리. 아, 그래, 너무 뭐, 이때까지 이 뼈에 관한 약을 많이 써도 효과 없을까나 말아 했던 게 이번에 이 약은 넉 달 넘었듯이고서는 어서는 조금 더 오래 먹어야 되겠다.
1: 아, 그렇죠. 마연 씨 예.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근육이 위축해서
3: 예.
1: 골격이 좋다 해도 근육이 받쳐주지 못하면 못 걸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 한 번 더 나가는 게 아주 여사분이 선택 잘 했습니다. 예, 예.
3: 예, 그래. 이번에 또 활동도 좋을 때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두 가지하고 또 싸서 좀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1: 아,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전 사회적으로 써본 분들이 적극적인 그 호응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그 효과로서 많이 치아를 받고 있습니다. 잘 선택했을까 예, 열심히 쓰세요.
3: 정말 선생님이 좋은 약을 알선해서 진짜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3: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다방 구보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아, 영 좋습니다. 나는 이 노코에 들어왔다 간 다음부터 어제 기억이 떨어지면 얼빠내지고 예. 그전에다가 예, 밤소변 차수로 닫아서 저녁에 자지 못한단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자지 못하니까나 그런도 어제 소화도 아이 되지 눈물이 뿍 빠지는 것처럼 예, 연구도 힘들지 어 그리고 그다음에 맥이고도 똑 떨어져서 꼼짝 못하겠을 때다 예.
1: 예.
4: 그래서 이 백가방 구보약을 썼는데 어 지금 영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4: 예. 예 소변 차수에 많이 드물어지니까 저녁에 잠을 잡니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오고 눈물이 빠지는 것 같은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었으니까 곰팥이 든든하니까 골격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는 게고 그렇죠. 예.
4: 예 어쨌든지 그래도 예, 그 눈물이 푹 빠지는 것 같아. 아침에 미용이 힘들었는데 그게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다.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불면증과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
4: 예, 어제 한 일도 물어보면 그도 색감에서 대답 못하고 그랬는데
1: 예.
4: 지금 예, 많이 좋아져서 어제 한 일이라 생각해온다.
1: 그렇죠. 예, 예, 예. 예.
4: 어,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기억이 돌아오지 밤소변 자순계라 낮에도 소변 좋게 보고 밤에도 좋게 보고 그리고 잠 잘 자지 소화 잘 되지 그 다음에 제일 특징 좋은 거는 맥이 나서 좋습니다.
1: 맥이 나야 됩니다. 맥이 나서면 네. 잘 드셔야 되는 건데 이게 소화 공동을 도와주는 성분도 여기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그럴 수밖에요.
4: 예,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어디나 다 아픈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4: 맥이
1: 예, 예.
4: 나니까 아픈 게 이어도 많이 무너집니다. 예.
1: 그렇죠. 예, 예.
4: 예, 좋습니다. 그래, 이 백가방구 보약을 내일 이렇게 쓰고, 우리 집 아바이는 지금 이거 두골개를 지금 쓰는데, 약이 떨어져서 배달받자고 그러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전화하세요. 이 두골대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와 소화가 이렇게 잘 되면서 골격통이 해결받는 제품은 드문데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 예.
4: 이라면 지금 아야 보고 운동이라면 영 잘하시네.
1: 아,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예. 바라는 노년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1: 지금
2: 여기서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0: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로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애들이 두고태 좀 쓰고 있습니다.
3: 예.
2: 요 주간만 다들이 자고 신경 토해대서.
3: 예.
2: 이 아픔이 자꾸 다리미 툴이 뻗치니, 걸다가도 자꾸 엎겠다 가야지.
3: 아, 힘든 게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2: 이게 이거 지금 두고태 했으니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다리 줄이 뻗치는 게 그게 많이 났어요.
3: 그게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에 줄이 뻗치는 겁니다. 예, 예.
2: 가다가 자꾸 엎겠다 가던 게, 그게 정말 정말
3: 큰 해결이죠. 예.
2: 예. 최근에 활동 특별히 좋을 때 배달 받자고 했다.
3: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 점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효과성을 충분하게 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예.
2: 알겠습니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문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4: 비가 백자원 구멍을 먹고 여름에 늘좀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3: 예.
4: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돼서 여기 고생 많이 했는데 백자왕을 좀 반년 넘었으니까 혈압이 엄청 뛰니 지금 숨이 안 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고 심장이 많이 편해지고 저 소변이 잦아서 밤도 못 잤는데 소변 잘 쏟아지고 드니까 밤 잘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납니다.
3: 그렇죠. 예, 예.
4: 그에 따라서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예. 기억이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하니까 잘 걸을 수 있어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위 나빠서 이사 안 돼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작이니까 밥 잘 먹이 매진하고 예. 뒤에서 다리 나던 것도 지금 이롭습니다.
3: 예.
4: 약 여러 명을 효과가 오니까 계속 쓰려고 저기 들어본 이번에 활동이 영 좋으니까 좀 활동이 상가도 없어다드렸습니다.
3: 아, 그렇게 하셔. 이 백자방 구박액은 천년 차원을 이용해서 천년 약재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100근은 농축해서 한 그릇을 만들었고 이게 또 그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인님들이 다각도로 불편한 거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우수한 장수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아, 늘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우수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고 보통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병을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 모든 세포 조직이 정상 대사에서 니탈돼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속도가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빠른 속도로서 탈락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면역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그런 걸 종합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는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서 지금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이 잘 되게 하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그리고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골격통이 힘들거나 이런 걸 종합으로 해결해주면서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은 백자방 구복액을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맥이 똑 떨어지고 맥이 똑 떨어진다는 건 원기 부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말소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0: 그리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소변이 작고 골격통이 생기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귀가 슬들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방 구복액에 속하니까 너무 뭐 깊은 많이 이걸 저걸 넣고만 많이 저울질할 필요 없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가 빠르게 되고 특히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성분은 백초의 그 왕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계라는 성분 자체가 부치구별해준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계절이 변할 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루간 내 감기 기운이 납니다. 어제 감기 기운이 나서 무슨 좀 어찌 무슨 약 먹어서 괜찮은 것 같은 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또 감기 기운이 돈다. 그게 바로 주야하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원기 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치구별해서는 이 제품이 바로 황계란 성분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잠이 잘 오고 맥이 나고 기억이 잘 되고 새로운 세포가 나는 걸 빨리 도와주는 차원에서 기혈 보충을 해주게 됐고 오혈이 잘 풀리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추워하거나 이것도 원기 부족을 말하게 돼 있겠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주는 종합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황정이라 성분은 여러분들이 황정이라고 했다면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양호란 성분이 들어갔거나 그랬기 때문에 추위를 몰아내고 근육이 든든해지고 콤파치 양이 보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논인계에 들어서서 많은 분들이 종합적으로 부족한 점을 해결해 주는 데는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역시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이 노화 과정에서 골격이 경추로부터 어깨로부터 허리로부터 무릎 관절의 고관절의 어느 부분이든지 뭐 관절통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적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골테란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에게 배달될 때 한각의 구복약의 외용약은 거저 물으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된 흑개미, 칭펑텅, 진주, 방귀 이런 성분 자체는 다른 그 관절통을 해결하는 제품 가운데서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서 좋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특히 흑개미는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가 하면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흑개미는 뭐 세상에서 제일 미형 운동 영양 보물거로서 소문난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송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바른말 이쁜말. 우리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 부모님과 대화하며 서로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뒤 사정을 맞춰서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뜻을 잘 알아듣겠죠. 그런데 가끔은 우리도 모르게 이야기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을 불쑥 꺼내거나 앞뒤 설명도 없이 뜬금없는 일을 내밀어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때와 장소,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렵고 소통도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전혀 관계없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거나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말이나 일을 불쑥 내미는 모습을 알려주는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아닌 밤중이라는 말은 뜻하지 않는 밤중이란 뜻인데요. 홍두깨는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둥글고 길게 깎아서 굵직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보통 70cm나 돼요. 이러한 홍두깨는 옛날에 뻣뻣한 옷감을 감아서 두드려 다듬이질 하는데 썼답니다. 이 속담은 뜻하지 않은 밤중에 누군가가 홍두깨를 들이댄다라는 뜻인데요. 얘기하지 못한 말을 불쑥 꺼내거나 뜻밖의 일을 갑자기 당하는 경우를 비겨서 이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숙제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상관없이 놀이공원 가자고 말하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말하는 경우죠. 대화의 흐름을 살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면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일단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다음은 밑도 끝도 없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밑도 끝도 없다라는 것은 시작도 끝맺음도 없이 까닭 모를 말을 불쑥 꺼낸다라는 뜻인데요. 앞뒤 사연이나 설명이 전혀 없이 말을 내놓아서 갑작스럽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해 이른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배경과 까닭을 간략히 덧붙여야 다른 사람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 오늘 포기할 거야 라고 갑자기 말하면 친구들은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말을 전할 때는 밑거름이 되는 사정을 간단히 덧붙여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봉창은 채광과 통풍을 위해 벽을 뚫어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창호지를 발라 봉해 놓은 창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만든 창으로 빛은 조금 투과돼 들어오나 잠결에 문인지 창인지 구분 못하고 봉창을 문인 줄로 알고 손으로 더듬거리며 여는 소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된 것이랍니다. 하여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는 속담은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집 봉창을 두드려 놀라게 한다라는 말인데요.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뜻밖의 말이나 행동을 불쑥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하는 경우에 비겨 이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새벽 봉창 두드린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수학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엉뚱한 동물 이야기를 줄줄 늘어놓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꺼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질문을 먼저 헤아리고 그에 알맞는 말을 꺼내면 소통이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우리 집, 우리 동네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한어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大白天说梦话라는 속담을 볼게요. 대낮에 꿈속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라는 뜻인데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황당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배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와 뜻이 서로 동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큰 성공을 거두겠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모습이 바로 大白天说梦话에 해당됩니다. 현실을 외면한 엉뚱한 공상만 말하기보다 차근차근 노력하는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冷锅里爆热豆 이라는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은 냄비 속에서 뜨거운 콩이 펑 하고 터지는 것처럼 아무런 징조도 없이 뜬금없이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불쑥 내미는 모습을 비유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조용히 독서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엉뚱한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깨뜨리는 경우가 바로 이 속담이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주변 분위기를 살펴서 적절한 때에 말을 건네면 우리의 이야기가 훨씬 더 반갑고 좋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후이려라는 성구를 볼게요. 낮출 오조사호 뜻의 헤아릴 료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예상받기라는 뜻인데요. 예측하지 못한 뜬금없는 일이 벌어지거나 엉뚱한 말이 나와 놀랄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대화할 때 너무 생뚱맞은 말을 불쑥 꺼내면 상대방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때와 상황을 잘 헤아려 말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며 적절하게 말을 건네면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의 마음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얼토당토하는 말, 생뚱맞은 일을 불쑥 내미는 모습에 관한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점은 엉뚱한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주제와 상황을 살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때와 자리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잘 소통하는 멋진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

파란 나라, 햇님이 사는 나라, 할배 할매 못 가보신 꿈속의 나라, 옛말도 많고 많은 신비한 나라. 어서 커서 우주에 가 그 비밀 밝힐 테야. 하늘나라, 꿈의 나라, 달님이 사는 나라.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2: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2: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스무 날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분 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물거품으로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호종남 군대가 송번, 장납, 남평 일선에 방어선을 치고 서둘러 공사를 수축을 하여 홍군의 북상을 막았다. 우리 우상이 이끄는 사천 군대는 남부와 동부를 포위하면서 무공, 북천, 무현, 위주와 민강 동쪽을 점령을 하였고 오랫동안 꼬리를 물고 따라오던 설악의 군대는 사천에서 몸소 위문을 온 장계석 일행을 만난 뒤에 북쪽으로 외돌아 평무와 감숙 남부에 있는 무현을 점령하였다. 홍군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포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었다. 아미산에서 군용 지도를 펴놓고 있는 장계석은 웃음집이 흔들흔들거렸다. 그는 홍군을 사천 서부 지역에 몰아넣고 한 번에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홍군 지도부는 불안해났다. 8월인데도 해발 3,000m가 넘는 럴가이 조원은 벌써 찬바람이 뼈를 스미었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주울대가 묶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체력이 전같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보니 주울대는 더 여윈데다가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꽹한 얼굴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곁에 보리와 완두싹이 조금 든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1: 원래 어디 불편한 것 아닙니까?
0: 모태동이 다가가서 물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조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왜 밥도 안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0: 장문철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좀 이따 먹으려고요.
0: 그들은 화덕 곁에 놓인 쪽걸상에 앉았다. 조울래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1: 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2: 그렇습니다. 그 일로 찾아온 겁니다.
0: 모태동이 대답하였다.
1: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송번을 못 칠 것 같군.
0: 모태동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조울래가 상우에 놓인 지도를 힐끔 보고는 말하였다.
1: 반나절 내내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어쩔 겁니까?
2: 나는 남쪽으로 가는 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상한다는 방침을 지켜야겠습니다.
0: 모태동이 단호하게 뜻을 밝히야 한다. 송번과 민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적을 견제하면서 주력부대가 조지를 지나 감송 남부로 진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태동은 우선 샤흐와 조하 일대를 목표로 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조울래는 몸을 일으켜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하였다.
1: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조지를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조울래는 조지를 지나는 일은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말이 조지지 실은 사람이나 말이 모두 빠져들어가는 늪이었다. 게다가 날씨도 변덕스러워 개었다가도 금방 거센 바람이 불며 추워지기 일수라 소못 없이는 지나가기 어려웠다. 모태동도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번을 칠 수 없는 이상 조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였다. 모태동이 한숨을 쉬며 웃었다.
2: 우린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 험하다는 설산을 겨우 넘어왔는데 이제는 조직까지 지내하니 말이죠. 하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양식입니다. 좋을 내가 말하였다. 장문천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쯤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국도가 북상을 안 하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못해도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장문천이 안경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다. 여사의 장국도는 또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정치 문제와 조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갈 수 없을 겁니다. 또다시 수십 일 내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로 되돌아갔다. 한참 뒤 주울래가 침묵을 깼다. 정치국 회의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보를 좀 해야겠죠. 지금 장국도가 이간질하고 선동에 대는 통에 두 형제의 부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서 잘 풀어야겠습니다. 북상만 할 수 있다면 얼마쯤 양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 내린 다음 꼭 북상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모태동이 말하였다. 장문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장국도는 사방명문 동지 아홉 사람을 정치위원으로 올려야겠답니다. 또 중앙위원도 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치국위원을 아홉 명이나? 모태동과 주울래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홉 명이라고 했습니다. 모태동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장국도도 정치국위원이니 아홉 사람을 더하면은 열이 되지. 원래 정치국위원은 다 합해야 여덟이 아닙니까? 이건 정치국을 쥐고 흔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졸래가 코웃음을 치었다. 사방명군에서 두 사람쯤 더 늘리는 건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군. 모태동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논은 이렇게 끝났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졸래가 몹시 지쳐 보이자 몸을 일으켰다. 떠나면서 모태동이 상위에 놓인 밥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얼레 동지, 밥을 좀 드세요. 오늘 보니 몸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방명군이 합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었는데 설마 이 지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기는 처음이라니까요. 조울래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북자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모태똥이 숙소에 돌아와 보니 하자지는 고개를 숙인 채 화덕 곁에 앉아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운남 귀주 변경에서 입은 부상이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몸에 깊이 박힌 파편을 꺼내지 못하여 아직도 가끔 통증에 시달렸다. 다들 그랬듯이 요사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지만은 하자진은 여전히 구호왔다. 자진, 그건 누구옷이지요? 모태똥이 빨간 비단으로 적삼을 만들고 있는 하자진을 보고 물었다. 어쨌든 당신 옷은 아니에요. 하자진이 장난스레 대꾸하였다. 실은 앵도가 입은 옷 봤죠? 이제 초지를 진행할 텐데 구호수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얼마나 형편없던지 전번에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 사내인 줄 알았거든. 모태똥이 화덕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 빨간 비단은 어디서 났어? 하자지는 총이 들어있는 총집을 툭툭 쳤다. 잘 봐요. 그러고 보니 총을 싸두던 비단이 사라지고 없었다. 생각은 좋은데 그걸로는 모자랄걸? 호위병들의 천도 모두

가져왔어요. 저랑 당신 앞으로 나온 양털도 좀 덜어냈고요. 괜찮죠? 모태똥이 웃으면 말아야겠다. 나는 외투가 있잖아. 앵도한테 양털을 좀 더 넣어줘. 어? 모태똥은 고개를 돌리다가 상무에 몇 근은 됨직한 고깃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저 고기는 어디서 났지? 류영이 제 몫으로 준 거예요. 잘 말려놓으래요.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렸겠지? 그럼요. 하지만 우리 것보다 좀 적을 거예요. 그 말에 모태똥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서야 되겠나? 하자진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 나눴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돼. 모태똥은 호위병을 불러 류영을 찾아왔다. 류영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모태똥이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자 그는 얼른 웃음기를 거두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동지가 고기를 나눠줬습니까? 네. 왜 자진한테 더 많이 줬지요? 자진 동지가 다쳐서. 동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작은 일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류영이 얼굴을 불쾌하다. 모태똥은 다시 부드럽게 일렀다. 내 몫을 갖고 가서 적게 받은 동지들한테 나눠주세요. 류영은 경례를 올리고 내려갔다. 모태똥이 류영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덧없는 소모전으로 정력이 넘치던 조울레마저 병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위험한 큰 병을 알아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모태똥과 전우들은 모두 불안에 쌓이었다. 이틀 뒤 중앙정치국 회의가 변벽한 산골 마을에서 열리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오회의가 열린 곳은 모을 가이에서 20리 남짓이 떨어진 한 골짜기였다. 주변은 모두 짙푸른 측백나무 숲이어서 조용하였다. 사오라는 마을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곳에는 작은 장종마을 쇼로가 있을 뿐이다. 쇼로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오라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사오라 하여 황량한 모래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종말로는 푸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사오회의는 이곳에 있는 라마교 사원에서 열리었다. 회의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의례를 갖추면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모태똥은 중국의 소비트 운동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장국도의 비관적인 견해를 비판하였다. 마침내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정세와 임무에 관한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북상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전섬감 근거지를 만드는 것은 일사 방면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라고 밝히었다. 또 장국도에 도망치려는 청향을 겨냥하여 우경기회주의와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조직도 개편하였다. 진창호, 주순전을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사방면군의 다른 몇 사람을 중앙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진창호를 총정치부 주임으로, 주순전을 부주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도 장국도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정치국 위원을 아홉 사람으로 늘리려고 하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장국도는 중대한 문제들은 전체 고급 간부 회의를 열어 의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의는 이렇게 일부 양보

를 함으로써 북상의 방침을 확정할 수가 있었다. 수십 년 후 한식의 풍운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명한 변절자로 된 장국도도 사오회를 언급했다. 그는 이 회의를 홍문연이라고 하면서 장문천이 진창호를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는 소울이에서 하룻밤 지내게 했다고 썼다. 하지만 회의 기록은 진창호의 발언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래도 한때 정치가였던 장국도는 그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사후회의 후 계속하여 샤흐 조화전액을 어떻게 펼칠지 의논을 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홍군 주력부대가 아바를 나와 북으로 샤흐 지역으로 진군하여 보이사를 뚫고 조화 일대에서 적의 주력부대를 무찌른 후 감송 남부에 근거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진창호와 서향제는 홍군 주력부대가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장국도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회의에서는 장국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군 총사령부가 5군, 9군, 31군, 32군, 33군으로 좌로군을 구성을 하여 초크지에서 아바, 메와를 거쳐 계속 북쪽 샤흐로 빠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왕이 4군, 30군, 1군으로 우로군을 구성을 하고 작은 병력으로 송번의 호종남 군대를 잡아두는 동안에 대부대는 몰가에서 북쪽 바이니아의 바그이 지역으로 움직이로 하였다. 팽독회가 3군 전부와 4군 일부를 이끌고 주황기관을 의무하기로 하였다. 며칠 동안 모두들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어려운 문제들이 수태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였다. 회의를 마친 이튿날 모태동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조울래의 호위병 홍국이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주석 동지, 조부주석 동지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십니까?
1: 예, 오늘은 예, 다년간 교육사업을 하시다가 또 잡지사에서도 사업했고 많은 그 시조를 써낸 시조 시인 윤태호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0: 그럼 오늘도 먼저 윤태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윤태호 시인은 이미 작고한 분인데 1927년 10월에 용정시 조양천진 남홍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학동 광동소학교 용정연합중학교를 거쳐서 연변대학 전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화조선족중학교와 연변사범학교에서의 교편을 잡으시다가 연변교원연수학원에서도 사업했고 중국조선족교육잡지사에서 또 교수연구 편집 등 사업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연변시조협회 회원입니다. 그는 예, 수필, 소설 등 산문작품 10여 편 발표했고 시, 시조를 위해 200여 수 발표했으며 1997년에 또 시조집 성산별곡이란 이런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연변 시조문화 우수상도 수상했습니다.
0: 네, 그럼 그 윤태호 시인의 문학에 대한 또 특히는 이 시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요?
1: 예, 그는 자신이 시조집이 그 몇 년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운이 뒤번지는 세상에서 내 한수 지어 울프면 내 한수 지어 화답하면서 온갖 풍랑을 헤쳐왔고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주고 순화시키며 살아왔으리라. 내가 시조시를 사랑하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헌데 시조시는 어디까지나 빛을 치는 정품을 써내도록 진득해야 한다. 천리가 명확한 시의를 골라잡고 그 위에 생신하고 이처롭고 정제한 형상의 의상을 입힘으로써 자기 개성을 가진 구슬로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창작한 시조들은 이런 정품이 되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자긍이 간다. 적나라하게 시의를 드러낸 시조도 있고 또 시의를 너무 깊이 숨겨둔 시조도 간혹 있는 것이다. 시조는 문화예술의 한 분과이므로 문화예술이 직설적 표현과 인연이 없는 것처럼 시조도 직설과는 인연이 없으며 아무리 파고들어도 뜻을 알 수 없는 현학적 표현과도 인연이 없는 것이다.
0: 네, 그럼 이제부터 윤태호 시인의 구체 시조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감상할 작품 제목은 익히는 계절입니다.
2: 익히는 계절 윤태호. 복박도 심어놓고 오동수도 가꾸며 마음의 등 켜들고 인생의 향 빚어가는 피 맺힌 손뿌리에서 별이 동동 흐른다.
1: 예, 전통 시조는 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각 장은 또의 4음보, 그리고 종장 첫 음보는 예, 석자로 고정된 등의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작품은 예,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보와 자수도 전통 시조의 틀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재율과 호흡에서의 시조 특유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 나오는 이 익히다는 식구는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는 숙성시키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곡식을 시간을 두어 무르익게 한다는 뜻과 또 인생의 성숙을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조는 육체적 노동의 익힘과 정신적 수행의 익힘이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인생의 향이 빚어지고 그 끝에서 별이라는 초월적 아름다움이 출현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 맺힌 선불에서 별이 흐른다. 이 구절은 고통과 상처가 아름다움과 신비를 낳는 모순적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조에서의 촉각, 후각, 시각 등이 교차하며 립체적 심상을 만듭니다. 시조 익히는 계절은 전통 시조의 정형성을 현대적으로 해체하면서도 그 리듬과 간결미를 살린 작품입니다. 여기서의 익힌다는 일상적 행위를 철학적 성찰의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마지막 구절의 역설적 이미지는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땀과 피로 빚어낸 인생의 향기가 마침내 별이 되어 흐르는 순간을 포착한 현대 시조의 수작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미담의 땅입니다.
2: 미담의 땅 윤태호. 전설로 아롱진 여긴 그림 같은 장백고원. 산이 좋아 왔었나 보배 많아 왔었더냐.

성을 든 쪽바리들이 꼬리 물고 기어든 땅. 해란강 자만사 정산골의 영웅 기담. 항일의 그 언덕에 잊지 못할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아득하여도 깃발처럼 나붓긴다. 돌격의 나팔 소리 멸족으로 타던 연변.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렬사비. 미담은 무수한 별로 이 땅에서 반짝인다.

0: 이 시조는 연변 지역의 그 항일 도장 역사를 찬양하고 그 정신이 현재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조는 단순한 자연 리천을 넘어 연변이라는 지정학적 공간이 간직한 항일 도장의 서사를 시적 언어로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쪽발이 같은 직접적인 표현과 열사비 진달래와 같은 상징어를 통해 조선족 항일 투사들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장백산, 해랑강 등 지점은 연변이 떳떳한 항일의 봉화를 돌격의 나팔소리로 삼아 오늘도 그 여향이 기천에 맴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의 지역적 특수성과 민족적 보편성을 결합한 현대시조의 좋은 사례로 역사 현장을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박꽃입니다.
2: 박꽃 윤태호.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너 홀로 피어 반그시 웃는다지. 저 하늘 은하수에 미역을 감았던가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놀이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

예, 시조 박꽃은이 밤에 피는 꽃의 고고하고 청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매달려 오므리고 지는 해를 기다리나 라는 첫 구절이니 박꽃이 해질녘에 봉오리를 맺고 밤이 되면 활짝 피는 습성을 섬세하게 포착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옥금소리 하 좋아서 이 밤도 나 홀로 피어 반것이 웃는다지. 예, 여기서는 이 달빛 아래 홀로 피어난 꽃이 마치 옥금소리를 듣고 반긋 우는 듯한 전경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저 하늘 은하수의 미역을 감았던가 라는 구절은 이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입니다. 은하수에 몸을 담근 듯한 백호 같은 꽃잎, 백설 같은 날개 차고 하얗게 웃는 모습, 예, 이것은 신비롭고 순결한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리에 밝음을 주는 내 모습이 부셔라는, 예,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밭꽃의 존재감을 찬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밤에 피는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의 그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참 좋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여름밤입니다.
1: 여름밤 윤태호. 모닥불 타는 밤은 안악내를 한가롭다. 모기 떼 쫓아가며 예기장단 웃음장단. 애들은 무릎에 자고 기나긴 밤을 팬다. 별 하나 나 하나 잠에 취해 별 새는데 누군가 꺼내놓은 거북선 그 이야기. 우리 엄마 웬일이신지 옷근드로 눈 찍더라.
2: 예, 시조 여름밤은 시골 마을이 전경 여름밤 풍경을 상상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천년에서는 모닥불이 타오른 여름밤, 아랑이들이 모여 앉아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전경으로 시작해서 모기떼를 쫓으며 아기꽃을 피우고 웃음꽃을 터뜨리는 모습, 또 아이들은 무릎에서 잠들고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눈 풍경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연에서는 밤이 깊어 거북선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름밤의 더위와 모기소리, 모닥불, 연기, 이야기와 웃음으로 생활정서가 가득한 시골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그려냈습니다. 특히 전반시에 시골 생활의 짙은 모습과 따뜻한 정이 흘러 더욱 맛있고 구수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엄마의 손입니다.
1: 엄마의 손, 윤태호.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아니어도 그 손에 꽃이 피고 예쁜 열매 익는다. 주야로 다듬는 손에 나도야 빨간 딸기.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빚네. 빈에 친 두 손끝에선 곳을 돌돌 구운다.
2: 이 시는 엄마의 손에 대한 깊은 경의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연태하 시인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숭고한 가치를 노래하는 듯 탁월합니다. 엄마 손, 그 두 손은 섬섬 옥순 아니어도 라는 식구에서는 어머니 손이 곱고 예쁜 옥순은 아니지만 그 손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거친 손이 오히려 생명을 키우는 원천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다듬는 손에 놔둬야 빨간 딸기라는 식구에서는 어머니 손길이 자신을 불꽃 탐스러운 딸기로 키웠다는 감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 아래 거칠은 엄마의 손, 쉼없는 두 손끝. 이 식구에서는 쉼없이 일하는 어머니 손끝에서 날마다 빛을 짜니 달콤한 향을 빛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 삶의 빛과 향기를 창조하는 손길임을 형상화했습니다. 마지막에 피 맺힌 두 손끝에선 구슬 돌돌 구운다. 이 구절은 굳은 살과 상처로 피 맺힌 손이 오히려 구슬 같은 귀한 열매를 빚어낸다는 감동적인 역설로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머니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가장 정서적으로 형상화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시인이 따뜻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개울입니다.
1: 개울 윤태호. 송송송 세미 솟아 졸졸졸 노래 곱된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로 놀던 개울. 동심의 꽃을 피우는 개울은 애들의 집.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 땡볕에 그을은 몸물장구에 자맥질. 개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
2: 예, 이 시소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터도 되고 있는 개울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예, 송송송 세미소사 졸졸졸 노래 곱든 이라는 식구에서는 의성이태어 송송송과 졸졸졸이 생생하게 살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 개울을 이룬 모습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꽃잎도 동동 뜨고 종이배도 놀던 개울. 예, 이 식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접던 종이배와 떨어지는 꽃잎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0: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심에 꽃을 피우는 겨울은 애들이 집이다라는 이 구절은 이 겨울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아이들에게 놀이터자 안식처, 즉 집과도 같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집 짓고서는 모래성도 쌓았고라는 구절은 이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까치집을 짓고 모래성을 쌓으며 놀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땡볕에 그으른 몸 물장구에 자맥질을 한다. 이건 이 여름날 뙤약볕 아래서 신나게 물놀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겨울은 환희에 끓는 아이들 극락세계라는 구절에서 극락세계라는 강렬한 표현을 통해 아이들에게 그때는 겨울이 얼마나 행복하고 완벽한 공간인지를 힘주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단순한 자연 풍경 묘사를 넘어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겨울가의 순수한 기쁨과 자유로움을 생생하게 재현해냅니다. 시인이 따뜻한 회상과 섬세한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조 제목은 덕성탑입니다.
2: 덕성탑 윤태호. 부귀를 탐내는 이 명예를 노리는 니 인생은 풍진 속에 시시각각 병들어도 모두의 가슴 속에는 밝은 거울 있더라. 량심의 그 거울에 조석으로 비춰보면 몸 닦고 맘 닦으면 구슬힘들 안 되랴.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0: 예, 이 시조 덕성탑은 인간의 내면 수양과 도덕적 성찰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먼저 세속의 명예와 부귀를 쫓는 사람들을 언급하며 세파 속에서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병들고 흔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 구절에서는 아무리 세속에 물들어도 모든 사람이 본심에는 선하고 맑은 거울, 즉 양심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합니다. 즉 그 양심의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며 몸과 마음을 닦으면 누구나 구슬과 같은 빛나는 인격이 이룰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고로 깨끗한 맘터에 덕성탑이 서더라 라는 구절에서는 결국 덕성의 탑은 청정한 마음이 터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진리를 담담하면서도 힘있게 전합니다. 이 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보다 내면의 도덕적 완성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기는 동양적 수양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시인이 덕성탑이라는 건축적 이미지를 통해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형상화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교단의 꽃입니다.
1: 교단의 꽃, 윤태호. 하마는 꽃 중에도 교단의 핀 꽃이 곱다. 오를 땐 설레다도 내릴 땐 웃는 가슴. 흰 가루 머리에 쓰고 반긋반긋 웃는다. 하늘에 뜨는 별 하나 둘 세는 쟁이. 이연덕 저 골짜기 술을 놓는 꽃이 좋아. 영원히 피게 노란다. 교단에서 웃는 꽃.
2: 예, 교단의 꽃은 스승의 헌신과 교육자의 아름다움을 꽃에 비유해서 노래한 작품입니다. 온갖 꽃 중에서도 예, 교단, 즉 교육의 현장에서 피어난 꽃이 가장 곱다고 예, 시작했습니다. 흰가루 머리에 쓰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분필가루를 뒤집어쓰면서도 환하게 웃는 선생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이 흰가루는 곧 스승의 땀과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별에 비유해서 하나하나 세어보는 재미를 노래합니다. 이언덕 저 골짜기에 술을 놓는 꽃이 좋아라는 구절에서는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단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히 꽃처럼 피어 웃음을 잃지 않겠다는 스승의 굳은 다짐이자 사명감을 노래합니다. 이 시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제자들을 가꾸는 교사의 삶을 꽃이라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승화시켰습니다. 특히 흰 가루와 별, 언덕과 골짜 등의 소재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일상적인 풍경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점

0: 덧발입니다. 스승의 날이나 교육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주 랑송될 만한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소 제목은 모성입니다.
2: 모성, 윤태호. 가슴에 고스란히 사랑산을 쌓는 니 열도나 치마폭에 옥동자 감싸안고 구매도 주야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지고도 무언가 더 못줘 가슴 뜯는 우리 엄마.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
0: 예, 여기서 모정은 하늘로 무칭,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을, 어머니 정을 말하는 거죠. 이 시조는 앞부분에서는 어머니 가슴 속에 사랑이 산처럼 쌓여있음을 노래합니다. 열도나 치마폭이 옥동자 감싸 안고는 자식을 치마폭에 꼭 감싸는 어머니 모습을 그렸고, 꿈에도 주야 장천 하늘나라 오른단다는 잠든 순간조차 자식을 위해 하늘나라에라도 오르고픈 어머니 간절한 마음을 초월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한생 쌓은 사랑산을 고스란히 다 죽어도 무언가 더 못 주어 가슴 뜯는 우리 엄마라는 이 구절이 특히 가슴을 칩니다. 마지막 모정은 무궁한 샘물, 엄마 지은 금노래라는 구절은 모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자 어머니가 지은 황금빛 노래로 비유하면서 시를 장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시는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고 헌신적인지를 사랑산, 샘물, 금노래 등의 풍부한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더 주지 못해 가슴 뜯는이라는 표현은 어머니 사랑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오히려 더 베풀고 싶어하는 근원적인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한, 시인이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보편적이고 숭고한 정서를 노래한 수작입니다.

0: 네, 이 풍요로운 가을날 윤태호 시인의 생활맛이 다분하고 또 은근한 정이 차넘치는 시소를 감상하고 또 령범산 시인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시랑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해를 보도해서는 훈춘 동화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활동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2: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건강 주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결 전문 행사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331국도 훈춘 구간의 중로 변경 선에는 한때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촌 면모가 일신됐을 뿐만 아니라 련어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대상도 잇따라 낙착했습니다. 더욱 기꺼운 것은 촌 집채 수입이 3년 전에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폭 늘고 인구도 근 10년 내 처음으로 누입을 실현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가난한 아라촌은 어떻게 행복한 아라촌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개를 보도해서는 훈춘 동아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7세대가 살고 있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은 중로 변경선과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의 동아라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이 단일하고 시설이 낡아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양광 기사입니다. 5년 전 동아라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질퍽한 흙길과 낡은 창고가 보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다들 외지로 일하러 떠나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통하고 뒤로는 깨끗한 농가 마당들이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 변경의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동아라촌에 들어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3: 순조다.
2: 기자는 먼저 동아라촌 촌민 강희로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마당과 고급스럽게 장식한 주택은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강희입니다. 우리 집은 기본상 아파트와 똑같이 꾸몄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난방도 다 있습니다. 변화는 한 차례 민생질 재고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아라촌에서는 상급 자금 4,300여만 원을 쟁취해 파손된 도로 근 10km를 보수하고 담장과 울타리 12km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또 11,400m의 오수 도감망을 지하에 매설해 전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만족 전지 요소를 융합한 특색 담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꺼운 변화는 외관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고향에 대한 귀속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희입니다. 저는 70이 넘었고 동아라촌에 온 지도 34년이 됐습니다. 개혁개방 후 동아라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동아라촌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촌민들의 경제 수입도 많아졌고 여러 방면의 조건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산업은 향촌진흥을 떠받드는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총 투자가 5천만 원인 고밀도 순환수 어업 양식 대상이 지금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라촌이 현지 량질수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한 대상으로 향후 련어 양식 번식 기지로 건설됩니다. 이 밖에 수광지혜 채소 온실에서는 철 아닌 고효를 남새 재배를 하고 관광 견학 기지도 함께 건설하며 훈춘 지역 우세 의탁해 러시아의 남새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과 토지, 사료 자원 우세 의탁한 괭목 돼지 사육 기지 등 일련의 대상들도 잇따라 락착돼 재배, 사육, 가공, 관광이 일체화된 다원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훈춘 흥봉어업유한회사 책임자 왕혜룡입니다. 우리 련어 양식장은 8월에 정식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연간 련어 40만 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고급 어류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주변 촌민들의 취업도 이끌게 됩니다. 올해 5월절에 정식 영업을 시작한 만운별원은 동아라촌 문화관광융합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성급 무형문화재인 만족 전지를 직접 체험하며 정통 사치 신설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학고등전문학교에서는 학교와 지방협력을 통해 유휴민가를 만족민속정원으로 개조했는데 올해 이미 루계로 연 3천여 명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안춘희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고 진흙길에 들어서면 밑창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로커가 잘 조성됐습니다. 우리 로인들도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문구를 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지난해 동아라촌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4,600원이었고 촌 집체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주 인구도 100여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적막했던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라촌에서 행복한 아라촌에 이르기까지 이 변경의 작은 마을은 실천으로 향촌지능의 관건이 사람에 있고 행동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당위서기 최지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라촌을 기반으로 련어 양식과 남새 온실 재배를 더 발전 장대시키는 토대에서 관련 산업을 전향 7개 촌으로 확대하렵니다. 다른 촌의 산업 대상들도 동아라촌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 더 발전 장대시키렵니다. 오늘날의 동아라촌은 신시대 향촌진흥의 새 로정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과학기술청, 철강성 과학기술청, 연변 주인민정부, 길림성 철강 파견 간부 중심조, 길림주재 철강성 맞춤형 협력 사업조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길림과 철강

0: 네, 과학기술관리부문 대학과 연구소, 과학기술기업, 금융기구 대표 도합 2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 길림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리암, 절강성 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동계리, 연변대학 당위석이 정위봉, 부주장 문금철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리암, 동계리가 각기 길림 절강 두 성의 과학기술청을 대표해 축사를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시작한 이래 두 성은 과학기술혁신을 매개로 광전자정보기술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실어주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빙설 장비산업 과학기술혁신 발전 로정을 함께 모색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협동적으로 배치하는 등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지역 간 협동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5호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두성은 플랫폼 플러스 대학 플러스 기업 플러스 산업사슬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우리성의 광전자 정보, 신체화 인공지능, 자동차, 탄소섬유, 길림 브랜드 5대 특색 산업에 초점을 맞춰 핵심 공통기술, 전년 선도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공략해 산업 병목 난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절강농림대학 서족약 서족차 연구소 부소장이고 절강오양당 약업유한회사 과학기술 부총경리인 서연입니다. 저희는 정밀가공, 제품연구개발, 시장화 분야에 우세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쌍방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싶습니다. 즉 길림의 자원 우세와 절강의 기술, 자금 우세를 결합해 최종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신체화 인공지능, 생물의약,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분야 내조의 다지역 파트너가 정식 가동되고 8개 중점 협력 대상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길림 절강 공유 과학기술 성과 기술 수요가 발표됐으며 6개 전용 혁신 응용 전경 8건의 최신 성과가 현장에서 소개됐습니다. 활동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가 혁신 연결에 관한 약간의 사고를 제목으로 취지 보고를 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길림 절강 과학기술 성과 응용 전경 사례 전시구 연변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시가 마련됐는데 신에너지, 신소재, 인공지능, 생물의약, 광전자 정보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총 200건의 혁신 성과를 모집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입니다. 저희는 이번 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회의에서 마련한 기회를 실속 있는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길림 절강 협동 기제를 잘 활용하고 우수의 보완을 견지해 동부의 혁신 자원을 들여오는 동시에 우리 변강 지역의 특색과 과학 연구 우세도 내보내 길림 전면 지능의 연변대학의 힘을 보태렵니다.
1: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 건강 조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길 전문 행사가 22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 계획생육협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우학군,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 당조성원이고 부수임이며 성 질병예방통제국 국장인 장념, 부소장 정권이 행사에 출석해 촉사를 했습니다. 중국 계획생육협회 당조성원이며 비서장인 범효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측 및 가정발전사 부사장 서홍군, 중국계획생육협회 가정봉사부 부장 왕벼연,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전임부회장 당계동 등 지도일꾼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우화군은 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가풍 건강행은 이미 전국 인구와 건강 분야의 브랜드 활동으로 자리잡았고 가정건강조제추진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바 가정건강촉진행동은 국민건강 15호 전망계획에 편입돼 건강중국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깊은 중시와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길림성 계획생육협회에서는 길인길사, 길건청춘 등 일련의 행동 브랜드를 알신비로 구축해 길림 특색이 뚜렷한 가정건강사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변강민족지역 실지에 입각해

0: 인성문화를 가풍건설과 건강전파에 융합시키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기층봉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려문 족사에서 광범한 가정들이 자각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고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가정건강봉사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각 부문이 협동, 련동을 심화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가정이 행동하며 공동건설, 공동향유하는 가정건강관리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 건강길림 건설과 인구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동력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촉사에서 연변조와 연결시에서는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다섯 개 개를 행동 중점 임무 이행을 1층 심화하고 높은 표준으로 기층 봉사 진지를 건설하며 가정건강 촉진 행동이 실속 있게 추진되게 함으로써 건강길림인가 리념이 변강기층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제1회 건강길림인가 풍채 전시 명단을 발표하고 세대 전승, 출산 지지, 건강관리 등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96가구 우수 건강가정 전형을 전시했습니다. 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대표를 초청해 가정이야기를 공유하고 건강길림인가 가정건강촉진행동 심화에 관한 제2서를 발표해 전사회적으로 가정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원미사회구역 가정건강봉사중심에 분회장을 설치하고 우생우육정책선전, 만성병 건강지도, 무료 진찰 상담 등 편민 봉사를 했으며 친자 소통, 과학 식생활 지도, 민속 문화 공연 등 특색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1: 주당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 사업 요구를 실시하고서 주당이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획한 프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네티즌과 대면했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 진실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선을 지향하는 문명 새 기풍을 기록합니다. 이 프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을 핵심으로 문명, 화목, 우호의 시대 주제에 따라 방대한 서술 방식을 버리고 대중생활에 밀착해 우리 주 거리 골목,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 따뜻한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힘씁니다. 프로는 진실한 기록으로 평범한 선의가 전파 무대를 갖도록 하고 작은 선행이 도시 문명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는 이미 다섯 기의 짧은 영상 작품을 내놓았으며 인터넷 룩의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프로는 연길의 중학생들이 합심해 차를 세워주는 모습, 저문이 길을 잃은 노인을 돕는 모습, 주민이 로면에 깨진 유리를 치우는 모습 등 일련의 따뜻한 선행을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은 바로 일상생활 속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생한 구현인 바 여러 민족 대중의 순박한 정신 풍모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보 중심 연변 정보황 부주임 오동입니다. 이 프로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대한 서술 방식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과 순간의 감동에 더 집중하고 진실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단결 분진과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회 공감대를 응집해 우리 주 정신 문명 건설에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주 고품질 발전을 밝히는 찬란한 별무리가 되도록 하렵니다. 현재 이 프로는 이미 전 사회를 대상으로 소재 모집 경로를 개방해 대중 주변의 선행 사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수 관광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음식 소비가 성수기에 들어섰습니다.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량환 시장 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주 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전주 쪽으로 두 명절 식품 안전 전문 검사를 포치 전개하면서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 검사는 음식업 밀집구역, 인터넷 인기 음식점, 명절식품 생산 판매 업체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법률꾼들은 그일 두 곳의 재과점을 찾아 매장 자체 제작 월병 등 식품의 생산 가공 환경, 원료 입고 검사, 식자재 보관 조건 등을 중점 검사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원료 구매 보관, 가공 조작, 식기 소독, 식품 견본 보관 등 관

0: 생건 고리를 일일이 검사해 충분히 익지 않은 식품 또는 생것과 익힌 음식 사이의 교차 오염 등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지도 의견을 제기함과 물러 음식 경영업체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관련 사업 요구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연동분국집법률군 행신우입니다. 월병이나 떡을 비롯한 식품 질 안전에 초점을 맞춰 식품 생산 자격, 식품 유통 조작 제도, 가격 사기, 과대 포장 등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식품 첨가제 불법 첨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 포장 파손 등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아 명절 소비 안전 방어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처장 사홍발입니다. 검사와 동시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높이고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잘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더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 두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1: 용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기상대에 따르면 추석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우리조 평균 기온은 섭씨 14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25일 낮부터 26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27일 낮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 내지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은 세지 않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의 대상 건설에 관한 내용에 이어 훈천시의 전자상거래 산업발전, 습금형 총석의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등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연결시에서 대상 건설, 산업 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기림성 당위 성정부의 사보고를 청취할 때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과 주황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현재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며 현재 경제 운행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전주의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현재 중요한 정치 과업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하며 파격적인 조치와 특별한 대책으로 대상 건설의 속도, 질, 효익을 제고하고 실속에는 대상 증가량으로 유효 투자에

안정적인 성장을 받쳐줘야 합니다. 의료 미용 다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하고 조성하는 특색 산업 군집입니다. 호가봉은 관련 대상의 진척을 여러 차례 현지 고찰했습니다. 그는 선후에 동부가 의료양로산업단지 시정도로 중위병원 중위항로화 재활종합진료중심 등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작에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들여주고 걸림돌과 막힌 점을 제거하며 시공 진도를 다그쳐 기한을 앞당기고 대상이 조속히 완공돼 사용에 투입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연결시는 전시의 힘을 모아 의료미용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기존의 중대대상 중점공사를 잘 들어주는 동시에 연결장벽 중점개발개방시험구 관련 정책을 잘 활용해 국가전략이 보합되고 착공조건을 갖춘 중점공사를 서둘러 기획하고 적합도가 높고 보완성이 강한 산업대상을 신속히 유치해 의료미용타운이 하루빨리 새 모양을 갖추고 발전세를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기지 대상은 주로 EV 충전설비,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등 제품을 연구 개발 및 제조하며 현재 이미 완공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호가봉은 작업장에 들어가 제품을 보고 소개를 들으며 원자재 원천, 제품 종류, 시장 응용,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신형 에너지 저장장치 용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장의 충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축전지 교환 장비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해 기업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데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기업은 판매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제품이 더 많은 자동차 기업 공급망, 에너지 기업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판매량의 도약적인 증가로 기업 효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연간 생산량 8,000톤 복합지 생산라인 대상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차량이 분주히 오가고 작업 일꾼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활기찬 풍경을 이루었습니다. 호가봉은 시공 현장에서 전체 규모, 대상 진척, 건설 기한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현재의 유리한 시공기를 다 잡아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교차 작업을 실시해 건설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되도록 추동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연길 1978 문화창의원이 위치한 예술갤러리 광영 주제전시관의 3D 투영, 5D 복합감각 상호작용형 체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몰입형 광영 체험을 조성했으며 곧 시운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호가봉은 전시장들을 하나하나 참관하고 전시관의 운영, 기능 배치 등 상황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시스템 조정을 다그쳐 완성하고 전시 효과, 상호작용형 체험의 세부 사항과 체험감을 정밀하게 다듬어 최상의 상태로 대중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결시는 문화창의원의 목표 위치에 입각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둘러싸고 더 많은 기업의 입주를 다그쳐 문화창의원의 업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상업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결시 북부 전민건강중심 대상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시공 진정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상의 완공은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대중의 체육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며 주변의 료식, 레저, 오락 등 관련 업태의 군집을 신속하게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봉은 또 훈춘 아르산 국도 연결 경내 평안 민주 구간 공사 대상 및 공항 연결선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 정황을 현지 고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상들의 실시는 공항과 국도 간선, 도시 도로망 사이의 쾌속 연결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시공 단위는 현재 유리한 시공기를 다 잡아 시공 기한을 역추산에 배정하고 작전도를 걸고 추진하며 가능한 빠르고 조속하게 다그치고 질과 안전을 엄격히 담보하는 전제에서 전속력으로 추진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개통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상 건설은 투자를 견인하는 강력한 인

엔진이자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연결시는 수부도시 요구의 기준을 맞춰 대성 우선 제조업이 주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 기준을 높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성 유치, 착지, 건설을 지약하는 막힌 점과 걸림돌을 백방으로 해소해 실속 있는 대성 건설 성과로 현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힘을 모아 대성 건설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팀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하고 요소 보장을 강화하며 정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연간 생산량 50만 상자 인삼 사포닌, 룩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 산업 단지, 정력 자동차 등 대상 건설을 다그치 추진하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정성껏 기획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초장기 특별 국채, 주황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체의 정책적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에 초점을 맞춰 6대 기반시설 건설, 민생 개선, 도시 갱신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의 사전 론증을 참답게 전개, 대상의 성숙도를 제고하는 데 힘쓰고 상급의 정책 자금 지원을 최대한 쟁취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능률적으로 투자 유치를 전개하고 간부들의 투자 유치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해야 합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연결 국제공항 경제 개발구, 연결 장벽 중점 개발 개방 시험구 등 단지 플랫폼에 발붙이고 중의학, 의료미용 건강 양생, 장비 제조, 다국 전자상 거래, 서비스 외주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목표 기업을 적극 방문하고 기업의 투자 동향, 착공 의향과 종합 실력을 깊이 있게 연구 판단해 우선 기업과 중대 대상을 신속히 유치함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고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군춘시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군춘시는 종합보세구, 다국,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등 다양한 정책이 겹친 우세를 바탕으로 창고 물류, 해관 통관, 생방송 전시 판매 등 전체 산업사슬의 부대

전자상거래 생방송 산업발전 모식을 혁신하면서 동부가 국제 경제무역 협력의 브랜드 영향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1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6.9%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 투자가 2억 2,900만 원에 달하는 훈춘 종합보호세구 물류분류센터는 2024년 말에 사용에 투입돼 훈춘 다국 전자상거래 사업 발전의 핵심 진지로 부상했습니다. 센터는 3,200평방미터 규모의 표준화 보호세 창구와 5,400평방미터 규모의 전문 다국 전자상거래 감독관리센터를 갖추었으며 다양한 규격의 변경 비축 창구와 련동해 주문 규모가 작고 차수가 잦은 다국 전자상거래 무역 특점에 적합한 현대화 창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가 분산되고 절차가 번거로운 등 난점에 비추어 훈춘 종합보호세구는 한 플랫폼으로 수치 전송, 한 저장 창구에서 물품 점검, 한 출입구로 통관하는 폐관식 관리 모식을 혁신적으로 실행해 수치 전송, 창구 점검, 출입구 통관의 일체화 운행을 실현했습니다. 이로써 9610, 1210 및 다양한 보세 경유 다국 전자상거래 업무를 집중적으로 통합 처리하고 러시아 측 해관의 인증을 받은 9610 업무의 훈춘 기준을 형성했으며 다양한 업종의 국제무역 원스톱 감독 관리 처리를 실현해 업무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시킬 전망입니다. 훈춘 세관에서는 또 종합보세구 물류기업과 협력해 전문봉사소조를 구성하고 정책선전, 업무지도를 상시적으로 펼쳐 기업의 신고 절차를 규범했습니다. TIR 국제도로운수, 중로철도우편 등 신형 물류업태를 대상으로 전문 감독관리 절차를 세워 복합운송 화물의 원활한 검사와 고능률적인 류선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지에서 다국 결제와 외환 편리화 봉사를 최적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단일 운영 원가가 30% 이상 감소되고 동부가 시장에서 국산품의 경쟁력이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2025년 훈춘의 9610, 1210 핵심 국제 전자상거래 업무량은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 1210 업무의 화물 가치는 3억 2,7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현재 훈춘 종합보세구는 경동 글로벌 판매, 러시아 오존, WB 등 주요 다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접목해 2천여 개 협력 기업의 봉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 저장 종류는 최대 18,000가지에 달합니다. 디지털화 승격과 관리 최적화를 통해 화물의 저장 유통 주기를 17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유통 능률을 58% 이상 높였습니다. 기업은 삼시 제품, 일용 자파, 자동차 부품 등 인기 상품을 미리 보세 구역에 비축해 공급 주기를 근원으로부터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500여 개 다국 전자상거래 상가가 변경 비축 창구에 입주한 가운데 비축 제품의 총 가치는 3억 원을 초과하고 12가지 류형의 상품을 망라하며 주문 당일 확인 및 출고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창고 물류는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훈준시는 변경의 지리적 우세에 발붙이고 국내 변경 창고 군집 플러스 국외 공공 해외 창고 쌍창고 련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물류 단지에 기반해 러시아, 일본, 한국 및 유럽을 아우르는 립지와 물류 통로를 건설했습니다. 국내의 9만 평방미터 규모의 변경 비축 창고는 종합보세구 감독관리센터와 원활하게 연결되어 일체형 창고 분류 집결구를 형성했습니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주요 도시에 공공 해외 창고를 설치하고 창고 저장, 배송, 통관 등을 포함한 원스톱 봉사를 제공, 국제물류의 마지막 단계를 소통했습니다. 훈춘 종합보호세구 국제물류단지는 국제물류 전용선을 꾸준히 확장하고 여러 갈래 특색 국제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전국 첫 번째 최소 대러시아 대형소포 전용선은 고능률적인 대형소포 운송을 통해 운송 시간과 원가를 전통적인 로선보다 절반으로 줄였으며 동북지역 첫 국제전자선거래 TIR 국제도로 로선은 모스크바에 직행하고 유럽과 연결되며 러시아 경내 운송 시간을 3일 내지 4일 단축했습니다. 중로 철도 우편 전용선은 전자선거래 업무와 우편물 복합 운송의 융합을 실현해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의

운송 시간을 20일에서 5일 내지 10일로 줄이고 재고 유통 능률을 45%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물류 단지에는 제조, 경동 등 수십 개의 선두 물류 기업이 입주한 가운데 통관 신고, 전유통 체계, 배송 등 전체의 산업 사슬 봉사를 통합해 화물을 전반 과정에서 원스톱 필요한식으로 유통시키고 다양한 종류의 화물의 저장, 운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쌍창고 련동 모식은 중소형 상가의 해외 재고 저장 원가와 함께 창업 문턱도 낮추었습니다. 500여 개 상가가 장기적으로 입주해 상품을 비축하면서 산업 군집 효과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담채로 오프라인 전시 판매와 온라인 생방송 판매 융합 발전 시나리오를 공들여 마련했습니다.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주문, 국제배송, 어투어 전체 과정을 소통해 국내 관광객과 동북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쌍방향 유통소비 창구를 구축했습니다.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훈춘 2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보세 상품과 비보세 상품의 통일적인 온라인 전시 판매 통로를 열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매장들도 동시에 온라인 점포를 개설해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상품을 고른 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해 국내 소비자들이 출국하지 않고도 세계 여러 지역의 특색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문화된 이중언어 생방송 기지를 세우고 20여 개의 전문 생방송팀을 구성했으며 현지 조선족 생방송 진행자를 육성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생방송을 상시화했습니다. 생방송은 국내외 시장에 쌍방향으로 동력을 부여하는 바 국내에서 수입 소비품 공급을 풍부히하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현지 특색 국산품을 소개했는데 한 개 생방송실의 일일 최고 거래량은 수천 건에 달합니다. 스마트 클라우드 창구는 일 평균 2만여 건의 생방송 주문을 처리하면서 생방송 전자상 거래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성장극으로 부상했습니다.

새로운 업태의 발전은 또 현지 취업을 효과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이 다국 전자상거래 관련 업종에 뛰어들면서 여러 민족이 협력 발전하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상품성은 상호무역 자원을 집결시키고 여러 지역의 구매상들의 대량 주문을 이끌어냈으며 B2B, B2C, 생방송 소매 등 다양한 업태의 협동 발전을 추동했습니다. 또 세계 각지 상품 구매, 국산품 세계 각지 판매, 쌍방향 무역 통로를 소통해 다국 전자상거래 전체 산업사슬 생태를 꾸준히 보완했습니다. 오늘날 군춘시는 종합보세구에서 총괄하고 세관에서 감독 관리하며 변경 비축 창고에 상품을 비축하고 물류단지에서 집산하며 상품성에서 전시 판매하고 생방송 기지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완전한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향후 훈천시는 창고 물류 부대 시설을 꾸준히 보완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하며 디지털 새 업태를 성장시키고 동북아 디지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동북아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새로운 고지를 힘써 구축할 전망입니다.

아래 화룡시의 대성 건설 산업발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화룡시에서 대성 건설 산업발전 등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대성 건설 현장에서 시공구역에 심입해 대성 진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화룡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는 동북의 첫 번째이자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주관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로서 건설 후 지역 전력망의 탄력성과 안전신뢰성을 뚜렷이 제고시킬 전망입니다. 호가복은 이어 호태 생물의학중간체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가 기업 책임자와 깊이 있게 교류하며 설비 설치 조정, 조업계획 등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생물의약산업은 매우 잠재력 있는 유망산업이며 신질 생산액을 육성하는 관건적인 통로입니다. 이런 대상의 건설 및 운영은 생물의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에

대런 엔진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강 생물과학기술 대상은 설비 설치 및 조정을 서둘러 완수하고 엄격히 표준에 따라 시험 생산을 전개, 대상에 조속히 규모 생산을 실현하고 효익을 창출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태 생물의약중간체 대상은 당면 시공에 유리한 시기를 들어주고 시공 역량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해야 하며 실외 배관망 부설, 실내 지면 시공 작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설비 구매, 설치 및 조정을 동시에 추진해 대상에 조속히 건설되고 생산에 들어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버섯 정밀심성 가공산업 대상은 주로 상황버섯 동결 건조편, 상황버섯 자작나무 음료, 상황버섯 초콜릿 등 제품을 생산하며 현재 정화작업장의 내부 장시 및 설비 설치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올해 9월 말에 정식으로 조업 운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나서 호가봉은 기업이 설비 설치 및 조정을 서둘러 완수하고 가능한 조속히 준공 운행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품 유통의 최종 시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 판매 경로를 적극 확장시켜 제품이 더 많은 유명한 체인마트, 료식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하도록 주동하고 제품 판매량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기업 효익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마무 리마삼 천톤 시경균 순환경제발전 대상은 주로 균 육성 공장, 인삼 정밀 심성 가공 공장 등을 건설하고 수구균, 로경균, 인삼 펩타이드, 고체 음료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봉은 대상 건설 현장에 들어가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간 배치, 조업 계획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기업이 공장 건설을 서둘러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구매 업무를 잘 들어주며 공장 건설 즉시 설비 진입 즉시 설비 설치를 실현해 일기 대상이 연말까지 건설돼 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전의 토대는 산업에 있고 산업의 버팀목은 대상에 있습니다. 중대 대상을 주시하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해 대상이 하루빨리 운행되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만 산업의 근골이 더욱 강해지고 발전 토대가 더욱 안정되며 도약 추월의 후속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량원 정치 생태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당의 훌륭한 전통이자 정치적 우세입니다. 계속해 습금형 총석이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와 이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7월 31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의 정치 건설을 통령으로 삼아 당의 재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당의 적극성과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며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2일에 열린 제20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정확한 지적권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정치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순실을 심화하며 임기교체 규율을 엄격히 하고 확고부동하게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고 군중의 신변에서 발생하는 부정기풍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정비를 지속적으로 심화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습근형 총서기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는 바 정치 생태가 좋으면 간부대우의 기풍이 바르고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되며 사회 기풍도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만하게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연 생태가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을 갖추어야 하듯이 정치 생태도 깨끗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렴 결백하고 올바른 새 기풍이 전단과 전사회에 넘쳐나게 하며 업무 수행에 대한 당원 간부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하여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는 근원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부패는 정치 생태를 오염시키고 발전 환경을 파괴함으로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 1월 습금형 총서기는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열린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 관철 특정 주제 연구 토론반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정당, 한 정권의 전도와 운명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반대하고 증오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방지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가장 증오하는 것은 부패의 현상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부패를 반대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미움을 살지언정 십삭인면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말에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과감하게 자기혁명을 하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갈라를 내부로 돌리는 자기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기세로 추진됐습니다. 호랑이, 파리, 여우 잡기 작전이 전개돼 중앙규를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연속 15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조항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 상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당규를 책벌과 행정정부 책벌을 받은 사람은 26만여 명에 달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을 영원히 추진해 나가야 하므로 우리 당은 꾸준히 기풍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음력설 맞이 단체 할애회에서 습금형 총선에는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바 정치 생태와 사회 기풍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발전시키고 강화해 기풍에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했습니다. 사치스러운 풍조는 퍼지기 쉬우나 순박한 기풍은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정치 생태의 정화는 자연 생태의 복원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종합적으로 시책하고 협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당내 동지 간의 왕래 원칙과 친절하고 청렴에 기초한 정경관계를 천명하며 깨끗한 동지관계, 정직한 상하급관계, 친절하면서도 청렴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적극 형성하고 량완 정치생태와 사회기풍의 선도자, 조성자,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간부의 선발과 임용은 풍향계와도 같아 정치 생태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바 총성에는 기풍이 바른 인재 등용 환경으로 깨끗한 정치 생태를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성에는 정치 생태를 함양하는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며 당내의 정치 생활, 정치 생태, 정치 문화는 상호 보완되는 관계입니다. 정치 문화는 정치 생활의 영혼으로서 무의식 중에 정치 생태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했습니다. 총서기는 조직체의 독소를 지휘하는 한편 정신적 칼슘도 보충해야 하는 바 관계학, 후흑학, 관료 처세술, 암묵적인 관행 등 범속하고 진부한 정치 문화를 기치 선명하게 배격하고 반대함으로써 량완 정치 생태 도행을 끊임없이 가꾸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정치 생태와 발전 환경의 변증법적 통일을 파악해 총선에는 당중앙 제20기 제4차 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당의 차기 혁명을 통해 올바른 새 기풍을 선행하고 고질병을 치료하며 량완 정치 생태를 조성함으로써 간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격려하고 인민의 힘과 마음을 결집한다면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끊임없이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인 인도하에 기풍에 바른 정치 생태가 끊임없이 형성 발전되고 있는 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큰 정당의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습니다.

정확한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자각적으로 량화한 정치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변 환경을 만들고 개개인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룹니다. 지난해 3월 습금형 총선에는 운남을 고찰할 때 한 지방의 당의 령도와 당 건설이 잘 되고 있는지는 그곳의 정치 생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며 압니다라고 말했으며 솔선수범의 정치 생태가 지속적으로 정화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관과 량화한 정치 생태는 표리일체의 관계로서 자각적으로 량화한 정치적 생태를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자가 되는 것은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적, 행동적 자각성을 증강하는 데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인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는 것은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함양하는 근본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가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솔선수범하고 직접 이끌면서 정확한 지적관을 수많은 모범과 영웅 그리고 간부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섬서 연안 혁명기념관에서 총서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엉덩이를 똑바로 백성의 쪽에 붙이고 앉아야 한다. 관리는 보이지 않고 오직 공부만이 보인다 등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근 동산현 공문청 기념관에서 종석에는 관직에 한 번 올랐다면 그 고장 백성에게 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이야말로 세상의 바른 길입니다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언제나 명석함과 확고함을 유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장기간 공을 들인다면 정치 생태는 반드시 산이 푸르고 물이 맑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주 수부도시 연결시 대상 건설에 관한 내용에 이어 훈순시의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 습금형 종석이 기풍이 바른 정치 생태를 조성해야 합니다 등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0: 아리랑 연변 박서연의 노래로 민요광장 시작해봤습니다.
1: 독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셨던 미녀나 또 판소리도 좋고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 이 시간은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을 놓치면 또 한 주 기다리셔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시거나 미녀거나 판소리 뭐 다양합니다. 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미녀가락 차차차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내드렸던 아리랑 연변은 장단은 새마치 장단이죠. 예, 저희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 한번 또 가르쳐드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노래가 그 음역대가 높아서 감히 또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미 저희 코너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이 노래를 또 많이 또 부르시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 부분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장단은 흥겨운 쇠마치 장단, 일명 양산도 장단이죠.

실덩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장단을 잘 이해가 못하시나 봐요. 그래서 덩실덩실덩실덩실 이 부분 특별히 주의.

0: 네, 아리랑 연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장단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르고 싶은 민요가 없으신가요? 네, 2919333번으로 여러분 전화를 또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또 불의 단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가 사철가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우리 인생에 비유한 짧은 노래 단가라고 하면은 짧을 단 노래 가이죠. 하지만 이 단가는 짧다고 해서 그렇게 짧은 노래는 아니거든요. 보통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소리꾼의 목을 틔우기 위해서 부르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명 목을 틔우는 소리겠죠. 이 소리를 부르고 나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판소리 한바탕을 완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도 걸리거든요. 네, 거의 우리가 지금 듣는 판소리는 접촉하는 판소리는 뭐 4분에서 6분 좌우로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판소리 한 대목이라고 하면은 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한 작품을 말할 때는 한 바탕 혹은 네 작품을 그렇게 한 마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한 마당을 부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8시간 내지 뭐 길게 부르면 막 열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여기서는 아직 보지 못했죠. 네, 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먼저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예, 어이란 선생님. 이게 추석이 띄웠지, 또, 네. 국경설이 띄웠지 하는 게, 네. 이게 좀 이제 몇 번이나 부를 수 있겠는데,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예.
0: 그 수요일은 아직도 있습니다.
1: 있습니까?
0: 네, 있습니다.
1: 예. 네. 제가, 네. 저기 뭡니까, 장백사는 절승일세.
0: 장백산은 절승일세. 새롭게 또 배워보니 어때요?
1: 좀 네.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0: 부르지는 않았죠?
1: 예. 네. 고기는 잘 되지 않는 것도 제가 제가 이렇게 불러야 어미라 선생님께서 지도 받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오늘 후렴구가 안 된다고요? 후렴구가?
1: 예. 제가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지금 예.
0: 네.
1: 예. 그래서 제가 불러서 어디에 네. 모병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네네.
1: 예.
0: 자. 기잘 잡으시고요. 네.
1: 예, 예.

0: 네,
1: 잘하셨어요. 근데 그 다른 노래는 그 세러비오 씨 노래는 굉장히 장단을 잘 지키시는데 사실 이 노래는 너무 익숙한 노래잖아요.
0: 예.
1: 근데 장단을 박자를 누르지 않으면 조금 먼저 당겨서 가셨어요.
0: 예, 예.
1: 예, 짚어드릴까요?
0: 예.
1: 네. 여기에서 앞부분은 괜찮아요. 앞부분 장단 잘 지키셨거든요.
0: 예.
1: 이를테면 요 후렴구에서 아까 그 신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0: 예.
1: 후렴에서 그 장백산 여기에서 장백산을 좀 더 갔습니다. 장백산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박자 더 가다 보니까 장백산 하나 둘 셋 오리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0: 아.

0: 그래서 제가 신심이 없어서 예 선생님이 집에 봤다고 이렇게 일찍 전화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잘하셨어요. 그다음 그 2절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는 무지개 말 피워주고
0: 네. 네.
1: 그리고 파를 쳤는 민속은

0: 네. 발을 발을 쳤는 민성은
1: 발을 쳤.
0: 아, 그러니까 원래 악보는 이 성대효 선생님이 작곡을 하신 분은 발을 쳤는 이렇게 악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가르칠 때 그 렘수원 선생님은 발을 쳤는 민성 이렇게 가르쳤어요.
1: 네,
0: 네, 악보는 발을 쳤는 민성은 온 세상에 벼뿌르네. 하나 둘 셋 장단을 가야 되거든요. 벼뿌르네. 예. 하나 둘 셋. 그렇죠.
1: 예. 제가 이 노래를 이제 또 잘 배워가지고
0: 네.
1: 이제 이 국경절 후에
0: 네.
1: 예,
0: 부르시겠어요?
1: 불 예산하고
0: 네.
1: 다음번에는 제가
0: 고향거리
1: 풍년이 왔네 이 노래를
0: 네.
1: 제가 저기 뭡니까 우리 지금 새로 저기 선출된 서기가의
0: 네.
1: 김어서기가 너무 잘하셔서 어제 그저께도 저기 뭡니까 영정이
0: 네.
1: 그 후조 찾으러 가네 보니까 그것이 길을 어떻게 높였는지
0: 아.
1: 이전에는 군차 지나가면 꼭 내렸습니다. 자전거
0: 네,
1: 타고
0: 네.
1: 예 자전거 타고 겁이 나서 내렸는데 큰 차고면서 겁이 날 일이 없이 어떻게 넓혔는지 그래서
0: 네.
1: 또 김어준도 칭찬하고
0: 아,
1: 싶고
0: 이거 그래군요.
1: 사랑하고
0: 네.
1: 싶은 것도 있고
0: 네.
1: 우리 올달에 저기 뭡니까 너무
0: 네.
1: 가물어서
0: 아 그래요.
1: 예,
0: 자 이제
1: 예, 정말 옥시시문지가 공심을
0: 네,
1: 이번에
0: 네.
1: 수선에다 옥시가 공심으니까 안 되지 그
0: 아 그럼요. 네.
1: 예, 그래 견질한 집은 지금 태풍이 들었어요.
0: 네 그러셨군요.
1: 예,
0: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1: 네, 네 선생님
0: 불러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0: 그동안 노래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2: 아이고, 아예
0: 안 하셨어요. 아유.
2: 예. 네.
0: 그러시군요. 네.
2: 그러니까
0: 네?
2: 고향 생각이 되겠습니까?
0: 고향 생각? 고향 생각?
2: 남쪽 바다.
0: 네, 부르세요. 괜찮아요, 부르세요.
2: 네.
0: 네.
2: 그리고 뭐인가 뭔들 개구리 치령지나.
0: 네.
2: 그다음에 일단 그 그리운 봄날이나 이런 거는 어떻든 그 민요 거의 맞습니까?
0: 개구리 치령지 부르셔도 돼요.
2: 그것도 됩니까?
0: 임청설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2: 예. 오늘 고향 생각
0: 네, 부르세요.

어머니 계신 곳이야. 금빛 달이 무르에 흐르

0: 안고 돌아가리라. 그리운 고향, 내 사랑 있는 고향. 아유, 하여튼 늙어서 땅속으로.
1: 어머, 목소리 들으면 이 30대 청년 에이. 목소리인데요. 네.
0: 나 먹은 게 방 알리는 띵, 애들도.
1: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의식 안에 이 무의식 중에 아 나는 늙었다 이렇게 투입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젊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0: 네.
1: 노래를 잘한다.
0: 나이 되는 게 어떻게 할까?
1: 아니 목소리 들으면 진짜 30대 40대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니까요. 네. 본인 스스로 자꾸 내가 늙었다 하면은 저희가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모르거든요.
0: 남들이 웃을까봐 겁이 난단 말입니다.
1: 근데 남들을 왜 의식합니까? 이 좋은 세상에.
0: 아, 이 세상에 남 의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1: 내가 좋으면 되죠. 내가 행복하면 되죠. 나의 행복은 내가 지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눈에가 비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0: 예.
1: 그럼요. 그런 생각 버리세요.
0: 그래 보고 상관이 보면 좋아. 이것도 되겠죠.
1: 그렇죠. 예.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미녀풍인지 그 가려내기가 예, 이제 쉬워진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세마치당다라는 게 이제 그 같은 거는 아무래도 미녀풍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어떤 건 네 박자 짜리도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 건.
1: 네 박자 짜리에서는 보통 안땅장단이 있거든요. 덩따따쿵따쿵따다따쿵따쿵 이러면은 안땅 장단이군요. 4분의 4박이고요.
0: 그게 4분의 4박도 어떤 거는 민요풍이고 어떤 거는 있다는 거죠. 그 노래
1: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럴 때면 전화하셔서 저기 도우미 선생님하고 여쭤보세요. 괜찮아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민요풍이 아니더라도 부르게 하셔야죠. 그렇죠.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는 젊었다. 예, 네, 목소리가 네. 좋으시니까 나는 젊었고 행복하다 이렇게
0: 네.
1: 본인한테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길 바랄게요.
0: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도 엔돌핀이 팍 돌았죠?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0: 네.
1: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미란스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2: 네, 오늘 또 이렇게 번조아리랑 좀 잘 부르지는 못하겠지만 좀 불러봅시다.
1: 번조아리랑, 예, 불러보세요. 예. 예. 잘 부르시거든요.
2: 예, 아유, 못 부른다, 예. 예. 아리랑에서 제일 큰 대표적인 노래이죠, 예.
1: 그럼요. 네.
2: 예, 부르겠습니다.
1: 자, 가겠습니다.

0: 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야, 이 윤 여사님은 판소리면 판소리, 민요면 민요. 이야, 대단하세요. 너무 잘하시거든요.
1: 아, 이 어머니.
0: 네.
1: 연습을 크게 못했습니다. 어제 가서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피곤하네. 그래도 네. 오늘 어제 벌써 이렇게 떨리니까 어제 오늘 특별히.
0: 아, 그래요?
1: 예, 특별히 또 이것도 다 못 보는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잘하셨어요.
1: 한 번에 조금 자신이 만만해진다. 좀 조금 예. 이 노래를 확실히 남인호가 엄청났고, 예, 선율이 아주 아름답고, 예, 세계 제일 큰 무대 올려놔도 예. 대상을 받은 노래 본조아리랑입니다.
0: 야, 근데 그 시김새들을 예. 너무 무난하게 잘 가시네요.
1: 아, 그랬습니까?
0: 너무 잘하시네요.
1: 예, 오늘 그리 잘 못 부르겠어요.
0: 아우, 잘하셨습니다.
1: 나는 진짜 여보다 조금 더 점수 따기좀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0: 너무 잘하세요. 아니면, 예. 그, 그냥 예. 항상 내가 더 잘해야지 하니까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3절까지.
1: 그래도 다음번에 네. 그, 사철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 노래 또, 또, 오늘이 애 바쁘고, 뭐 바쁘고, 다 바쁘지, 그러니까.
0: 그럼요.
1: 예, 바쁘다도 또 얼마나 재밌을까, 그거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부르나, 저런 소리 어떻게 내나,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예. 연습은 솔직히 말해, 연습은 크게 나야 한다. 정말 제대로 말해. 근데, 오. 딱, 이렇게 부르기 쉽고, 딱 잘 배우기 싶은데, 솔직히 말해, 나이도 있고 이래가 더 힘이 든다.
0: 그럼요.
1: 네, 그 그래.
0: 한 주 동안 그 지금.
1: 그러니까, 네. 냄새 무대에 올라서 한 것도 아니고, 냄새 잘 연습해, 잘 불러 모으라. 여기 마음이 조금 있어. 내 마음을 깔아치니까, 예. 네. 걔가 좀 이래서 들여서, 세게 좀 잘 부르는 무대에 올라 부르시오. 한 번, 인간 연습에 되겠습니까, 선생님?
0: 아니, 그렇게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잘 부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 네, 네
0: 이제는.
1: 네. 끝이 날 때까지 다 잘 배워서, 예, 그것도 한번 좀. 좀 한번 부르는 예산 하긴 하는데 네. 좀 잘 불러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0: 아유 네. 사철가도 네. 이제 너무 잘 부르실 것 같습니다.
1: 어미라 생일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아유 잘 부르셨어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야 이거 그 연습을 안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아리랑을 이렇게 잘 부르신다니까요. 네 연습만 잘하시면 이제 정말 어떤 무대에서도 잘 부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부르셨습니다. 본조 아리랑을 저희가 3절까지 가르쳐드렸죠. 근데 사실 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사실 몇 글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시김새 뭐 돌리는 부분 꺾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배워보시면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없죠. 네, 판소리도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능히 다 배워내실 수 있으니까요. 뭐든지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게 배워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노래 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면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수학이 들면 긴장하시다고 예,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음 놓고 노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서 사철가

내 인생의 사계절 노래한 단가 사철가였습니다. 자,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에 오신 여러분 반가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련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85번째 시간입니다.

0: 공구는 조이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8월을 맞았다. 6월 12일에 두 방면군이 합류하고 나서 한 달하고도 스무 날이 지났고 6월 26일 양하구에서 회의를 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송분작전 계획을 두 번이나 세웠지만은 모두 물거품으로 되었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선 호종남 군대가 송번, 장납, 남평 일선에 방어선을 치고 서둘러 공사를 수축을 하여 홍군의 북상을 막았다. 우류상이 이끄는 사천 군대는 남부와 동부를 포위하면서 무공, 북천, 무현, 위주와 민강 동쪽을 점령을 하였고 오랫동안 꼬리를 물고 따라오던 설악의 군대는 사천에서 몸소 위문을 온 장계석 일행을 만난 뒤에 북쪽으로 외돌아 평무와 감숙 남부에 있는 무현을 점령하였다. 홍군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포위망이 튼튼하게 만들어지었다. 아미산에서 군용 지도를 펴놓고 있는 장계석은 웃음집이 흔들흔들거렸다. 그는 홍군을 사천 서부 지역에 몰아넣고 한 번에 쓸어버릴 작정이었다. 홍군 지도부는 불안해났다. 8월인데도 해발 3,000m가 넘는 럴가이 조원은 벌써 찬바람이 뼈를 스미었다. 모태동과 장문천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주울대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갔다. 체력이 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 주울대는 더 여윈데다가 몹시 지쳐 보였다. 그는 꽹한 얼굴로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곁에 보리와 완두싹이 조금 든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은 아직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았다.
1: 원래 어디 불편한 것 아닙니까?
0: 모태동이 다가가서 물었다.
1: 아니, 괜찮습니다.
0: 조울래가 웃으면서 말했다.
1: 왜 밥도 안 들고 그러고 있습니까?
0: 장문철이 밥그릇을 가리키며 말했다.
1: 좀 이따 먹으려고요.

그들은 화덕 곁에 놓인 쪼끌상에 앉았다. 주울레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적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로 찾아온 겁니다. 모 대통이 대답하였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분을 못 칠 것 같군. 모 대통은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주울레가 상우에 놓인 지도를 힐끔 보고는 말하였다. 반나절 내내 생각해봤는데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그럼 어쩔 겁니까? 나는 남쪽으로 가는 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상한다는 방침을 지켜야겠습니다. 모 대통이 단호하게 뜻을 밝히야 한다. 성번과 민강 동쪽 기슭에 있는 적을 견제하면서 주력 부대가 조지를 지나 감송 남부로 진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 대통은 우선 샤흐와 조하 일대를 목표로 싸워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주울레는 몸을 일으켜 지도를 한참 들여다보고 나서 말하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조지를 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울레는 조지를 지나는 일은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말이 조지이지 실은 사람이나 말이 모두 빠져들어가는 늪이었다. 게다가 날씨도 변덕스러워 개었다가도 금방 거센 바람이 불며 주워지기 일수라 소못 없이는 지나가기 어려웠다. 모 대통도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성분을 칠 수 없는 이상 조지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였다. 모 대통이 한숨을 쉬며 웃었다. 우린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 험하다는 설산을 겨우 넘어왔는데 이제는 조직까지 지내하니 말이죠. 하지만은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의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양식입니다. 주울레가 말하였다. 장문천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쯤 해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장국도가 북상을 안 하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모태동은 고개를 끄덕이었다. 장문천이 안경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여사의 장국도는 또 정치국회를 열고 정치 문제와 조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국도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 갈 수 없을 겁니다. 또다시 수십 일 내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로 되돌아갔다. 한참 뒤 주울레가 침묵을 깼다. 정치국회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보를 좀 해야겠죠. 지금 장국도가 이간질하고 선동에 대는 통에 두 형제 부대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회에서 잘 풀어야겠습니다. 북상만 할 수 있다면 얼마쯤 양보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 내린 다음 꼭 북상할 수 있도록 단단히 다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모 대통이 말하였다. 장문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장국도는 사방명문 동지 아홉 사람을 정치위원으로 올려야겠답니다. 또 중앙위원도 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정치위원을 아홉 명이나? 모태동과 주울레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아홉 명이라고 했습니다. 모태동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장국도도 정치위원이니 아홉 사람을 더하면은 열이 되지. 원래 정치국위원은 다 합해야 여덟이 아닙니까? 이건 정치국을 쥐고 흔들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졸레가 고음을 치었다. 사방명군에서 두 사람쯤 더 누리는 건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군. 모 대통령의 고개를 끄덕이었다. 의논은 이렇게 끝났다.
모태똥과 장문천은 좋을 내가 몹시 지쳐 보이자 몸을 일으키었다. 떠나면서 모태똥이 상위에 놓인 밥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얼레동지, 밥을 좀 드세요. 오늘 보니 몸이 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 방명군이 합류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었는데 설마 이 지경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리기는 처음이라니까요. 조울래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북자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모태똥이 숙소에 돌아와 보니 하자지는 고개를 숙인 채 화덕 곁에 앉아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운남 귀주 변경에서 입은 부상이 이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와 몸에 깊이 박힌 파편을 꺼내지 못하여 아직도 가끔 통증에 시달렸다. 다들 그랬듯이 요사의 얼굴이 반쪽이 되었지만은 하자진은 여전히 고왔다. 자진, 그건 누구 옷이지요? 모태똥이 빨간 비단으로 적삼을 만들고 있는 하자진을 보고 물었다. 어쨌든 당신 옷은 아니에요. 하자진이 장난스레 대꾸하였다. 실은 앵도가 입은 옷 봤죠? 이제 초지를 진행할 텐데 그 옷으로 가다가는 얼어 죽을 거예요. 잘 생각했어. 얼마나 형편없던지 전번에 알아보지도 못했다니까 사내인 줄 알았거든. 모태똥이 화덕 곁에 앉으며 물었다. 그런데 이 빨간 비단은 어디에서 났어? 하자지는 총이 들어있는 총집을 툭툭 치었다. 잘 봐요. 그러고 보니 총을 쏴두던 비단이 사라지고 없었다. 생각은 좋은데 그걸로는 모자랄걸? 호위병들의 천도 모두 가져왔어요. 저랑 당신 앞으로 나온 양털도 좀 덜어냈고요. 괜찮죠? 모태똥이 웃으며 말하였다. 나는 외투가 있잖아. 앵도한테 양털을 좀 더 넣어줘. 어? 모태똥은 고개를 돌리다가 상무에 몇 근은 됨직한 고깃덩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저 고기는 어디서 났지? 류행이 제 몫으로 준 거예요. 잘 말려놓으래요.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렸겠지? 그럼요. 하지만 우리 것보다 좀 적을 거예요. 그 말에 모태똥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래서야 되겠나? 하자진이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모태똥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 나눴을 텐데 어떻게 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절대 안 돼. 모태똥은 호위병을 불러 류영을 찾아왔다. 류영이 활짝 웃으며 들어섰다. 모태똥이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자 그는 얼른 웃음기를 거두고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동지가 고기를 나눠줬습니까? 네. 왜 자진한테 더 많이 줬지요? 자진 동지가 다쳐서... 동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작은 일 같지만은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류영이 얼굴을 붉히었다. 모태똥은 다시 부드럽게 일났다. 내 몫을 갖고 가서 적게 받은 동지들한테 나눠주세요. 류영은 경례를 올리고 내려갔다. 모태똥이 류영에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덧없는 소모전으로 정력이 넘치던 조울레마저 병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위험한 큰 병을 알아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모태똥과 전우들은 모두 불안에 쌓였다. 이틀 뒤 중앙정치국 회의가 변벽한 산골

마을에서 열리었다. 역사에 이름 있는 사오회의가 열린 곳은 모울가이에서 20리 남짓이 떨어진 한 골짜기였다. 주변은 모두 짙푸른 측백나무 숲이어서 조용하였다. 사오라는 마을을 찾으려면 절대 찾을 수 없다. 이곳에는 작은 장종마을 쇼로가 있을 뿐이다. 쇼로의 언덕으로 올라가면 그곳에 사오라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이름이 사오라 하여 황량한 모래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종말로는 푸른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사오회의는 이곳에 있는 라마교 사원에서 열리었다. 회의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의례를 갖추면서도 치열하게 논쟁을 하였다. 모태똥은 중국의 소베트 운동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장국도의 비관적인 견해를 비판하였다. 마침내 일사 방면군이 만난 뒤에 정세와 임무에 관한 결의가 발표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북상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전섬감 근거지를 만드는 것은 일사 방면군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인 임무라고 밝히었다. 또 장국도에 도망치려는 청향을 겨냥하여 우경기회주의와 싸우라고 호소하였다. 조직도 개편하였다. 진창호, 주순전을 주왕정치국 위원으로, 사방면군의 다른 몇 사람을 주왕위원으로 임명을 했고, 진창호를 총정치부 주임으로, 주순전을 부주임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도 장국도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정치국 위원을 아홉 사람으로 늘리려고 하였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장국도는 중대한 문제들은 전체 고급 간부 회의를 열어 의논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회의는 이렇게 일부 양보를 함으로써 북상의 방침을 확정할 수가 있었다. 수십 년 후 한식의 풍운하였다가 나중에는 유명한 변절자로 된 장국도도 사오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이 회의를 홍문연이라고 하면서 장문천이 진창호를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고는 소울이에서 하룻밤 지내게 했다고 썼다. 하지만 회의 기록은 진창호의 발언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래도 한때 정치가였던 장국도는 그때까지도 거짓말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있었다. 사오회의 후 계속하여 샤흐 조화전액을 어떻게 펼칠지 의논을 하였다. 이 작전의 목표는 홍군 주력부대가 아바를 나와 북으로 샤흐 지역으로 진군하여 보이설을 뚫고 조화 일대에서 적의 주력부대를 무찌른 후 감송 남부에 근거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진창호와 서향제는 홍군 주력부대가 한 방향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은 장국도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회의에서는 장국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홍군 총사령부가 5군, 9군, 31군, 32군, 33군으로 좌로군을 구성을 하여 초크지에서 아바, 메와를 거쳐 계속 북쪽 샤흐로 빠지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왕이 4군, 30군, 1군으로 우러군을 구성을 하고 작은 병력으로 송번의 호종남 군대를 잡아두는 동안에 대부대는 몰가에서 북쪽 바잉야이, 바그이 지역으로 움직이로 하였다. 팽독회가 3군 전부와 4군 일부를 이끌고 주왕기관을 의무하기로 하였다. 며칠 동안 모두들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어려운 문제들의 수태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치었다. 회의를 마친 이튿날 모태똥이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있는데 조울래의 호위병 홍국이가 황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보주석 동지, 주부주석 동지가 많이

장편 소설 대장정 8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동화 근뇌보신환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큰 공장에서 만든 따장자 빈팔입니다. 이런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제약공장의 특징은 약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그 선별하고 바괄하죠. 네. 진짜로 우리 이런 중요한 약재가 들어가는가, 그 약의 질량이 맞는가, 제량대로 들어가는가, 이거 다 바괄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름 있는 빙팔이라 할 때는 우리 약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이나 뭐 전기 제품이나 써보면 알깁니다. 확실히 그 질량이 보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보존된 약 동화 근뇌보신환은 요즘에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것도 명절이 두 개나 끼웠습니다. 네. 국경절, 추석. 이래서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보조금 1,000원씩 나갑니다.
0: 네.
1: 병이란 우리 들기 쉽지 치료하기 바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0: 네.
1: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설퍼 죽겠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아마 늙어가면서 아예 아픈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0: 네.
1: 생로 병사라는 말이 있죠. 세상에 태어났다 병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세 시대에 오래 살더라도 어떻게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또 슬 아프고 병이 들어도 빨리 치료하면서 중풍이 와서 중풍 후유증으로 반신불수 오거나 또 우리 치매가 와서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그 심각한 병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제가 건뇌보신환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2: 제일 좋은 게 심혈관의 용도수입니다. 예.
1: 예.
2: 저는 계략무세 부수와 심해 그런지 혈압도 조절 안 되고 머리가 항상 심한 우지런증이 나고 경력이 미녀 없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평생 뭐 가지러 갔다도 안 되기 있으면 좀 경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1: 예.
2: 그래든지 이거 이거는 내 여러 달 먹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지금 어지럼증이 그리 안 나고 얘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경력이 돌아선다는 게 이 약 쓰고 나면 알깁니다. 그건 본인도 알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경력이 없어서는 말을 시작했다가 꺼냈다가 내 왜서 무슨 말 하자고 이랬던가 그게 다 생각나고 너무 좋습니다.
2: 네. 그리고 저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항상 가슴이 침침하고 그 이렇게 때가감을 날라고 이게 둥그리고 이래도 이 증상이 지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1: 네.
2: 겨우 서른이 자라서 고생했는데 지금은 작은 자수가 줄어드니까 밤피 나이 갈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난다.
1: 예.
2: 겨우 손발이 저리고 자꾸 맘먹이 오고 예. 저기 이랬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다리 힘이 없어서 예. 다리 둥근한 거 자꾸 묵어가서 다리 걷잖아 이가더란 말입니다.
1: 예.
2: 근데 지금 다리 염 가벼워가지고 저기 걷는 게 완을 호란다.
1: 예.
2: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 다리 먹어봐 그런지 맨먼 거리 걷지 못하고 예. 조금 가다 쉬고 하더니 지금 먼 거리 걸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힘이 생기고 예. 몸이 가벼워집니다.
2: 예. 과거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약은 몸에부터 예. 잠은 못 자고 소리냐 어떻게든 밤이 어박 샛날이 많단 말입니다.
1: 네.
2: 그랬던 게 지금 잠이 온다 이잔다.
1: 실면증 치료에는 확실한 약입니다. 이게 실면증을 치료하여 하면 치매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또 뇌조직 위축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실면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 약에 실면증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제일 비싼 약제 산조인이 들어가고 원지, 룡골, 예, 괴지, 로구이 다 들어갔습니다.
2: 예, 그래, 언제 좀, 여행 잠이 잘 온다. 그래, 놓고는 일전 자지 못하면 아침에 막, 골이 아프고, 머리 심하고, 정신없던 게 지금 맞고, 정신이 난다.
1: 그래, 그렇죠.
2: 만배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예, 그래, 얼마

0: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도 좋으니까 얘 계속 쓰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나 우리 할때 영조수입니다. 예.
1: 진짜로 영조수입니다.
0: 예, 약도 많이 주고 돈도 뺏습니다. 제가 아까 일을 했더니 상가에서 약을 좀 배달받아 드리고 전화드렸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3: 예, 건네보시반 어떤 저는 넉달습니다. 중풍 후유증을 위해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머리 아프다 아무것도 막 터진 것 같고 그저 빙빙 돈 것 같고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식사를 못하고 그리고 선발이 어째 그리 찹니까?
1: 예, 그리고, 차고 예, 저리고
3: 예,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1: 네.
3: 아이 누가 말아자다가도 또 잊어먹고
1: 맞습니다.
3: 그림이 예, 그러던 게 이 기억력도 돌아가고 우선 먼저 기억력이 잘 돌아가고 그리고 잠이 아여던 게 잠이 잘 자고 있고
1: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이 밥을 딜대랑 몸이 영해가 빠집니다.
1: 네.
3: 천구만 그이던 게
1: 예.
3: 그래놓고 이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해가 빠지고 할까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어떤지
1: 예.
3: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냥 누구 구불던 게 그래도 5천 번씩 걸습니다.
1: 예.
3: 얼마 좋습니까? 얼마 영광스럽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 이래 활동이 좋지 경제상에도 또 유후일해 주지 해서 열가 배달받자 그랬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예, 저도 근데 보시나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저는 어제 서는 감에 나 공세 부서에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 아프고 정신 땡 하더나만 그리고 신가에 앉았고 또 손이 아니던지 소비 자꾸 허리 아프고 그랬단
1: 예.
4: 말입니다.
1: 예.
4: 그랬었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머리 아픈 게 그게 해결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내약이 납니다. 이것이.
1: 맞습니다. 이 약속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녹궁시 부수 어느 원인이가 콩팥이 나쁘면서 피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이 콩팥이랑이 우리 몸의 수액대사 모든 액체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하니까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4: 그러니까 심장 안 좋아서 숨이 타고 가슴이 침침해서 지금 숨도 안 타고 침침하시다. 심장 아주 좀 편안하게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소위 안 좋아.
1: 소변이 작고.
4: 예, 소변이 하게 되고 지금 허리도 아프자고.
1: 예. 예.
4: 네. 그래서 활동 이번에 하니까요. 어느 조심 활동.
1: 활동에 참가해서 예, 꾸준히 쓰십시오.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병이 깊이 든 분인데 예, 이런 약을 꾸준히 쓰면 치료됩니다.
4: 네, 알겠습니다. 활동 참가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4: 들어가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저도 이제 건네 보신 한 어서는 7개월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네.
5: 어째 썼는가 하면 그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예, 콩팥이 나쁘다고 오늘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1: 네.
5: 왜냐 하면은 예, 그냥 이렇게 소변이 작고 소변 본 때면 이렇게 저리고
1: 네.
5: 그 다음에 또 귀에서 또 소리도 나고 예, 이 지금 런앤이 들어서서 예, 더 합니다.
1: 네.
5: 그리고 이렇게 마목이 또 막 어떤 때는 오고 예, 또 가슴이 침침하고 또 혈압도 잘 온종 안 되고 야구 예, 이전에부터 많이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1: 네.
5: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건네 보신 한에 설명하시는 거 열심히 듣고 소리 이거 먹어보자고 소리 그래 먹었는데 어제는 7개월 남짓이 쓰고 보니까나 정말 진짜 대단히 좋습니다.
1: 7개월 썼으면 이 약이가 네. 일체 다병약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쓰는 약인데 7개월 정도 쓰면 정말로 여러 면에서 네. 효과 봅니다.
5: 진짜 어제는 70대 중반에 넘었는데
1: 네.
5: 그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맨날 정말 예, 아파서 그러면서 예, 일도 잘 못하고 예, 이래고 살아오다가 이러네 예, 어제는 이 약을 열심히 먹고 보니까 예, 일로 뭐 제 2차 생명을 찾은 것 같은 게
1: 그렇죠. 몸이 점점 좋아지는 감이 힘이 예. 생긴단 말입니다.
5: 예. 첫점에
1: 예.
5: 예,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는 소변이 작던 게 거기 어디는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1: 다 그럽니다. 소변 작고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보고 소변에 단백이 나가고 뭐 백혈구 나간다던 사람들 그게 싹 치료됩니다.
5: 예. 예.

0: 아, 그래서 예, 정말 뭐, 이 다리 손, 다리 더리고, 예, 마모기 오고 막 이럴 둥기증 그것도 완전히 없습니다.
1: 그렇죠. 피가 맑아지고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란 말입니다.
0: 예. 그리고 혈압도 전에 온종 상태에 그냥 있고, 예.
1: 네.
0: 어쨌으나 가슴이 침침했던 것도 이렇고, 진짜의 모든 면이 다 좋아져서, 예, 이번 활동에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예.
0: 예, 공고히 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싸서 더 먹으려고 그래 떠나드렸습니다.
1: 훨씬 가격이 누거집니다.
0: 예.
1: 예, 치료 잘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까?
1: 네.
3: 저도 근데 보시나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도 전 쓰긴 아마 서너 달 전 갔습니다.
1: 예.
3: 예, 그때 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선생님 방송도 명심해 듣고, 또 곁에 친구들을 소개해서 듣고, 그래서 그 약 접수라고 선생님 강의를 명심해 듣고,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약 시작에 쓰기 시작에 오늘까지 계속 먹고 있는데, 저는 저 약에 이 녹음쇠 부수가 심하면서,
1: 예.
3: 머리가 어지럽고, 기억력 감퇴증이 심하고.
1: 녹공쇠 부주라는 게 이게 오래두면 뇌조직이 위축이 오면서 또 치매도 걸린단 말입니다.
3: 예.
1: 예.
3: 그리고 이 귀에서 소리도 나고.
1: 예.
3: 그리고 이 전열선이 좋지 않아갖고, 예. 이 소변이 자꾸 밤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으면 잠 자지 못하니 머리가 항상 구리멍텅하고 어지럽지 자꾸 나고. 그 외에 나이가 드니까 이거 속은 다 아픈 게 없는데 일일이 다 말은 못하겠습니다.
1: 예.
3: 그래서 선생님이 부탁드려 이 약을 여러 달 쓰게 되면 꼭 알린다고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1: 예.
3: 시작은 주약이 두 가지가 머리하고 파슬레 쓰기 시작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예, 무슨 위가 좋지 않던 것도 해결 먹고
1: 아.
3: 배가 항상 부르면 이렇던 것도 예, 지금
1: 쑥 꺼져 내려가고.
3: 예. 예, 어쨌든 생각 밖으로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두 개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활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그래서 아무래도 쓰는 바하고는 계속 좀 더 먹으려고 이번 활동에서 참가를 사놓으려고 그래서 나드렸습니다.
1: 약값이 절반으로 쑥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천 원을 빼주니까 나이 예. 참가할 만한 합니다.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날씨가 일교차가 심합니다. 예. 낮에는 더운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서부터 엄청 춥고 특히 또 우리 밤 기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이럴 때 우리 고혈압 있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2: 네.
1: 혈압은 그냥 140이든 120이든 쭉 유지하는 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거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이러면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혈관이 파열이 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도 건립 보치안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저는 어째 썼는가 하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건립 보치안이가 주로 콩팥이 무슨 모든 면이 다 갈려야 한다까요? 이게 쓰니까 저는 또 고사에 두번 왔다가.
1: 네, 이미.
4: 그리고 콩팥이도 나빠서 소변이 영 닿고 그래서 선생님 병이 많습니다.
1: 바로. 네.
4: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모든 변을 다 가난한다고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선생님 말씀과 같이 맞습니다.
1: 예,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 그것도 큰 장자에서 만든 약이 돼서 예, 일체 다병에 쓰는 약이 맞습니다.
4: 예, 그러니까 예,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예.
4: 독사에서 머리 항상 흥하고 어지럽던 게 이 수상이 예, 석 달씩까 지금 저 진행 완전을 해도 많이 지금 어렵고 흥하던 증세가 많이 나아졌습니까? 바쁘셨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변이 영 닿던 게 지금은 하룻밤에 만해야 혹시 두 번이지 한 번 봅니다.
1: 예, 그리고 소변이 또 시원하게 나가고 소변이 또 염증이 싹 없어지고 그러면
4: 옳습니다.
1: 심장도 좋아지고 뇌경색도 좋아지고 피가 맑아집니다.
4: 옳습니다.
1: 예.

0: 이전에 섭외 잤던 게 수다이 많아 집대다. 그래가 예. 저거 집대다. 그리고 기억력이 부족하던 게 기억력이 돌아섰대다.
1: 맞습니다.
0: 예. 이전에는 기억력이 저기 없어서 띵살 갖다도 뭐 가져갔다가 내가 버려서 그때는 지금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때까지 한다.
1: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그리고 저기 뭐입니까 이 아랫다리 맥이 없고 그렇게 영내 디디기 바쁘던 게 이제 피통화 그래 그런지 이 아랫다리가 가벼워진다.
1: 예, 피가 보충되고 전기가 보충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 쓰면은 다리 맥이 오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난단 말이 맞습니다.
2: 옳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0: 네. 선생님 강의가 딱 맞을 때.
1: 예, 후에 또 전화 주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저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오늘 역시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말씀드립시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옛날에 우리 먹던 왕봉장처럼 이렇게 물약으로 되어 있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 수 있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 통에는 3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대에 하루에 두 번씩 잡수는다 할 때 우리 보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흡수가 독특하고 흡수 방면에서 다른 구복액과 똑같은 건 아닙니다. 700돌톤이라는 제일 작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독특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약이라 할 때는 비준번호가 있습니다. 약이 비준번호도 독특합니다. 우리 고요 준지하면은 국약 비준번호 뒤에 꼭 영어 자모 하나씩 붙는데 그 영어 자모가 순중약이라 할 때는 보통 Z가 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관 구복액은 순중약으로 만들었지만 B가 붙었습니다. B라는 거는 우리 몸을 B면서 20유로 되어 있고 OTC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OTC약이면서 부작용이 제일 작은 약을 국약 비준번호 B로 줍니다. 예. 그리고 20으로 되어 있다. 19하고 20은 국가위생구에서 비준한 약만이 20이나 19를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약은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된 OTC약입니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습니다. 총적으로 보름 정도 쓸 수 있는데 우리 이번 의대할도 12각 싸면 12각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연기관 구복액이가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독특한 점이가 우리 용지, 오색 용지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진액이다 이 말입니다. 용지 하면은 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용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연기관 구복액에는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갔다 이 점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얼른 가.

0: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1: 나도 이 민지 광고복에 그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병님만 해서 약만 있어도 안 되더니 이 민지 광고복에 그 먹으니까 효과 많습니다. 항상 밥맛이 없어. 밥만 먹고 매일 떴대는데 이 민지 광고복에 그 먹으니까 밥맛이 있고 밥 잘 먹고 맥이 난다.
0: 네.
1: 그리고 소변 이용 사다 뗐는데 그 소변 사서도 많이 주물어뒀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혈지가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이번 활동에 참가하자고 기랍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영지 하면은 첫째 꼽아야 될 게 면역입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그 암세포 같은 것도 모든 사람들이 몸에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 암세포가 또 우세를 차지하면서 많은 이런 암으로 인한 질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3: 예, 우리 남편도 이 용기 입간구보에고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약을 써보니까 참 좋은 약입니다.
0: 네.
3: 예, OTCI, 그런 B20으로 나온 약이지, 구보액이지, 약간의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용현도하게 좋다 말입니다. 옛날에 많은 약을 써댔습니다. 그래도 써보면 이렇게 이거 좋지 않다고 이번에는 정말 약을 맨발 선택했다고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이거 쓰기 전에니 지방간도 있고 이렇게 나이서 그런지 항상 맥이 없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이 시리하니 그리고 이 뭔가 눈도 깔깔해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식사를 못해서 계속 부림 꼴꼴하니 이러면 한번 못해 떼는데 이 약 쓰고 지금 이 맥도 나하고 이 손발이 시린 것도 이 없어지고 전혈성 비대침해가지고 계속 이생실에 가서 소비 잘 통하지 않아서 짜증 내고 밤을 못 쉬고 그래도 이래든 게 지금은 소비 수량도 많고 다수가 한두 번 나가니까 나 얼마 편안하고 한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0: 맞습니다.
3: 이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당연 가슴이 검사할 때까지 약간 있다 하던 게 이 봄에 검사한 게 이 그러니까 보름 전에 아까 그래서 서치에서 오래서 검사했는데 이 없어졌습니다.
0: 네. 네,
3: 이 약 맨발 선택하고 이게 고발액이 돼 그런지 정말 다쁜 다쁜데도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것 같다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눈도 옛날에는 이렇게 깔깔해서 아이 엔티를 붙여다 되고 떨고요도 안 되고 하던 게 이 약품이 그 지방간이 좋아지니 그런지 다쁜 눈도 좀 깔깔한 게 눈은 못 뜨던 게 어쩌면 아예 눈은 변화에 뜰 수 있고 약간 용도 한다.
0: 네, 그런 효과 보는 분들 많습니다.
3: 예, 그래서 자기 동생도 이렇게 간도 나쁘고 당함도 취소하고 이래서 원래도 가족사가 이 간이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써보라고 야 써보니까 이만한 큰 동약이 없는 것 같다 써봐라 했던 게 그게 우리 그 시애끼들 너무 좋아가지고 활동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 뭐니까 돈다파 그것까지 같이 쓰니까 더 좋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게 활동이 이번에 좀더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달 받겠다 한단 말입니다. 여쭤봐고 대달 하겠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예 예, 알려드릴게요.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예. 이제 방송 들을 그러면 오늘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3: 예.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면역력 문제상에서 간단하게 뭐 감기 걸린다, 뭐 다른 이런 전염병이 걸린다 이것만 면역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제일 그 해치는 질병이가 암입니다. 암이 1위입니다. 예. 이런 질병 역시 우리 평상시에 면역력 제거만 잘 시키고 면역력만 높아진다 할 때는 이런 암과도 암이 발생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주에 사람도 싱싱 쏘아서 올라가고 이 모든 이런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우리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거는 아직 그중 우리 분치하는 약이 없고 지금 현대인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제일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이라는 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8개는 갑작스레 했지만 그 암이 걸리기까지는 5년, 10년 혹은 그 더 이상이 이런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 누구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꼭 이 천연 오색 용지가 들어간 용기 입간구복액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런 종물들이 있던 사람들도 풀려나갑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상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농천입니다. 첫 곡으로 김경리 작사 방도벌 작곡의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을 정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인생을 정밀로를 남성 독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시골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이고 옛 추억이 흙귀과 함께 이어진 공간입니다. 아래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을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도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래 문춘사 작사 손홍범 작곡의 고향에 돌아오다를 최승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목소리가 합쳐질 때 진정한 변화의 노래가 시작되고 우리가 만드는 내일은 지금보다 빛날 겁니다. 아래 노래하자 새 시대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는 문턱, 하늘은 더 높아지고 바람은 서늘해졌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상과들은 저마다 풍요로운 빛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추부는 예로부터 가을의 중심이라 불리며 수확과 결실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담은 절기입니다. 오늘 여행 가이드는 이 풍성한 계절에 걸맞게 자연이 빚어낸 맛과 이야기를 따라 연변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분 좋은 맛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품 사과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사과배의 기원은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용정시로 투구진 소기촌의 조선족 농민 최창호 씨가 배나무 접가지 6개를 집드락에서 자라는 돌배나무에 가접했습니다. 몇 년간 정성스레 가꾼 과일나무 6대 중 3그루가 살아남았고 1927년에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1952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성립된 후 우리나라에서 과수품종 보편조사를 펼칠 때 이 배는 공식적으로 연변 사과배로 명명되었습니다. 사과배는 처음 3그루의 과일나무에서 시작해 현재 만무에 달하는 과수원으로 발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연변 사과배 재배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사과배의 원조 나무 모수는 용정시 지신진 용진촌에 아직도 생존해 있습니다. 이 나무는 1921년 최창호 씨가 접목한 연변 사과배의 모수로서 수령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근래에 이 모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용정시는 사과배의 발원지로서 유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00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과배 집중 생산기지를 형성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과배 만무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정시의 사과배 재배 면적은 4만 5천여 무에 달하며 과수 농민 합작 조직 30여 개를 발전시켰습니다. 사과배는 현재 연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끄는 황금 과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전주 사과배 재배 면적은 3천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주로 룡정, 연길, 훈춘 등 형지에 분포되어 있고 년간 생산량은 약 4만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룡정 사과배는 우리나라 최고 품종 중 하나로서 룡정시 특산업의 주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 도입됐습니다. 현재 감숙성의 장액, 내몽골의 리마 등 지역에는 대면적의 사과배 재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원달콤한 사과배 노래 한 수 듣고 사과배에 대해 상세히 묘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배는 2002년에 국가원산지 보호인정을 획득하며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고급 품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연비는 인삼, 잎살, 사과배 등 10여 개 지리표지 보호 제품이 있고 30여 개 기업에서 지리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받았습니다. 명성 높은 사과배는 일찍 1985년에 전국 배류평리에서 1등상을 수여받았고 1988년 용정시 사과배가 배중의 왕칭호를 받았습니다. 1990년과 2003년에는 손으로 AA급 녹색식품으로 길림성 명브랜드로 평가받았고 1995년에는 용정시가 국가농업부로부터 중국 사과배의 고향으로 명명됐습니다. 2002년에는 연변 사과배 지리표지 증명상표가 국가공상총국에 등록됐으며 2015년에 연변 사과배 재배 시스템이 중국 중요 농업문화유산에 입선됐습니다.

중국 삼림식품 시범 브랜드, 지리표지 제품, 생태 원산지 제품 보호 표지 등 수많은 영리를 획득한 사과배는 실로 우리 연변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배의 품종 특성은 어떠한지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과배는 과육이 휘고 아삭하며 즙이 많고 맛이 달고 새콤달콤합니다. 수분 함량이 85%에 달해 한입 베어물면 즙이 가득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저장력이 극히 강해 다음해 수확할 때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과배는 과일 껍질이 두껍고 추위에 잘 견디며 맛이 상긋해 품종이 우량합니다. 그리고 과일 씨앗이 작아 가식 부위가 85.9%에 달합니다. 사과배의 생장 조건은 최저 온도가 섭씨 영하 30도보다 낮지 않고 년 평균 온도는 섭씨 4.5도에서 8도, 여름철 평균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24도,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5도에서 영하 8도에 달해야 하는 등 9가지 농업기상지표에 부합돼야 합니다. 명정시는 장백산 온난 반습윤지대에 위치해 이 9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되며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높아 사과배의 생장에 유리한 토양 환경을 조성해 품질을 더 높여줍니다. 사과배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 함량이 0.1%에 불과해 신맛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산품 사과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과배는 영양가가 풍부해 비타민 C, B, C, B족, 비타민, 칼슘, 인, 철 등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과배의 추출액은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고 아질산염, 소거능이 뛰어나며 저해 활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사과배는 저장력이 극히 강해 일반 지하 저장고에서 8, 9개월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저장 시 적정 온도는 0섭씨도에서 더하기 덜기 0.5섭씨도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상대 습도는 90에서 95%가 권장됩니다. 산업 발전 측면에서 연변 사과배는 항산화 기술 걸림돌을 돌파하며 심층 가공이 현실로 됐습니다. 사과배 원액술, 사과배 원액식초, 사과배 막걸리, 사과배 주스, 과일청, 과일포, 과일잼 등 다양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발전으로 연변 사과배 판매 지역은 더 이상 연변주내 및 주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연례 사과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년 동기 대비 30%에서 50% 늘고 있습니다.

동북 사람들은 언베, 한으로 뚱리를 즐겨 먹는데 사과배는 언베를 만들기 좋은 원료입니다. 연변 사과배는 남방의 배보다 식감이 훌륭하고 떫은 맛이 없습니다. 한간에서 언베라고 불리는 냉동 사과배는 그 시원 달콤한 맛으로 우리가 자주 먹던 겨울철 식품입니다. 요즘은 언베 음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정 씨는 사과 배를 매개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영정 씨 만모 가원은 흰 배꽃이 만발해 서울원을 방불케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사과배꽃 축제를 통해 연변의 특색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동시에 투우경기, 조선족 민속 전통씨름 등 민속 공연, 관광 등 무려 10여 가지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를 제공하며 경제협조와 교류의 넓은 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룡정 사과배꽃 민속문화축제가 매년 열려 조선족 문화를 널리 알리고 대외 교류 합작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변 사과배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과일로서 연변의 대표 명물이자 국가 지리표지 제품으로서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배 산업은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심층 가공과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9월 말에서 10월 초는 연변 사과배 수확의 절정기입니다. 룡정, 훈춘 등 곳에서는 사과배 따기 체험과 함께 갓 수확한 사과배를 맛볼 수 있으며 사과배 원액술, 식초, 주스, 과일청 등 다양한 가공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변에 놀러 오시는 여행객들께서 연변 특산 사과배와 함께 가을거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산 사과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변 사과배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조선족의 개척정신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며 연변 지역 경제를 이끄는 달콤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추분의 문턱에서 우리는 자연이 빚어낸 달콤한 결실, 사과배 한 알에 담긴 100년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연변의 풍요로운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둥글둥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둥글둥글 살아보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해란벌의 폭렬한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해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입찰 사항에 대한 공고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조선어조합채널, 한어뉴스조합방송, 조선어뉴스조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하여 공개 입찰을 대관하는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 공고를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학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요즘인데요. 아침 저녁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을 위한 가을철 얼굴

당연히 여성들은 아침에 급하게 화장을 하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건조한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화장이 가라앉고도 주름이 강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 여성들의 아침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을 피부에 맞는 화장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안 후에 바로 보습입니다. 이 가을에는요,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 토너를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를 감싸듯 눌러줍니다. 이때 수분 토너 한 종류만 쓰기보다 수분 토너 다음에 약간 점성이는

에센스나 세럼을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섞었으면 피부 장벽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직장일이라면 아침 시간이 빠듯하니 세안 후에 30초 안에 보습 단계로 넘어가는 습관만 들여도 하루 종일 당길의 느낌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자외선 차단입니다. 가을 해설은요, 여름보다 약하고 또 약하다고 느껴지지만 자외선 A는 이 계절과 관계없이 실내까지 들어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장일이라면 더 그렇죠. 이 가을이란 여름용 자외선 차단제보다 살짝 보습감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외출 20분 전에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베이스 메이크업이죠. 이 가을에는 파운데이션보다 쿠션이나 비비크림처럼 수분감 있는 제품이 잘 맞습니다. 다만 쿠션을 쓸 때는요, 얼굴 전체 한번 바르지 말고요, 볼주황과 이마, 코, 턱 등 얼굴의 중심부터 얇게 발라주고요, 바깥쪽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피부가 건조해도 들뜨는 느낌이 덜하죠. 만약 각질이 심한 편이라면 화장 전에 각질을 무리하게 밀지 말고 보습크림을 얇게 바른 뒤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베이스를 올리면 훨씬 매끄럽습니다. 그 다음은요, 컬러입니다. 가을 화장의 핵심은요, 컬러의 온도인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핑크와 같은 색이 잘 어울렸다면 이 가을에는요, 살구빛 같은 따뜻하고 차분한 색이 어울릴 겁니다. 얼굴에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직장인이라면은 눈썹은 너무 붉지 않고 또 진한 갈색 계열로 정리를 해주고요, 아이라인은 검은색보다 진한 갈색이 부드럽습니다. 입술 연지는 살짝 윤기가 나는 타입이 가을 건조함 속에서 입술 주름을 덜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또 보련지, 즉 블러셔라고도 하죠. 블러셔와 하이라이터가 되는데요. 이 가을에는요, 볼 전체를 얇게 넓게 또 칠하기보다 광대뼈 아래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올려주는 방식이 얼굴을 갸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이라이터는요, 콧끝과 광대 우쪽에 아주 소량만 올려서 건조한 피부가 빛을 반사하여 윤기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화장이 가라앉게 되면요, 덧바르고 싶은 충동이 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파우더를 덧바르기보다는요, 화장을 흐트러짐 없게 해주는 것이, 또 미스트를 얼굴에 뿌려주고 손바닥으로 눌러준 뒤에 소량의 쿠션을 볼 주황에만 올리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파우더를 여러 번 덧바르게 되면 오히려 각질이 부각이 되고 주름이 강조되죠. 네, 방금 뭐 직장인 여성들과 이 가을철 화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 주 주부들을 위한 가을철 화장법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물과 세제에 자주 노출이 되고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두면 실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피부가 당기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은요, 직장인과 생활 패턴이 다르거든요. 외출이 적고 집안일을 하면서 땀과 물에 자주 노출이 되고 화장을 고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화장은 오래 가는 것보다 더 편안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부들은 집안일을 할 때에는요, 화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요.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때 얼굴에 화장이 두껍게 올라 있다 보면 땀과 물기로 인해서 화장이 뭉치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날에는요, 이 자외선 차단제와 입술 보습제, 즉 립밤 정도만 바르고요, 외출 전에 화장을 해주는 것이 피부에 훨씬 좋습니다. 만약 아침에 화장을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베이스는 얇게 해주고, 물이 튀는 일을 할 때는요, 앞머리를 올려주고 얼굴에 수건을 걸쳐두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네, 다음은 이 주부들의 피부는 건조함과 자극에 아주 취약하죠. 세제와 물에 자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손은 물론 피부, 얼굴 피부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가을 화장은요, 저자극 보습 제품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이나 저자극 제품을 선택을 하고,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한 주부들이 장을 보러 나가거나 아이를 데리러 나갈 때 3분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정돈

예쁜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습크림을 바르고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에 부을주황이 비비크림에 얇게 발라주고요. 눈썹을 갈색으로 살짝 정리하고 입술 연지, 즉 립을 살구빛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이 다섯 단계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주부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립 관리입니다. 가을에는 입술이 쉽게 갈라지기 쉽상이거든요. 립스틱을 바르기 전에 립밥을 바르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립스틱을 바르게 되면 입술 주름이 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립밥만 바르고 입술을 쉬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주부들을 위한 저녁 피부 관리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로 지친 피부는 저녁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안 후에 토너로 피부를 정돈해주고 보습크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십시오. 특히 가을에는 잠들기 전에 보습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서 주부들을 위한 가을철 화장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여성들의 가을철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에 머리 스타일이 중요한 이유는 옷차림이 어두워지고 두꺼워지면서 머리 색과 질감이 얼굴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밝은 염색이나 이 가벼운 질감이 잘 어울렸지만은 이 가을에는요 머리카락 자체가 건조해지고 정전기가 생기기 쉬워서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네, 먼저 직장인 여성분들을 위한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시간에 뭐 없는 직장인이라면은 뭐 긴 머리는 낮게 묶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다만 그냥 묶으면 머리가 납작해 보이므로 묶기 전에 뿌리 부분에 드라이를 대고 볼륨을 살짝 살린 다음 묶게 되면 훨씬 입체적입니다. 앞머리가 있다면 가을에는요 너무 일자리로 떨어지는 앞머리보다 옆으로 살짝 흘러내리는 가리마 앞머리가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주죠. 짧은 머리라면 턱선 아래에서 살짝 안쪽으로 말리는 부부 스타일이 가을 코드와 잘 어울립니다. 이때 머리카락 끝에 오일을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발라주면 정전기와 부스스함이 줄어들죠. 네, 이번에는 주부들을 위한 머리 스타일입니다. 집안일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자주 흘러내리고 땀과 먼지로 인해서 머리가 금방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에게는요 묵대, 묶어주되 흘러내리지 않는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머리를 하나로 묶을 때는요 고무줄보다 집게 핀이나 혀밴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자국이 덜 남고 머리를 감싼 천 재질의 혀밴드는요 가을철 정전기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앞머리가 길어졌다면 눈을 지르지 않도록 옆으로 넘겨 고정을 해주고요 집안일이 끝난 뒤에는요 머리를 풀고 브러쉬로 가볍게 빗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머리에 윤기가 돌아옵니다. 네, 위에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의 가을철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와서 직장인 여성과 또 주부들의 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직장의 여성과 주부들의 가을철 머리 관리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샴푸 후에는요 반드시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머리카락에 영양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트리트먼트를 3분 이상 두고 헹구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바람은요 머리카락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라이어는요 머리에서 20cm 정도 떨어뜨리고 같은 곳에 3초 이상 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잠들기 전에 머리를 완전히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 머리색은요 너무 차갑거나 새까만 색보다는요 밤색이나 초콜릿 브라운 등 이 부드러운 갈색 계열이 얼굴과 잘 어울립니다. 위에서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의 이 가을 머리 스타일과 머리 관리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얼굴 화장과 머리 스타일의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화장과 머리 스타일은요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전체 인상이 자연스럽죠. 맨 먼저 화장의 색과 머리색을 맞추는 것입니다. 화장이 따뜻한 살구빛 계열로 차분해졌다면요 머리색도 너무 차갑거나 새까만 색보다는요 밤색이나 이 부드러운 갈색 계열이 얼굴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반대로 화장을 로즈 계열로 차분하게 해주고요 머리를 묶었다면 귀걸이나 머리핀 하나로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인상이 정돈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얼굴 형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둥근 편이라면요 머리를 올려 묶어 얼굴선을 길게 보이게 해주고 얼굴이 긴 편이라면요 앞머리를 내려 얼굴 길이를 조절하는 것이 좋지요. 이 화장으로 얼굴 윤곽을 정리했다면요 머리 스타일도 그 윤곽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출근 전 5분, 주부라면 외출 전 3분만 투자를 해서 립과 머리끝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합니다. 립 하나만 바꿔도 얼굴 인상이 달라지고 머리끝을 5일로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단정함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스카프 하나.

네, 오늘은 직장인 여성과 주부들을 위한 이 가을철 얼굴 화장과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가져봤습니다. 네,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기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레시피 코너에서는 새벽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좋은 습관과 남녀 모두에게 좋은 호박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새벽에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조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노래 듣고 왔습니다. 혈당과 관련해 새벽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즉 오전 3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벽에 몸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등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내도록 함과 동시에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에 맞춰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셈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피로감, 배고픔, 짜증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인 아침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아침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두 잔의 물은 혈액 내 과도한 포도당을 희석해주고 신장이 당을 제거하도록 도와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탈수 상태로 깨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탈수가 아침에 혈당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 내 수분이 줄어듭니다. 이는 물과 포도당 비율이 균형을 깨고 혈액의 포도당 농축을 더 높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분 섭취는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상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이는 몸이 생성하는 인슐린을 더 잘 활용해 혈당 수치를 건강한 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자주 혈당이 높아진다면 운동 시간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 이를 상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관과 간,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태우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밀가루, 쌀 같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더디게 되고 식후 혈당 급증을 방지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혈당을 안정화하고 점심 및 저녁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면 혈당이 느리게 꾸준히 상승해 인슐린이 더 안정적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탄수화물 식품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 증가와 혈당 수치 안정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 혈당 급상승 막는 저녁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녁에 너무 많이 먹거나 잠자기 직전에 식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밤에 혈당을 오르게 하고 잠자는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밤에는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탄수화물 식사는 밤새 혈당을 급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저녁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이른 아침 혈당의 급상승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습관이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입니다. 특히 식사 후 걷기, 단백질과 식이 섬유를 함께 섭취하기, 과도한 당류 섭취 줄이기가 혈당 변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를 걸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을 자주 걸으면 이후 식사에서 과식하거나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새, 샐러드 단백질, 지방식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가 늦어져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취침 및 기상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증가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발소 상태에서는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전반적인 대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박씨로 정력과 심혈관 건강, 수면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동글고 넓적한 작은 씨앗이지만 아연, 마그네슘, 트립토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호박씨가 정력식품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아연 함량 때문입니다. 아연은 정자 생성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학술지 남성의학에 발표된 이란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2개월 동안 하루 50g의 호박씨를 섭취했을 때 정자의 운동성과 정상 비율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피토에스트로겐은 유방암 위험을 낮춥니다. 이는 체내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성분입니다. 학술지 영양과 암에 게재된 독일 암연구센터 논문에 따르면 호박씨와 해바라기 씨를 자주 먹는 폐경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호박씨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다중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심장 질환과

와 뇌졸중 위험 감소를 돕습니다. 여기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섬유가 더해져 혈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술지 영국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나이지리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 오일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산화질소의 생성과 관련된 효소 활성을 높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면질을 개선합니다. 호박씨에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도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해 수면 주기와 기분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호박씨는 요즘 밤 부담이 적은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호박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300가지 이상의 생리 반응에 관여하여 에너지 생성과 혈당 조절, 근육 및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건강한 여러모로 유익한 식품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호박씨는 열량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이섬유가 많아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열나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짧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높고 시원한 가을 하늘만큼 풍요롭고 여유있는 휴식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숙의 글 부모님 인생 화보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1981년 2월 16일 하얀 노을을 쓰고 김씨 가문의 시집을 가서 장장 40여 년을 시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살아왔다. 70세에 가까운 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고우시구나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단아한 시할머니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애썼다고 말해주는 한편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내 두 손을 꼭 잡아주셨다. 시집가서 처음으로 설을 쉬던 날 나는 새해 축복 인사를 올리며 식구들한테 술 한 잔 권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세 잔의 흰술을 부어 나한테 건넸다. 나는 눈이 둥그레져서 여자가 어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며 술잔을 앞에 놓으셨다. 새아가, 이젠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편안하게 해도 돼. 술도 마시고 트럼프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면 되는 거야. 옆에 있던 친척들이 시아버지가 권한 술이니 꼭 마셔야 한다며 동을 달아서 나는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꿀꺽 들이마셨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 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기분만은 여느 때보다 좋았다. 그때로부터 나는 명절이면 의뢰에 시아버지가 주는 술을 받아 마셨다. 시어머님은 내가 좀 더 잘 잘 수 있도록 아침에 절대 일찍 깨우는 법이 없었고 명절이면 혼자서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면서도 나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 시집을 와서야 나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실 우리 친정은 가정 구성이 좀 복잡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할아버지한테 시집간 할머니는 계모 노릇을 하며 할아버지의 네 자식을 키웠다. 계모의 손에서 자란 우리 아버지 역시 일찍 아내를 보내고 새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 역시 계모의 손에서 자라는 운명이 되어왔다. 나의 계모는 3살에 친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살아서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다 보니 우리 아버지와 재혼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원칙성이 강한 분이셨는데 우리 집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함께 앉아 도란도란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런 구속이 없어 마음이 아주 편안했다. 그러다 딸애가 태어났다. 시부모님께서 손자를 바라셨을 거라는 생각에 은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요즘은 아들딸이 똑같이 귀한 세상이니 자식 잘 키우면 된다고 먼저 위로를 해줘서 나는 어렸던 마음이 이내 녹아 내렸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시간은 류수같이 흘러 시부모도 어느덧 80 고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시부모님한테서 받은 사랑이 하도 넘쳐나서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한테 김씨 가문의 몇십 년 발자취를 정리해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그런데 시부모님한테 우리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단칼에 거절할 줄이야. 너희들 생각은 좋다마는 하도 평범하게 살아서 적어낼 만한 게 없을 것 같구나. 어머니,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사진이랑 같이 책으로 만들어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시고 제가 묻는 물음에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날 우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우세대에 관한 이야기부터 두 분의 젊은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힘은 뭉치면 크다. 이는 시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라고 했다. 1939년 왕청현 외진 산골에 정착한 일가 친척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삶의 터전을 가꾸어 가기 시작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장한 사람들은 산속에서 나무를 찍고 땅을 일구었고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은 집안일을 돌보았다고 했다. 증조 할머니가 돌아갈 때 그 누구도 곁을 비우지 않았고 큰 아주머니께서 투병 중일 때도 친척들이 엇갈아가며 시중을 들었다고 했다.
호라비한테 시집가야 무탈할 수 있다는 점쟁이 말을 고제 듣고 진짜로 애 딸린 시할아버지한테 시집온 시할머니는 27살에 이미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게다가 뱃속에 애가 태어나기 전에 과부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 나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는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온방 물어댔소. 어머니까지 잃을까봐 얼마나 겁이 나든지. 지금도 그때를 회역하면 마음이 서글퍼지는지 깊은 추억에 잠긴 아버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다행히 이튿날 이른 새벽이 되니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소. 비록 휘청거리다가 털썩 주저앉기를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시 힘내 일어서더니 너희들 걱정 말거라. 어머니도 있고 친척들도 있으니 힘을 내셨구나 라고 하셨소. 시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몇 달 후 시할머니는 넷째를 출산했다. 마침 농사철이라 시할머니는 산후조리를 할 새도 없이 가마무기를 해야 했다. 가늘픈 몸으로 애 넷을 키우며 살아가는 시할머니가 안쓰러웠던 친척들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나 묵묵히 도움의 손길을 내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살 길을 찾아온 산골에까지 전쟁의 불길이 거세져 힘들게 일궈놓은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이곳저곳 전전하다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당시 훈추년 망수진 북대동이었다.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 시할머니는 낮에는 상리를 했고 저녁에는 콩을 불렸다가 두부를 아사서 팔았다. 시아버지는 추운 날에도 부들부들 떨며 일하는 시할머니의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얼마나 우러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내 기억 속의 시할머니는 매일 단정한 옷차림에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그런 시할머니가 젊은 시절에 이처럼 많은 고생을 하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가늘픈 몸으로 참 억세게도 살아오셨네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그뿐이 아니오. 우리는 우리 어머니 덕분에 군대도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운명도 바뀌었어 라고 말을 이었다. 1950년 징병 모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장남이었던 시아버지는 감히 참군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아들의 속내를 어떻게 알아차리셨는지 군대에 가라고 하셨단다.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장남을 군대에 보내놓고 또 어떻게 고생하겠느냐며 친척들이 혀를 끌끌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할머니는 사내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선뜻 나서야 할 게 아니겠소. 그 힘든 세월도 견뎌왔으니 이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어. 10살에 애비를 잃고 이 애미를 돕느라 고생 많이 한 큰아들을 떠나보내기 아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소. 나라 지키는 일에 큰아들을 보내고 집안일은 내가 작은 애들을 데리고 부지런히 하면 될 거요 라며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99개를 지척에 두고 있는 시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나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 어머님은 훈춘 시내에서 꽤 잘 사는 집에서 자랐다면서요? 어쩌다 북대동이라는 산골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건 우리 친정어머니 때문이요. 시어머니가 인차 내 말을 받았다. 당시 시아버지는 훈춘 변방부대에 배치받다가 1955년에 훈춘은 공항국 통신원으로 전근했는데 휴식일이면 친척집에 가끔 놀러 다녔다. 당시 시어머니네 집이 마침 그 동네에 있었다. 키는 크지

하느나 반듯하게 생긴 데다가 다부진 몸매에 군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다니니 시어머니 집에서 사위감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약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따라 북대동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다. 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시집에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정재만 까레가 절반가량 펴져있고 옷방은 맨 봉당이었으며 식장도 없어 가마 옆에 사발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새색시가 왔다는 소식에 친척들은 사발이며 대야며 이불을 들고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보러 왔다 한다. 시어머니는 온밤 잠을 설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시아버지를 탁달해 바로 혼춘으로 돌아왔다 한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대성통곡하면서 절대 저렇게 가난한 집으로 시집갈 수 없다고 떼를 쓰었다. 결혼 상대는 인품이 좋아야 한다고 성품이 바른 남자와 평생을 함께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친정 어머니의 타이름에 시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돌려세웠다. 비록 가난했지만 살이 밝은 시아버지 덕분에 시어머니는 고생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젊었을 때는 가난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로네네는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다면서 시어머니는 어깨가 으쓱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인생을 반듯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진정 자식들의 본보기가 되고 책 속의 주인공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나의 칭찬에 두 분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제가 시집 온 지도 40년이 되는데 두 분이 다투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한 65년 동안 어떻게 부부 생활을 이토록 화목하게 이어오셨는지요? 비결이라고 할까 했겠소. 지금은 나이가 드니 아령이 넓어졌겠소만 젊을 때에는 자물성이 전혀 없었어. 친정 어머니 말을 듣고 시집 왔을 때가 19살이었어. 고이 호식하며 곱게 살았던 내가 처음엔 트집도 많이 잡았어.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가 참고 달래주었어. 원래 시 부모님 사정만 쓰자고 계획했던 우리 부부는 아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가문의 친척관계 도표도 작성해 한 분 한 분 만나 그 시절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누리기로 결정했다. 글이 다 마무리되자 우리는 사진까지 곁들여 부모님 인생화보라는 제목으로 화책을 만들어 시 부모님은 물론 친척들 한 대까지 선물로 드렸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화책을 매일다시피 펼쳐보았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뒤를 따라가셨다. 돌아가기 전에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이 책을 참 잘 만들었구나. 진짜 좋은 선물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친척 어르신들도 후손들한테 넘겨줄 재산이 생겼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그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갓난 신고를 알게 되어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 부모님의 굴곡적인 인생 경력 그리고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았던 건강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진 부모님 인생 화보가 우리 가족의 불멸의 유산이 되어 세세대대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은은한 달빛에 그리움을 담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화목이 깃드는 추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걸었던 고향길에 대한 그리움, 정겨운 바람이 스치는 고향의 오솔길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고향애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가요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만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모습, 행복한 마음을 노래한가요? 이 노래와 함께 노동의 보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충성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곳곳에 꽃이 피고 화산 꽃과 푸른 나무로 가득한 고향 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 피는 동산 보내드립니다. 꽃 피는 동산의 풍경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정취가 가득한 산으로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산의 정취가 느껴지는가요? 박화 작사 김유식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가요입니다. 주령 작사 준익 작곡의 새의 마음, 허순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노래한가요? 최정현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인심이 좋은 우리 고향,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식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주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폐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 신약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꾸마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꾸마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따뜻한 동화와 신기한 자연 비밀이 가득 준비됐어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믿는 용기와 희망을 배울 수 있는 창작 동화를 들려드리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실내 공기를 맑게 해주는 식물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영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며,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게으름뱅이로 알려진 나무늘보가 느리게 움직이는 진짜 이유를 탐구해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둥근 해가 꿈동산회를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반딧불 반짝이의 용기예요. 어두운 숲속에 작은 반딧불 반짝이가 살았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약해서 다른 친구들처럼 밝게 길을 비출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내 불은 너무 희미해서 쓸모없어 라고 말했고 반짝이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늘 위축돼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숲속 작은 겨울가에 길을 잃은 어린 개구리가 울고 있었어요. 캄캄해서 앞길도 보이지 않고 무서워 떨고 있었죠. 다른 반딧불들은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며 발길을 돌렸어요. 반짝이는 두려웠지만 혼자서 힘들어하는 개구리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비록 불빛은 약했지만 천천히 날아가 개구리 앞에 앉아 조용히 빛을 보여줬어요. 개구리는 희미한 불빛을 따라 조심조심 걸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반짝이는 빛이 밝지 않아도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도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위축되지 말고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서 용기를 내보세요.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집안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는 실내 식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가 매일 지내는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먼지와 냄새가 떠다닙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쁜 실내 식물을 키우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은 우리가 내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내보냅니다. 그럼 실내 식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식물마다 햇빛을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 직접 햇볕이 강하게 쬐는 곳보다 부드러운 빛이 드는 곳에 놓아주세요. 둘째,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흙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잎사귀에 쌓인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가끔 닦아주면 식물이 숨을 쉬기 더 쉬워요. 넷째, 어린아이가 만지거나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독성 식물도 있으니 식물 종류를 잘 확인해야 해요. 네, 예쁜 잎을 감상하면서 집안 공기도 맑게 가꿀 수 있으니 가족과 함께 실내 식물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실내 식물은 우리가 내쉬는 나쁜 기체를 흡수하고 무엇을 내보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어여쁘구나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실내 식물은 맑은 산소를 내놓는답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은영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4학년의 은영이에요.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시면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긴장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쳐다보면 부끄럽고 떨려서 결국 대답하지 못하고 속상해요. 자신 있게 발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은영 친구. 알고 있지만 긴장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발표할 때 긴장한답니다. 너무 자신에게 엄격하게 굴지 마세요. 처음부터 길게 말하려고 부담 갖지 말고 짧은 문장부터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연습하거나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네,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다 보면 점점 긴장이 줄어들 겁니다. 은영 친구, 조금씩 도전해 보세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록수 청산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나무늘보가 왜 천천히 움직이는지에 관한 신기한 자연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나무늘보를 떠올리면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죠? 많은 사람들이 나무늘보가 게으르고 힘이 없어서 느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나무늘보는 주로 나뭇잎만 먹고 살아요. 나뭇잎에는 영양분이 적고 소화하기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매우 적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또 느리게 움직이면 맹수들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장점도 있어요. 푹신한 털에 녹조가 자라서 나무 줄기 색깔과 비슷해서 위장까지 된답니다. 나무늘보의 느린 움직임은 게으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네, 꼬마 탐정 친구들, 동물마다 저마다 살아가는 비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연 속에는 신기한 비밀들이 정말 많아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자연이 조화를 보내드립니다.

0: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철산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하늘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0: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1: 그분 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2: 네.
1: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2: 네.
1: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의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역시 장춘시나 관성구에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2: 네.
1: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왔습니다.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저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 논체하는 방법으로 개체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2: 네.
1: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말이죠. 치료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 갈채를 받아왔습니다.
2: 네.
1: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제가 말이죠 관찰해 봤는데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보다 달리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하는데 진맥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의 장부의 공능 상태가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환자나 환자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포착해냅니다.
2: 네.
1: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상견질병이라든가 다발성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심근으로 고생하는 가슴이 늘상 압박감을 느끼거나 답답하거나 두근다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또 노공으로 인해서 말이죠. 늘상 사지가 말이죠. 마비되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반신불수가 오거나 폐망에 한쪽 혀는 잘 보지 못하거나 말씀하기 곤란하거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정서가 절약상태에 처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이러한 병증을 또 잘 치료합니다.
2: 네.
1: 그리고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버티고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소뇨관결석, 방광결석에 이러한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 결절, 유선 결절에 그리고 란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말죠. 결절 낭종성 병변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또 소변을 볼 때 말이죠. 절연하는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에서의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이도 보였고 서이도 보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 서장성 주임의사가 27일 하고 28일에 문진을 하게 되는데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돌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분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몇 가지 말이죠.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장시식 노근스에 간단히 말하면 노근 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말이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말이죠. 환자가 이 질병으로 중풍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말이죠.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말이죠. 이 발생했는가 이과도 관계되지만 환자의 임상 표현을 우리 말이죠.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도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아파납니다.

0: 분들이 증상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말이죠. 중시를 돌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의 연변병원이라든가 저희병원 디자인중심에 가보게 되면 이 검사 보고단이 나오는데 이 보고단이 말이죠. 노공으로 말이죠. 보고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은 초기에는 말이죠. 뭐 팔다리 쓰거나 이러한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말이죠. 얘기에 말이죠. 중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희 전화입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아침에 수고 많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저기 뭐입니까? 저는 이렇게 나이는 한 65세가 되는데 우리 조카 그랬는데 자꾸 자기 방송하기 좀 못하겠다 해서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0: 이렇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2: 그래 우리 조카는 선천성으로 손에 이렇게 저기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영 이렇게 서버짐처럼 또 토실감자처럼 그냥 이래 토실토실했댔단 말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그저 선천성이라고 아들도 같이 애 넣어 이제 그저 이 나이에 그저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왔는데 그저 그 뭔가 길태 중에 그 피부과의 김주임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2: 진심. 정말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통해갖고 약을 누기 뭘까 인편에 알고 해서 통해서 그저 그래 약을 썼는데 일주일에 아이 대해서의 효과를 봤단 말입니다.
0: 네,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잘 안 되는데.
2: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하려고 많이 이렇게 애써 왔는데 방송이 통하지도 않고 그 선생은 못해줘서 마음이 내려가서 우리 집을 찾아와 아재 이모 이거 해보자고 왔더라 말입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안도에서 먼 데서 왔습니다.
0: 대단히 멀고 마요.
2: 오늘 아침에 그래나 이래서 해보려고 내가 지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에 하는데 이렇게 고상한 분들이 우리 조카처럼 고상한 분들이 앞으로 이 길태중이 김수임을 찾아 피부과의 김수임을 찾아서 많이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좋고 하나 그렇고 이 선생님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고 영 그렇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줘서
2: 더 하자 해도 길게 할 수는 없고
0: 그렇죠.
2: 많이 널리 선전해갖고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본인 저 환자 요구입니다.
0: 좋은 일입니다.
2: 수고를 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1: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이 박윤덕 선생님을 좀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0: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3: 엊그제 가서 저 머리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 나선 가투도 하고 아직은 크게 잘 모르겠습니다.
0: 료정이 필요하니까요.
3: 그래 더가 약질라고 그럽니다.
0: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3: 알겠습니다.
0: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3: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저는 피부과 김수미를 하자 그런다.
0: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저는 이게 대상 포진이 걸린지 일주일 넘어 되는데도 잘 나지 않아서 방송을 듣고 길태중이 피부과 김수임이 용하다니 말씀을 듣고 지금 가서 일주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아직 영 효과 좋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4: 그냥 그저 쏙쏙 지리면 아프던 게 많이 났고 그 넓은 면적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려봐서 그냥 다 그건데 지금 가렵던 증상도 지금 많이 나아져 있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4: 살 것 같습니다. 정말 대상 통증이 정말 힘들 때다. 고통스럽고 그래 어느 가서 또 보이려고 피부과 김수임이 예약하자 그런다.
0: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됐습니다.
4: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1: 저는 장천에서 온 소주임이 치료를 받고 많은 효과를 본 사람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1: 저는 한평생에 무슨 남보다 어지럽지 않는 게 다 두문두문하다 그래 한평생 어지럽소 하는 사람 됐는데 그 선생의 약을 두 번, 세 번 썼는가 그런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났을 때 더 치료를 하자고 다음 어느 27일 날
0: 예, 예, 왔습니다. 27일로 우리 말이죠. 연결을 시킵시다. 예?
1: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저는 2년 전부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3: 근데 요즘 날 관계인지 또 아프기 시작해서 그래 원장 선생님이 또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0: 예, 원장 선생님과 예, 26일에 오게 되니까 예, 26일로 합시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예.
4: 네.
0: 말씀하세요.
4: 예, 예, 박은덕 선생님, 그
2: 네.
0: 무슨
4: 예약하시러 가요.
0: 예, 예, 예약이 됐는데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4: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예,
0: 예.
4: 머리가 소리도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또 맥도 없고 예, 어쨌든 너무 몸이 힘 들어가서 그래서 저번에도 가벼운데 좀 효과도 있고 해서 오늘 또 예, 다시 가서 배우자고 그래요.
0: 예, 예. 어전에 예.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되었습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내전입니까?
0: 예, 맞습니다.
5: 나 원장님 환자였습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았습니까?
5: 이전에 저, 고래가, 아프고 이래 막 어지럽고 이래던 것에 그 녹음을 해서 치료 많이 받아서 많이 나서서 했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5: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제 날씨 그래 그런지 텔레시에서 어제 소변이 자주 나가고 밤에 밤잠 못 자지 애 소변 보자 막 저리고에 이래.
0: 예.
5: 그래서 원장님 차를 좀 더 보일러 오게 됩니다.
0: 예. 예, 원장님이 오늘은 회의를 갔기 때문에 26일에 오십시오, 예?
5: 예.
0: 예. 토요일이 됩니다, 예?
5: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아, 나는 이게, 아이, 가슴이 답답하고, 아, 어렵지 나고 하면, 식은땀 조금 나고 해서, 내가 저 장춘 서의사, 그 약을 좀 더 썼어요.
0: 예예. 예.
6: 아 그런 게 조금 좀 나사진 게 알기니까.
0: 예.
6: 좀 한 번 더 써보려고.
0: 예. 그럼 27일로에 우리 연락합시다.
6: 예. 알았습니다.
0: 예. 수고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0: 예.
7: 아, 저는, 예, 이, 머리가, 있지 계속 무겁고,
0: 예.
7: 머리가, 하면서 영역이 싹, 없어지면서, 예. 이 머리 쑥국인데 자꾸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0: 예.
7: 이렇게, 예, 아파서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연덕 주임이사 저기 약을 썼는데 지금 현저하게 효과가 영 좋아졌습니다.
0: 예.
7: 혈압이 높던 것도 혈압이 지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저기 막 머리가 아프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그러던 게 지금 귀에서 소리 난 것도 지금 없어지고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오늘 또 오늘 거기서 어떻게 저기
0: 정상적으로 문진합니다. 이분이 오전만 문진하기 때문에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7: 예, 그럼 오늘 또 갑니다.
0: 예, 예, 예. 연결되었습니다. 예.
7: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0: 안녕하십니까?
8: 예.

0: 목에 가래 많고 밤에 달쑥에 목에다 가랑가랑 소리를 하던 게 그
1: 예.
0: 박상호 선생님께서 약을 쓴 게 지금 목에서 가랑가랑 소리 나는 것도 없어지고 이래서 지금 한번 그 공고히 하자고 또 예약 부탁합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결 됐습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는 그 허리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 다리 막 내리다 부부설에 잘 걸지도 못하고 용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영희 선생님한테 가서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이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좀 더 치료하려고 예약하려고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 받습니다.
1: 예.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
4: 얼마 전에 그 막 이렇게 불씨로 하늘 땅이 막 빙빙 돌아가면서 예, 또 토하고 막 이랬습니다.
1: 심했구만요.
4: 예, 그래서 막 열링에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무슨 일은 얼수덩이라 합대다.
1: 예예.
4: 좋다 처설인게라 말입니다.
1: 예.
4: 그래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고 돌아왔는데 막 빙빙 돌아가는 거는 나서졌지만 예, 우리가 예, 이런 오두막은 것들이 띵한 게 있단 말입니다.
1: 예예.
4: 근데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 길태주는 문진부의 박창호 주님께서 이 병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오늘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그냥 오세요.
4: 예약이 좋다고 그럽대다.
1: 예. 그래요. 연계됐습니다.
4: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대표님은 진부입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저는 뭐랄까 최영희 주임 이산돼서 건강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 아파가지고
1: 예.
5: 심호 맞았습니다. 겨우 소문 어제 자꾸 오스름 쓰이든 하고 이래가지고 목에다도 침 맞고 이래 맞았는데 많이 낫긴 낫습니다.
1: 예, 예.
5: 근데 그냥 이렇게 다리 아픈 거는 많이 낫고 그런데 소문 오스름 쓰이나는 게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이 중약을 좀 쓸까 하네.
1: 예, 그래야면 더 좋습니다. 효과 좋습니다.
5: 아, 예. 이게 뭐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예.
5: 예,
1: 연계됐습니다. 예, 예.
5: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까.
1: 안녇하십니까
6: 지금 내증사라는 게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1: 예.
6: 화장실 가서도 숨이 차는 이런 정말로,
1: 예.
6: 혈압이라는 게 아마 봐도 좀 심합니다.
1: 예.
6: 그래서 장승호 선생님 서준이 이사야를 두 번 썼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1: 예.
6: 이래서 아마도 매축 더 써야 되겠는데,
1: 예.
6: 아마 27일에
1: 예. 예, 27일로 우리 예약합시다. 예.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6: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한동안은 그 경추염 때문에 그 머리가 막 어지럽고 뭐고 이렇게 들지 못하고
1: 예 심했구만요.
7: 잘 때는 막 다리도 아파서 돌아눕지도 못하고 발을도 예. 못 들고 막 그랬대는데 그 강철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1: 예예 예, 맞습니다.
7: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 맞고 성약 먹으면 이렇게 치료를 한동안 한 게 지금 육마에 좋아져갖고
1: 예.
7: 이번 사고 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 올리려고 전화했습니다.
1: 예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7: 이제 또 불편하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1: 예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7: 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1: 안녕하십니까?
8: 어, 안녕하십니까?
1: 예.
8: 아, 우리 집에 집사람의 골이 아픈 게, 그,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어느 분은 보입니까?
8: 아, 강철수
1: 예.
8: 계셨던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8: 그래도 월요일 날에 가자고 연락하자, 그럽니다.
1: 예.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8: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0: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아까의 노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
1: 네.
2: 우리 이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 우리 중풍 환자 중에서의 거의 말이죠. 80%가 이 노공 진단을 받은 분들 속에서 중풍이라는 것이 인기된단 말입니다.
1: 네.
2: 이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에 말이죠. 중풍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1: 네.
2: 그게 또 말이죠. 중풍 환자 중에 어떤 분들도 사망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예방에 말이죠. 뭐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내가 지금에 CT를 했다, MRI를 찍었다, 노공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명확하지 못해도 말이죠. 꼭 치료에 뭐를 박아야 됩니다.
1: 네.
2: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중풍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2: 100분의 100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심뇌혈관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에게는 맞아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지질대사가 문란이 오게 되는데 화합을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깐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있어요. 이런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질이가 말이죠. 동맥내막에 말이죠. 달라붙습니다.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괄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이 빵괄이 형성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관상동맥이가 말이죠. 졸바진단 말입니다. 샤다. 졸바짐 생각해 보시오.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겠죠.
1: 그렇죠.
2: 이래서 말이죠. 심하게 되면 심교통이 생기고 가슴이 아파난단 말입니다.
1: 네.
2: 압박감을 느끼고 두근다거리고 이런 문제를 말이죠.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심지경수에 심근경색이 생긴단 말입니다.
1: 네.
2: 이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구급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2: 우리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보통 45세 이상 분들이 이 질병이 말이죠. 올 가능성이 많은데 조약에는 이 질병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어떤 분들 명확하지 못하다 할 경우라도 꼭 말이죠. 치료에 뭐를 박아야 됩니다.
1: 네.
2: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교통이 오지 않으면 심근경색이 생기는데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말이죠. 하나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말이죠. 챙겨야 됩니다. 너무 말이죠. 본인을 말이죠. 필요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말이죠. 정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뻐해도 안 됩니다.
1: 네.
2: 이 심뇌혈관 질병에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외지에서 자식이 왔다 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말이죠. 공조를 못하는데
1: 네.
2: 이럴 때 심뇌혈관 질병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우울해 있거나 어떤 분들도 우울해 있다가도 갑자기 신경 씁니다. 이럴 때는 또 심혈관 질병에서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돌리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개를 보도해서는 훈춘 동화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 혁신 협력 추진 활동이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2: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품 건강행 가정건강 주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결 전문 행사가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331 국도 훈춘 구간의 중로 변경 선에는 한때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리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촌 면모가 일신됐을 뿐만 아니라 련어 양식, 지혜 농업 등 일련의 산업 대상도 잇따라 락착했습니다. 더욱 기꺼운 것은 촌 집채 수입이 3년 전에 34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대폭 늘고 인구도 근 10년 내 처음으로 누입을 실현한 것입니다. 지난날의 가난한 아라촌은 어떻게 행복한 아라촌으로 탈바꿈했을까요? 오늘 331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개를 보도에서는 훈춘 동아라촌 가난했던 대로부터 번영예로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현재 197세대가 살고 있는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은 중로 변경선과 직선거리로 5km 떨어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모습의 동아라촌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이 단일하고 시설이 낡아 현지인들로부터 가난한 아라촌이라고 불렸습니다. 양광 기사입니다. 5년 전 동아라촌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질퍽한 흙길과 낡은 창고가 보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다들 외지로 일하러 떠나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스팔트 도로가 통하고 뒤로는 깨끗한 농가 마당들이 보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이 변경의 작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동아라촌에 들어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자는 먼저 동아라촌 촌민 강희로인네 집을 찾았습니다. 깨끗하고 널찍한 마당과 고급스럽게 장식한 주택은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강희입니다. 우리 집은 기본상 아파트와 똑같이 꾸몄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난방도 다 있습니다. 변화는 한 차례 민생질 재고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동아라촌에서는 상급 자금 4,300여만 원을 쟁취해 파손된 도로 근 10km를 보수하고 담장과 울타리 12km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또 11,400m의 오수 도감망을 지하에 매설해 전촌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물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만족 전지 요소를 융합한 특색 담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기꺼운 변화는 외관뿐만 아니라 촌민들의 고향에 대한 귀속감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희입니다. 저는 70이 넘었고 동아라촌에 온 지도 34년이 됐습니다. 개혁개방 후 동아라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지금은 동아라촌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촌민들의 경제 수입도 많아졌고 여러 방면의 조건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산업은 향촌진흥을 떠받드는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총 투자가

0: 5천만 원인 고밀도 순환수 어업 양식 대상이 지금 건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동아라촌이 현지 량질 수자원에 의탁해 투자 유치한 대상으로 향후 련어 양식 번식 기지로 건설됩니다. 이 밖에 수광지해 채소 온실에서는 철 아닌 고효를 남새 재배를 하고 관광 견학 기지도 함께 건설하며 훈춘 지역 우세 의탁해 러시아의 남새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수한 생태 환경과 토지, 사료 자원 우세 의탁한 괭목 돼지 사육 기지 등 일련의 대상들도 잇따라 락착돼 재배, 사육, 가공, 관광이 일체화된 다원화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훈춘 흥봉어업유한회사 책임자 왕혜룡입니다. 우리 련어 양식장은 8월에 정식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연간 련어 40만 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고급 어류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주변 촌민들의 취업도 이끌게 됩니다. 올해 5월절에 정식 영업을 시작한 만운별원은 동아라촌 문화관광융합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성급 무형문화재인 만족 전지를 직접 체험하며 정통 사치 신설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학고등전문학교에서는 학교와 지방협력을 통해 유휴민가를 만족 민속정원으로 개조했는데 올해 이미 루계로 연 3천여 명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 촌민 안춘희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신을 신고 진흙길에 들어서면 밑창이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녹화가 잘 조성됐습니다. 우리 로인들도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가합니다. 문구를 치거나 춤을 추기도 합니다. 지난해 동아라촌의 1인당 연간 소득은 3만 4,600원이었고 촌 집채 수입은 1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주 인구도 100여 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적막했던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라촌에서 행복한 아라촌에 이르기까지 이 변경의 작은 마을은 실천으로 향촌지능의 관건이 사람에 있고 행동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당위석이 최지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동아라촌을 기반으로 련어 양식과 남새 온실 재배를 더 발전 장대시키는 토대에서 관련 산업을 전향 7개 촌으로 확대하렵니다. 다른 촌의 산업 대상들도 동아라촌의 성공적인 모델을 따라 더 발전 장대시키렵니다. 오늘날의 동아라촌은 신시대 향촌지능의 새 로정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의 새 장을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2026년 길림철강 과학기술혁신협력추진활동이 일전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과학기술청, 철강성 과학기술청, 연변주인민정부, 길림성 철강파견간부 중심조, 길림주재 철강성 맞춤형 협력사업조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길림과 철강의 과학기술관리부문, 대학과연구소, 과학기술기업, 금융기구 대표 도합 28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익, 길림성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리암, 철강성과학기술청 당조석이며 청장인 동계리, 연변대학 당위석이 정위봉, 부주장 문금철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리암, 동계리가 각기 길림 철강 두 성의 과학기술청을 대표해 축사를 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과학기술혁신협력을 시작한 이래 두성은 과학기술혁신을 매개로 광전자정보기술이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실어주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빙설장비산업과학기술혁신발전로정을 함께 모색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협동적으로 배치하는 등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지역 간 협동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15호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두성은 플랫폼 플러스 대학 플러스 기업 플러스 산업사슬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우리성의 광전자정보, 신체화 인공지능, 자동차, 탄소섬유, 길림 브랜드 5대 특색산업에 초점을 맞춰 핵심 공통기술, 전년 선도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공략해 산업 병목 난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철강농림대학 서족약 서족차 연구소 부소장이고 철강오양당 약업유한회사 과학기술 부총경리인 서연입니다. 저희는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 시장화 분야에 우세가 있습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쌍방의 우세를 중

0: 충분히 발휘하고 싶습니다. 즉 길림의 자원 우세와 철강의 기술, 자금 우세를 결합해 최종 상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활동기간 신체화 인공지능, 생물의학, 고급 장비 제조, 신에너지 분야 4조의 다지역 파트너가 정식 가동되고 8개 중점 협력 대상이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길림철강 공유 과학기술 성과 기술 수요가 발표됐으며 6개 전용 혁신 응용 전경 8건의 최신 성과가 현장에서 소개됐습니다. 활동에서 중국과학원 원사이며 길림대학 교장인 장희가 혁신 연결에 관한 약간의 사고를 제목으로 취지 보고를 했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길림철강 과학기술 성과 응용 전경 사례 전시구 연변대학 과학기술 성과 전시가 마련됐는데 신에너지, 신소재, 인공지능, 생물의학, 광전자 정보 등 분야를 망라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총 200건의 혁신 성과를 모집 발표하고 온라인으로 공유했습니다. 연변대학 부교장 주위홍입니다. 저희는 이번 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회의에서 마련한 기회를 실속이는 협력 프로젝트로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길림철강 협동기제를 잘 활용하고 우수의 보완을 견지해 동부의 혁신 자원을 들여오는 동시에 우리 변강 지역의 특색과 과학연구 우세도 내보내 길림전면진흥의 연변대학의 힘을 보태렵니다.
1: 건강 길림 인가 2026년도 좋은 가풍 건강행, 가정 건강 주제 추진 활동 기증행 연결 전문 행사가 20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중국 계획생육협회 당조석이며 상무부회장인 우학군,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 당조성원이고 부수임이며 성질병예방통제국 국장인 장념, 부소장 정권이 행사에 출석해 촉사를 했습니다. 중국 계획생육협회 당조성원이며 비서장인 범효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감측 및 가정발전사 부사장 서홍군, 중국계획생육협회 가정봉사부 부장 왕려연, 길림성 계획생육협회 전임부회장 당계동 등 지도일꾼들이 행사에 출석했습니다. 우학군은 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은 가풍 건강행은 이미 전국 인구와 건강 분야의 브랜드 활동으로 자리잡았고 가정건강주제추진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바 가정건강촉진행동은 국민건강 15호 전망계획에 편입돼 건강중국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됐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깊은 중시와 길림성 위생건강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길림성 계획생육협회에서는 길인길사, 길건청춘 등 일련의 행동 브랜드를 알신비로 구축해 길림특색이 뚜렷한 가정건강사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변강 민족지역 실지에 입각해 민속문화를 가풍건설과 건강전파에 융합시키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기층봉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장념은 족사에서 광범한 가정들이 자각적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실천하고 사회 각계가 힘을 합쳐 가정건강봉사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각 부문이 협동 연동을 심화해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가정이 행동하며 공동건설 공동향유하는 가정건강관리 새로운 구도를 구축해 건강길림 건설과 인구 고품질 발전에 견실한 동력을 주입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권은 촉사에서 연변주와 연결시에서는 이번 활동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5개 개를 행동 중점 임무 이행을 1층 심화하고 높은 표준으로 기층 봉사 진지를 건설하며 가정건강 촉진 행동이 실속 있게 추진되게 함으로써 건강길림인가 리념이 변강 기층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제1회 건강 길림 인가 풍채 전시 명단을 발표하고 세대 전승, 출산 지지, 건강 관리 등 분야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인 96가구 우수 건강 가정 전형을 전시했습니다. 또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대표를 초청해 가정 이야기를 공유하고 건강 길림 인가 가정 건강 촉진 행동 심화에 관한 제의서를 발표해 전사회적으로 가정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원미사회구역 가정건강봉사중심에 분회장을 설치하고 우생우육정책선전, 만성병 건강지도, 무료 진찰 상담 등 편민 봉사를 했으며 친자 소통, 과학 식생활 지도, 민속 문화 공연 등 특색 활동도 조직했습니다.
0: 주당위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 사업 요구를 실시하고서 주당위 선전부에서 지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기획한 프로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네티즌과 대면했습니다. 이 프로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 진실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연변 여러 민족 대중들의 선을 지향하는 문명 새 기풍을 기록합니다. 이 프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육성 실천을 핵심으로 문명, 화목, 우호의 시대 주제에 따라 방대한 서술 방식을 버리고 대중생활에 밀착해 우리 주 거리 골목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 따뜻한 장면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굴하는 데 힘씁니다. 프로는 진실한 기록으로 평범한 선의가 전파 무대를 갖도록 하고 작은 선행이 도시 문명을 밝힐 수 있게 합니다. 이 프로는 이미 5기의 짧은 영상 작품을 내놓았으며 인터넷 룩의 조회수가 1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프로는 연길의 중학생들이 합심해 차를 세워주는 모습, 저문이 길을 잃은 노인을 돕는 모습, 주민이 로면에 깨진 유리를 치우는 모습 등 일련의 따뜻한 선행을 진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선행은 바로 일상생활 속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생생한 구현인 바 여러 민족 대중의 순박한 정신 풍모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보 중심 연변 정보황 부주임 오동입니다. 이 프로는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따뜻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대한 서술 방식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과 순간의 감동에 더 집중하고 진실하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단결 분진과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회 공감대를 응집해 우리 주 정신 문명 건설에 따뜻하고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음으로써 평범한 일상의 따뜻한 이야기가 우리 주 고품질 발전을 밝히는 찬란한 별무리가 되도록 하렵니다. 현재 이 프로는 이미 전 사회를 대상으로 소재 모집 경로를 개방해 대중 주변의 선행 사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주 관광객 유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음식 소비가 성수기에 들어섰습니다.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량환 시장 경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주 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전주적으로 두 명절 식품 안전 전문 검사를 포치 전개하면서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 안전을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 검사는 음식업 밀집구역, 인터넷 인기 음식점, 명절식품 생산 판매 업체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법률꾼들은 근일 두 곳의 제과점을 찾아 매장 자체 제작 월병 등 식품의 생산 가공 환경, 원료 입고 검사, 식자재 보관 조건 등을 중점 검사했습니다. 집법률꾼들은 원료 구매 보관, 가공 조작, 식기 소독, 식품 견본 보관 등 관건 고리를 일일이 검사해 충분히 익지 않은 식품 또는 생것과 익힌 음식 사이의 교차 오염 등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 지도 의견을 제기함과 물론 음식 경영업체에서 인터넷 플러스 AI 감독관리 관련 사업 요구를 적극 실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연결시 시장 감독관리국 연동분국 집법률꾼 행신우입니다. 월병이나 떡을 비롯한 식품 질 안전에 초점을 맞춰 식품 생산 자격, 식품 유통 추적 제도, 가격 사기, 과대 포장 등 위법 행위를 엄하게 조사하고 식품 첨가제 불법 첨가, 유통기한 초과, 식품 포장 파손 등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엄격히 막아 명절 소비 안전 방어선을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음식봉사감독관리처처장 사홍발입니다. 검사와 동시에 배달 플랫폼에 대한 감독검사 강도를 높이고 플랫폼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잘 실시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더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로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 두 명절 기간 식품 안전을 전력 보장하렵니다.
0: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주 기상대에 따르면 추석 기간인 9월 25일부터 27일 사이 우리 주 평균 기온은 섭씨 14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전주 평균 강수량은 10mm 내지 20mm로 25일 낮부터 26일 낮 사이에 적은 비가 내리고 27일 낮부터 밤 사이에 적은 비 내지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으며 바람은 세지 않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민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더 이따금 개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저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을 문턱에 들어선 연변의 들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향 곳곳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네, 오늘 방송은 그야말로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네, 이어서 기계와 갈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주 농기계관리본소 농기계의 보급과의 현에선 과장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분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분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려야할 수 있습니다. 링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대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

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기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랭기의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화룡시에서는 광활한 림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림화균류 특색산업을 연결고리로 삼아 생태부민 발전 경로를 파고들고 량진의 생태자원을 친환경 산업 혜택으로 전환시켜 록수 청산이 지속적으로 생태적 경제적 효익을 방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화룡시에서는 시범점이 성숙해진 기반 후에 화룡시 원수림업 유한회사와 화룡시 하천평 림업 유한회사를 림화균류 양식체계에 받아들여 산업의 규범화 표준화 건설을 가열층 추진했습니다. 지금 각 림업 유한회사의 림화균류 양식 총면적은 5.2 헥타르에 달하고 림화경제는 규모화 다원화 장기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의 림업의 단일 품목 발전을 타파하기 위해 화룡시는 주동적으로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모기버섯 양식산업을 새로 증가했으며 계암버섯 플러스 모기버섯 쌈품목 협동발전구도를 구축해 림화균류 산업의 정밀화 특색화 품질화 전환이 실현되도록 추동했습니다. 네, 이번 림화균 양식 대상의 규모 확대 및 질 향상은 이 화룡시 구교 림산 작업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림업 자원을 활용하며 산업 체계를 풍부히 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특색 림화 재배 산업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전통적 단일적인 림업 발전 모식을 타파해 다차원적이고 지속 가능한 림업 산업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화룡시는 지속적으로 이 생태에서 보물을 얻고 녹색을 황금으로 바꾸는 발전 경로에 주력해 림화균류 특색 우세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우고 림화경제의 발전 기반을 든든히 다지며 림업 산업체계를 보완하고 생태보호를 바탕색으로 산업발전을 수단으로 부민 흥림을 목표로 삼아 생태효익 증가, 산업소득 증대, 림산작업소 장기발전의 양성순환을 힘써 실현할 방침입니다. 네, 도나시 만회 상업 중심 대상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회 생활광장 상업체 만회 령열부 주택 등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전체 공사는 10월 말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회 상업중심은 올해 도나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업 및 주택 일체화 종합 대상으로 상업 소비와 주민주거 기능을 겸비했습니다. 네, 그중 만회 영열부 주택이 교부되면 도시 주택 공급을 1층 풍부히 함으로써 시민이 다원화 기본 수요형 개선형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대적으로 건설한 만회 생활광장이 운영에 투입되면 주변 주민에게 원스톱식 쇼핑, 레저 오락 등 편민 봉사를 제공해 구역 상업 봉사 부족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상이 사용에 전부

투입되면 이 도나지 도심 상업봉사 구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상업무역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두 수확기를 맞으면서 령정시 로토구진 분투전 가파 과수재배 전문 합작사의 과수원에는 풍작의 희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령정시 로토구진 분투전 가파 과수재배 전문 합작사 책임자 허가파는 합작사의 자두 재배 면적은 약 10헥타르이며 현재 전면적으로 수확기에 들어섰고 생산량은 5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분투촌은 북위 42도 과일재배 황금지대에 위치해서 일조량이 충족하고 일교차가 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자라난 자두는 껍질이 얇고 과육이 두툼하며 즙이 많아 도배상과 소비자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분투촌은 자원 우세를 살려 특색 과수 재배를 힘써 발전시켰습니다. 흙내염을 풍기는 치부이 열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보다 광활한 시장으로 판매되면서 농민이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향촌지능의 생생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네, 초가을을 맞아 화령시 이 팔가자진 하남촌의 황도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섰습니다. 하남촌 금수황도 채취 기지에서는 6개의 비닐 하우스에 약 1000그루의 복숭아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 익은 황도 복숭아는 껍질이 황금빛이었고 과육이 탄탄해 살짝 눌러도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황도 복숭아는 현재 최적의 채취 체험 시기를 맞았기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수원에서 직접 복숭아를 따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하남촌에서는 채취 체험 위주로 운영했는데요. 올해부터 이 선물 박스에 포장해 본지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틱톡 계정을 만들어 장마당 아침 시장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복숭아를 홍보하기도 하고 위챗 모멘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료해에 따르면 팔가자진의 황도 복숭아는 우수한 자연 조건과 까근한 관리에 힘입어 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2: 근래 우리 주 농업 기계화 진척이 빨라지면서 농기계는 농업 생산에서 시간과 인력을 줄이고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거지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계화 가을거지로 인한 알곡작물 손실도 홀씨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알곡 산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 농기계 관리본서 농기계 보급과의 현혜선 과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이 올해 가을 수확기를 계기로 우리 주에서는 기계화 수확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왔다면서요?
3: 네. 올해 가을 추수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2: 네.
3: 당중앙 공무원이 량식 절약과 량식 낭비 반대 행동을 심층 추진한다는 이사 결정과 배치를 관철 실행하고
2: 네.
3: 중앙 판공청과 공무원 판공청이 인쇄 발부한 량식 절약 및 량식 낭비 반대 행동 방안이 중점 임무가 착실하게 현장에 리행되도록 추진하기 위해 성에서는 이번 방안을 내왔습니다.
2: 네.
3: 농촌부 농기계화사 2026년 량식 유지작물 기계수확 감손 사업방안 및 손실 감축 조사 방안 인쇄에 관한 요구에 따라
2: 네.
3: 우리 성 주요 량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성과를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성에서는 길림성 2026년 주요 량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 방안을 조직 제정하였습니다.
2: 네.
3: 동시에 길림성 발전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길림성 2026년 주요 량식 기름작물 기계수확 손실 감축 조사 방안을 연구 제정하였습니다.
2: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번 방안에서는 어떤 사업 목표를 내왔는지요?
3: 네. 2026년 우리 성 기계수확 감손 사업 목표는 현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기초에서 원정을 기하며 발전을 추구하고 주요 량식 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을 한층 더 낮추며
2: 네.
3: 주요 량식 유지 작물 기계 수확 손실률이 지난해보다 더 좋은 호전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2: 네.
3: 첫째는 농기구 품질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제조합니다.
2: 네.
3: 농기계 구매 및 응용 보조금이 우량기계 우선 보조, 유입과 유출이 있는 정책 지향과 러후 농기계, 즉 낡은 농기계죠.
2: 네.
3: 폐기갱신 보조금 등 정책 실시에 유리한 기회를 충분히 발휘하여
2: 네.
3: 전용 기종으로 전통적인 겸용 기종을 대체하도록 장려하고
2: 네.
3: 낡은 변압 수확기 폐기 갱신을 가속화합니다.
2: 네.
3: 농기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일체화 시범점을 활용하여
2: 네.
3: 고효율 조선실 지능화 수확 농기계 응용을 유도합니다.
2: 네.
3: 구릉 산지와 소규모 흩어지고 편백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경량 간편형 량식 기름작물 수확기를 빠르게 보급합니다.
2: 네.
3: 우량 농기계와 량질의 토지, 우량 종자, 우량 방법이 통합을 강화하고
2: 네.
3: 지역 적응성이 강한 량식 절약 감손 기계화 통합 기술 모델을 지역 실정에 맞춰 보급 응용합니다.
2: 네.
3: 둘째는 기계 조작원이 작업 기능을 힘써 제고합니다.
2: 네.
3: 기계 수확 감손 선전동원, 기능 훈련과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2: 네.
3: 기계 조작원이 신량 전략 감손 직업 소양과 자율적 추진 의식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2: 네.
3: 규범화 작업 능력을 높입니다.
2: 네.
3: 기층 농기 기술 보급과
2: 네.
3: 고품질 농민 훈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여
2: 네.
3: 전문 농기계 조작원 훈련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2: 네.
3: 기계 수확 감소원을 중요 훈련 내용으로 삼아
2: 네.
3: 기술 훈련 커버 범위를 확대하고 훈련 품질을 높입니다.
2: 네.
3: 가을 수확 기간에는 수확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추어 기계 수확 감소원 기능 경기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2: 네.
3: 생산 실천에서 경기를 통한 훈련 촉진 경기를 통한 기능 향상으로 기계 수확 감소원 효과를 끊임없이 높입니다.
2: 네.
3: 셋째는 작업 서비스 보장을 착실히 잘 추진합니다.
2: 네.
3: 부문 연동을 강화하여 기계 수확 감소원 작업의 튼튼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2: 네.
3: 기상 부문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2: 네.
3: 가을 수확철에 관할 지역 농가의 정밀한 기상정보 서비스와 재해경보를 제공하고
2: 네.
3: 각지에서 유리한 기상조건에 따라
2: 네.
3: 작물 수확을 다그치도록 합니다.
2: 네.
3: 교통부문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2: 네.
3: 농기계 구역횡단 작업서비스 보장 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2: 네.
3: 구역횡단 작업 각 거리 연계와 식량 운수 안전을 순조롭게 합니다.
2: 네.
3: 농기계 작업용 기름 보장을 강화하고
2: 네.
3: 안전한 기름을 향촌에 보내기,
2: 네.
3: 기름을 밭까지 보내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2: 네.
3: 수확기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과학연구원소, 보급단위 농업기술 인원을 조직하여 농민이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돕고
2: 네.
3: 농기계 정비를 미리 잘 준비하며 농민이 적합한 시기에 기계 수확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여
2: 네.
3: 수확 부주의로 인한 양식 손실을 최대한 줄입니다.
2: 네.
3: 넷째는 농기계 응급제.

0: 저작권과 소규모 농가를 준학하게 연계시켜 수확 가능한 것은 모두 수확하도록 확보합니다.
1: 네.
0: 농기계 응급 서비스 대의 기구 조달 관리를 잘하고 가뭄 급수 관계, 농기 침수 배수, 쓰러진 작물 수확,
1: 네.
0: 수변 곡물 건조 지역, 농기계 재해 구조 작업과 응급 재해 구조 구역 횡단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직 전개하여
1: 네.
0: 재해 손실을 줄이도록 힘씁니다.
1: 그렇네요.
0: 다섯째는 기계 수확 손실 감축을 진지하게 전개합니다.
1: 네.
0: 현시 구역 내 벼, 옥수수, 콩, 단일 제품, 작물 종식 규모가 기준에 도달한 현시는 감축 조사점을 전면적으로 설치하고
1: 네.
0: 기계 수확 진도에 맞춰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를 전개하며
1: 네.
0: 기타 농업 현시에서 자주적으로 감축 조사 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합니다.
1: 네.
0: 발전개혁 부문과 연합하여 감축조사를 전개하여
1: 네.
0: 절차가 규범적이고 방법이 과학적이며
1: 네.
0: 데이터가 정확하도록 확보합니다.
1: 네.
0: 기계 수확 손실 감축을 전개하는 동시에 수확 농기계 작업 품질 조사를 추진하고
1: 네.
0: 사용자 만족도가 낮고 기계 수확 손실률이 보편적으로 높은 기계에 한해서는
1: 네.
0: 즉시 농민에게 사용 중지를 권장하고
1: 네.
0: 제때 신고하여 관련 기업이 정비하도록 독촉합니다.
1: 네. 정말 우리 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세히 내왔다고 봅니다. 농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0: 네, 각지에서는 정치적 전체 국면적 높은 각도에서
1: 네.
0: 양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감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 네.
0: 감손은 증산이다라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1: 네.
0: 이를 지방 당위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1: 네.
0: 통합 추진해야 합니다.
1: 네.
0: 사전에 본 지역 사업 방안을 세밀하게 제정하고
1: 네.
0: 업무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 구매 보조, 응용 보조, 농기계 폐기 갱신 등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1: 네.
0: 정책 연동 효과를 만들고 농가와 기계 조작원이 고효율 저손실 수확기를 선택 구매하고 고손실 낡은 련학 수확기를 빠르게 대출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1: 네.
0: 농기계 작업이 고품질 고가격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1: 네.
0: 우수 조작원이 직업적 영예감과 사회적 인정도를 높여야 합니다.
1: 네.
0: 전문 교육 훈련 기능 경기, 다채널 선전 안내 등 수단을 활용하여
1: 네.
0: 전 사회가 기계 수확 감손에 주목하고
1: 그렇네요.
0: 조작원들이 서로 배우고 앞다투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1: 네.
0: 기계 수확 감손 사업이 실효를 거두도록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1: 네, 이 가을철 기계 수확 시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각지에서는 감축 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0: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지에서는 양식 기름 작물 기계화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업무를 중시하고 핵심 업무 인력을 충분히 통합하여
1: 네.
0: 과학적으로 규범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역 내 벼, 옥수수 단기 재배 면적이 50만 모 이상인 현시
1: 네.
0: 콩 단위 수확 콩 단위 수량 제고 전면 추진 현시는 모두 기계 수확 진도에 맞춰
1: 네.
0: 해당 작물의 손실 감축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1: 네.
0: 그 밖의 현시도 병행 실시를 장려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점은 현역 내 수확 지점을 고정 선정하고
1: 네.
0: 지역 생산 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1: 네.
0: 조사점이 대표성을 확보하며 표본 추출 방식이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1: 네.
0: 원칙적으로 단일 작물 품종은 재배 면적 10만 모마다 조사점이 2개 이상이어야 하고
1: 네.
0: 양식 기름 작물 주요 향진 전역에 배치합니다.
1: 네.
0: 조사 업무를 맡은 농업 현시 식량 생산 향진 감축점 수량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1: 네.
0: 그리고 구체적인 감축조사 업무는 지방농기계 기술 보급부문 제3자 기관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각지 농업 농촌 부문은 주도적으로 감축 조사 작업반을 구성하고
1: 네.
0: 책임과 분업을 명확히 하며 업무 인력 명단을 확정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조사 소조를 설치합니다.
1: 네.
0: 현지 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치협상회의 위원
1: 네.
0: 또는 발전개혁부문 직원 등을 초청하여
1: 네.
0: 공동 참여시켜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음은 각지 농업 농촌 부문에서는 조사 인력에 대한 훈련 지도를 잘 진행하여
1: 네.
0: 통일된 방법에 따라 규범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1: 네.
0: 농업 농촌부에서 편찬한 주요 량식 기름 작물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 요구에 따라
1: 네.
0: 측정을 엄격히 진행하고
1: 네.
0: 현행 내 수확지를 확정한 뒤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점 집계표
1: 네.
0: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기록표
1: 네.
0: 각 현시 기계 수확 손실 감축 조사 총 집계표를 작성하여
1: 네.
0: 수확지 상황과 손실률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1: 네.
0: 조사 소조의 모든 성원은 기록표에 서명 확인하고
1: 네.
0: 기록표 등 원시 자료는 잘 보관하여 열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기계수학 손실 감축 조사와 병행하여
1: 네.
0: 작업 투입 수학 농기 정보를 기록하고
1: 네.
0: 각종 형식 제조업체 브랜드별 수확기 작업 품질을 제때에 파악해야 합니다.
1: 네.
0: 조사 과정에서 손실률이 높고 고장이 잦으며 작업 효율이 낮은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1: 네.
0: 원인을 분석하고 농민에게 농기 수리, 조정, 조작 규범 준수, 고효율 저손실 수확기 선택 사용을 권고합니다.
1: 네.
0: 관할진의 손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기계에 한해서는 즉시 특별 손실 조사를 실시하고
1: 네.
0: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시정을 독촉합니다.
1: 네. 이 기계 수확 시 손실이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0: 련합 수확기로 수확할 때 벼 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예전에는 10% 좌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 네.
0: 근간에는 기계가 좋아짐에 네. 따라 실제 손실을 계산해 보게 되면
1: 네.
0: 작년에는 1.34% 좌우로 되고 네.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메모에 2.9 내지 6kg으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0: 이 수치는 지금 나라적으로 최후의 루스 연합 수확기 네. 소모는 2.8%를 초과하지 않으며
1: 네.
0: 반웨이 루스일 때에는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방안 표준보다
1: 네.
0: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1: 그렇네요.
0: 나라적으로 강릉의 경우 수확기 기계 소모류를 3.5% 안으로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 네.
0: 이는 우리 주 지난해 강릉의 기계 수확 손실률은 1.37%
1: %로서 네.
0: 나라에서 제정한 표준보다 많이 낮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난해 콩 기계 수확 손실률은 2.33%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에서 선진적인 농업기계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농업기계 설비 구조를 개변하여
1: 네.
0: 농민들이 수익을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농기계 보조정책이 실시된 지 시간이 좀 흐르니까요. 지금 네, 폐기갱신.
0: 이제는
1: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거죠. 낡은 네, 네. 아마 수확기 같은 거는 아마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수확기 계절에 내놓은 사업 임무인 만큼 간과함과 아울러 절박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사업 임무.
0: 네, 첫째는 광범하게 선전하는 것을 중점으로
1: 네.
0: 량호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는 핸드폰, 네트워크, 텔레비, 신문, 신매체 등 전파 경로를 통해
1: 네.
0: 수확의 질을 높이며
1: 네.
0: 량식 생산에서의 손실을 줄이자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1: 네.
0: 강릉이 뷰 콩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도 이견을 내왔습니다.
1: 네.
0: 다음 기술 강습을 강화해 작업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조작 인원이 기술 수준과 직업 정신은 수확 작업의 질을 담보합니다.

0: 하는 관건입니다. 각 현지에서는 기층 농업 기술 보급과 높은 자질이 농민 강습 항목을 이용해
1: 네.
0: 현장회, 강습반, 정간에서 실기 조작 등 네.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 네.
0: 농업농촌부에서 양식 작물 기계화 수확 손실을 줄일 때 관한 기술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적극적으로 전업 농기계 기술 강습 활동을 전개해 목적성 있게 농기계 일꾼들이 수확에서의 조작 기술 기능과 직업 자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세제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농호들이 기계 수확에서 적합한 기계를 선택하여
1: 네.
0: 기술 봉사를 통해 기계 보양, 손실 줄이는 기능, 안전 생산 등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넷째는 현유의 농기계에 대한 개조와 조절을 통해
1: 네.
0: 기계 수확 소모를 낮추는 것으로
1: 네.
0: 하나리 나다리라도 더 거두어들이어
1: 네.
0: 증산 증효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다섯 번째로는 실기 시합을 조직하는 것으로
1: 네.
0: 기계 검축과 조사를 잘해 수확의 질을 담보합니다.
1: 네.
0: 이를 계기로 각 현실에서는 기계 수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기 시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이번 시합은 자원의 원칙에서 하며
1: 네.
0: 가까운 곳에서 자기 기계 설비로 수확하는 지점도 자신이 정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과정에 수확이 질서에 영향 주지 못하며 기계 부담을 증가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이런 실기 시합을 통해 기술도 련마하고 기능도 높이며 조작 규범 작업에 따라 농기계 시합 인원들이 서로 비기는 등 농후한 분위기를 형성하여
1: 네.
0: 전 사회적으로도 수확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수확하는 과정에 손실을 감축해야 하며
1: 네.
0: 다른 현지에서도 감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경려합니다.
1: 네.
0: 감축 조사 지점은 현 구역 내의 수확 지점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식을 취해
1: 네.
0: 과학적인 선택 방법을 확보하며
1: 네.
0: 원칙상에서 매 10만 무에 적어도 두 개의 지점을 선택하며
1: 네.
0: 향진 양식 생산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네.
0: 비오수학에서는 농업농촌부에서 반포한 비오기계 수학에서 손실을 줄이는 지도 의견에 따라
1: 네.
0: 간편한 검측 방법으로 손실을 검측하며
1: 네.
0: 강냉이 공은 주요 양식 기계 손실 감축 조사 측정 방법에 따라
1: 네.
0: 손실을 검측합니다.
1: 네.
0: 이는 기계 수학 손실 검측이 주요한 숫자적 근거로 됩니다.
1: 그렇네요.
0: 추적 봉사를 진행해 기술 락시를 추동합니다.
1: 네.
0: 각 현지에서는 주수기관 전문가와 농업기술 골간들을 조직해 생산 일선에 내려가
1: 네.
0: 당지 실정에 맞는 수확적기를 선택해야 하며
1: 네.
0: 전문적인 작업 모식을 선택하고
1: 네.
0: 제때 가을거지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네.
0: 과학적으로 함대하게 수확하게 함으로써 농기합작사 등 농민사회화 봉사조직이 시범 주동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1: 네.
0: 최대한 기계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실기 시범에서 나온 수치는 앞으로 사업 성과로 되며
1: 네.
0: 그 구역이 손실을 평가하는 사업 총화로 됩니다.
1: 네.
0: 가을 거지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는 것은 길림성 농업 농촌청이 사업 포치 중이 중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1: 네.
0: 하여 주 농기관리본소에서는
1: 네.
0: 전주 농작물 수확에서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통지를 내보냈고
1: 네.
0: 가을거지 기간 기술봉사단체를 조직해 기술지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기계 수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 방안에 따라
1: 네.
0: 현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내오고
1: 네.
0: 선전 강습 기술 경합 등 결렬 활동을 조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번 사업은 추수를 계기로 하는 그 사업인 만큼 우리 많은 중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어떤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지요?

0: 비나 날이라도 더욱 거두어드리는 것이 증산이자 중효인 만큼
1: 네.
0: 인식을 제거하고 조직 명도를 강화합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정치적 전반적 국면으로부터 출발해
1: 네.
0: 주요 알곡 작물 수확에서의 기기 소모를 줄이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사업을 중요한 의사 일정에 올려놓고
1: 네.
0: 유력한 조치를 취해 추수 작업이 효과적인 진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락시를 틀어주고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1: 네.
0: 각 현시에서는 왕년의 기계 소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1: 네.
0: 올해 농업 생산 실제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 기계 소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사업 과정에 사업 조치가 따라서지 못해 손실을 줄이지 못하는 부문에서는 독촉과 함께 정리정돈 사업을 잘해서 수확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경험을 총화해 갈거지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겠습니다.
1: 네.
0: 각 현시 해당 부문에서는 량식 작물 기계 수확 손실을 줄이는 사업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 좋은 작법, 좋은 경험, 좋은 전형들을 적극 선전해 수확에서의 부족점을 미봉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갈철 수확을 계기로 우리 수확 시 기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방안 그리고 우리 사업 목표 여러 면으로 우리 농기계관리본서에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리 나달이라도 더 거둬드리는 것이 증산증효를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네. 네. 오늘 프로에서는 화룡시의 림화균류 특색산업 소식, 도나시 만회상업중심대상건설 소식, 령정시 로투구진의 자도풍작 소식, 화룡시 팔가자진의 황도복숭아 수확 소식, 그리고 기획계화 가을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까지 우리 고향의 풍요로운 가을 풍경과 농업의 미래를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쯤 고향의 들판에서는 황금빛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에서는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모든 풍요로움이 농가들이 땀과 정성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 해보게 됩니다. 가을 수확의 계절 여러분이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알곡작물 손실을 줄이는 방안들이 현장에서 잘 실천돼 농민들이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